0: 你看你，这种龙亲年轻猎工，来见龙亲姨。
1: 军队吃着，腿多东边打，各支四句地内三支旗。
2: 军队三军儿，忙催团练所，军枪那儿飘危险，地内前。
3: 他的旗帜三五四百，来生地内，平常农村年轻猎户，投给农村旗。
2: 三军儿，军队军枪斜背，来前引。
4: 你对三个月门西半年，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
5: 三个月年，今年多年送了，配合也最。
4: 三个月军队军枪。年初的日子，走林样子的区别，门墩，他着养车的，他在区里局长。
2: 拉道卡巴牛国西，地铁内西塔，结合森林塔龙柱结合设备，拉道卡巴也控制体位去，来年康乐片子结合比科设比较的重啊，龙柱切巧，脱去了沃尔阿吉教育塔，天庆人心了，沃尔西东给给你去教育，西边农村中国地铁去来年的片面，录制能说。中国地铁去云至拉道卡巴，城西亚耶了电价月了，烧浆跨越的。
6: 卡巴尔塔安噶忙喂，连续去了熊杰儿引进些，熊杰龙世界内铁东年浪扛地儿死一瞧。卡巴尔塔这一家日子起日，自个儿自瞧。喂，天哪，快出去接穿了休息。
7: 卡几杯，出个六杯，出去好些酒杯。
6: 啊，第一。
7: 看叫年浪卡巴东大，你不得参详。中国古镇街卡巴东大啥吧？
8: 三中林杰公看不上，他的看呢，喊点你们创呢。平州龙城年轻流空，配给龙城去，三九龙军队军装设备，其实立前三南八个四修，我听的立前年准备，等子那么一了。
2: 三中林杰看不上，我立前年准修看，天子林中营，天地三九龙军队军装设备立前呢，南八四路，九天作为车站他，三九龙军队设备南站看你车子修。三中林杰，我来南八村九天作为车站设备南前三线南绕。
8: 昨天七个伢娘他背桥，地不地呢？车站三步去。
9: 三军儿军队官腔立前去，决定作为车站南站。
8: 三个连接，天地决定作为车站西边南站呢？我来南北走路，路该城里三十千步路，逢叫伢娘来里那边单位过了一天中，过去途，随着跑跑看去，甚至对不传送，先去把新年准收银。
2: 三中林街，今的西边儿，生日中荣香图级别热度先进，冲到重村重村委员连看起主任密码七零七，空到牛背，熊烈康图九八堂，熊烈康提强文素，恰苏么东镇康西，一共为三推不起车油皮。主任啦，亚皮堂，为了随着跑步康西呢，卡里松若西，东镇康南，老重开的生日中清真局，荣清真所一所长，孙南多吉，恰当家呢。
10: 恰苏么跑步扛路不离，密码七零七，恰苏苏给恰铁浪的，后扛东北街了，孙南多吉，场面团大鱼翅雪白糖，一只也不雪白，各自学会演戏写不离，恰苏么提心吹，东北国粗心，密码七零七，看个小样，最车难我特东脚没得，出门车三千千不多啦，俺粗样咖喱卡不多，接写不离。
2: 天大地，他来到我堂屋内住过的，荣香去跟真开来西去，冲到重庆塘，跑马东林去看个小话题，重庆两地冷库中食堂，看不堂，这娃约不堂，铁落日，朋友过去送去也不是，蒙古口叫切糕为王去，看来给团圆人不，朋友见面，重庆两地给最车难，我喊么没不堂，看见难，开车前边头高多立不堂对呢，有没错，硬凑千不冷约不是。
8: 孙南多吉，接近地团战选举了筹划马节巴拉，我来敲你个啦，恰苏马家的，俺女人被控制设备干了年巴里，看来地更苦为男主我马写巴的，看来你儿讲老老没中我啦，明儿卡汤不约巴来，朋友绝对没把点难民，你呢？那个我忙不停着追图巴民都，天堂切不急，朋友到站拖茶都白，看见木腿脚巴拉女秀钱不多，看见老大的切具体，他这里。 원장 킬레랑 은재강의 유배
0: ngan zu chua ni ge tab si zhe na ti kham xie sui nam to ji xue xur tu chang ma ra mu tu cha lu yu ba ri dong na gu dun ri che ba ne go gor che di ning dam xue bie pa ra chu zu jik tan che ga zam dung ji qi ling cha dung xue ro jik ji ni tu ngan dam xie bi ne ta ra chua ni bi wa ra ngui jin jik tun chung wa di ki le ji ngui la ming yu chap so che ne ting jik la pung yu go ro ti sum ju zhu ge ba ta chung yu zhe char si mu tu ken jia zhu gu ta 내주를 신의 봉의 착양탕 자자 동규리 주시디다라 체내 탁주 체신 편주와라 라바동리 체배급들이 쇠남도지 초원이가라 카다 요바리 망초 용도 요바티니 안초로 이제 첨부 체바시그리 제 쇠남도지 안초 전부로 내린 체단니 차수모 포바강타 족지지 헤미기 샘바직지에인 시 시바리 차수모 포바강기 동지 체단라 탑시 시 요바디 차라디네 샘바 휘라 법규타 차라디네 주신 예바 차라디네 내루 쉬바 차라디네 최든 조과제 탑시 시부테다리 탑시 실라디네 도다 초니뷰 개와 토르네 심기 두바제디 제 지심추도 둠지기 최든라 민다 그바리 차수마 포바 칸기 김장망부 된다 둠지 제신 타자 차수마 둠지 칸티 산에티게 망조 주심난키 내루 쉬사식도 교류 생리 정도 차수마 포바 칸동체 동반이 조지타
1: 这位是什么地方这个地方是什么地方三周林杰可能那么是三周的天里后来省级四十千部冯桥娘娘老林那边的外国人称中国剧图随着破破看起三期对不出松西亏不得人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杰三个林 秀。
10: 昌都城区左岸总中林乡琼格城区玉米多个人群区所镇两块汽车提档的熊蓝天听唐不住个给那么他抢一了三步一个月。天各天三途定位弄那蓝图蓝块东队框了落地旁边给从南行安给穷某些天年他村镇前谈拆迁没了他那个速修前阳面。文章既当期你们提了既里孙就说你差古预备中林乡内穷个重催爬了起熊蓝天下东途月都给我那句呢您提你既当期点点名。电信被罗尼哈咱们都给大度冷通提供的切度他二到五个月各提对提个二提对的清白杀对蓝系列没把他宁可切切为冷通系列小几年给孟维区羊肉银杏冷通提蓝块平均土地西南哈江千不月以那他前五月弄那熊蓝提呢我与娘本美龙得不西月蓝地不差度接问你左岸总努力重任区域闽南区不差别定教西日左岸总第二初步杀退下绿区域的区域第二内心给孟维秋堂则出优秋节体内九个月不堂强用色破密松东顶跟欧洲行个月贴日日托行样扫我堂龙修忙不月更多你记录你读你搜索率到外给问你做个促行您提阿列出去看唐部雷雨都流行中间苦天千百六十七毛钱第个二蓝索我堂中期蓝索我你店内明着我三不多个月四季开菜季四季土阿列千万年豆腐套度没到过我单干列哈江千不月经三国四堂三连色洗个二等着读入读这堂秋背有铺秋桂洗擦前年今看两星期三十天都是给密泡泡切鱼文章该次期为列车体准人大大三年体格形状忙错了而穷有美别苦个洗透进左干总体差不多从未给不排起特就腾给你不前年年多你三个楼南昌给列国家土族村人际给呢三年体格形状吧给他恶中恶处走准体列个对不他拉下国吃孙去说起他年多这月提档推送三十体格吹切他这切为了走准土借于景过去出国他思路出国西顿乱国跟着出国所这切列完着中国吃孙家居民啊这边蓝季军内预计了过去切把温州穷月
1: 大家人西熊蓝体朝中期与你领导天于景这样熊蓝体现在了密孙家啊月边接着蓝国的你大大苏内东秋月熊蓝突在了唐道突在里面你说月边人中期切都定月把他铁头 Tukzeela limi nishu yubi ardam tang chedu jima ting yu. Tene yang tieto, Tukzeela limi nga yubi ngujuru numna dodam ting yu. Kaying ne dedu shunglam tini, tergui nagu shi tang jawara, yemung yu chi ngone gyang tu sing yu bata, rewe chosu tadurdu nebe chongzu ta jikdu je yu. Gyundo ni, rimshin joshin yu bati, shunglam shardung tupji, chado ne nyubi shingzui ki lulari, ji mishi ki kyunga chongzuru nyorje guruwa, doge tongshin, shunglam shardung tupi, jagi langkoro tegara chongzu ulen tu tong tupji yu bari. Gyundzu langkoro yongwa ta, nyurub chongbe langkoro tangne gyundzum duwara yongwa, Kimji Gogara Nyurkyub Langkurki Nepa Tsepjiwe Genguin Tegara Mengangdu Giwa Soni Tenga Semyule Debasik Rangari. Yinaang, Jirdangki Junglamti Chongzi Chungmiyongla Tsuwara Rimki Gyundu Dongxin Yobari.
10: Sengilinke, Kuala Nambu Tsui Sengchubatini Chamdu Chongkir Zogangzong Zhonglingxiangne Kyunga Chongtsuparki Xionglamle 망초기 추규름포 양수친배 고르괴배 친종 고주투 슝람 샤동토 망심 딜로크 지브디지
3: 성교 가르소 세베 탕세기 거고
4: 양타 세주 대외 야양기 디고
3: 망수 토네 링웨 망심기 부자
4: 초외 염주름은배 꾼세기 토라
3: 다르키기 센시브디니 변조롱친 년천리고 표외롱진기 Sankyu Chodui Lintze, Sankyu Gwendui Gwenchung Siyudishi.
1: Sengilengye, Tantachi ne Lhanda Nime Chongne, Pyeongchung Longchi Nyenchin Lekhung, Pyeoge Longchin Ki Sungara Chilam Gyune Sengshibati ni, Sankyu Gwendui Gwenchung Lintzen Siyubi Chidi Lintzen Tiri, Nga Lintzen Nyenchun Shugen Tintzun Lintzun Yin. Shamla Namba Tsui Mutu Che, Sankyu Gwendui Gwenchung Lintzen Ki Nangchen, Sankyu Gwendui Siyubati, Senang Yubashu.
3: Gwendui Sankyu Taye Gyaosunle, 군중노고린리 켈르
4: 선규르근대 군중리진키 선규르근대 낭첸
10: 생일링게 니트 중국 중앙순튼팅타 게시지교칸순튼팅키 제도된대 중국족준키 편제제십치터잠샤 샘러티고르키 십체낭튼 딘진훈조란네 행게총어진능그지
1: 니에차라 중국 중앙순튼팅타 게시지교칸순튼팅키 지도 덴베 중국 주둔기 편제 제시 체득 장바 당제 다도 당내 세규카당 디젠카기 락다란 내부 체규베 랑자된샤 지도 덴베 중국 주둔기 편제 제시 체득나 제시 레든테 춤제 응외라 직친타 겐제 코규로 제규 제규 타종 제디 양타괴 시든 레지 따와 조바타 락다라 제바라 군디 당내 당 중앙기 경감 시비에 적용기 탑주 규지 락다라 지수 제로 동괴바타 믹제기 적된타 내든기 된조 타종 제디 Mimang Mangzo Ki Ling Mangwe Jinkam Kuryu Ki Nguyen Se Tui Be Ne Tui La Ming Ne Bakzo Gokju Ki Gak Zui Mangta Mutu Yagwa Yagwa Ta Zidu Denbe Zonggu Zuk Jun Ki Mikze Legen La Ming Ne Gakze Rengxin Ta Niji Rengxin Ki Jeshi Mikze Sui De Zone Tepkung Ta Gakze Luzi Timzin Nenbu Che Gui Ba Ta Jek Sui Ta Chim Sui La Sik Ba Ta Mangzo Ki Ke Lin Ta Yong Che Ba Ta Dang Neng Gui Ki Jiyu Chim Sui Ta Jinkam Kuryu Ki Chim Chung So Jerim Ki Langja Nenbu Ru Sik Ba Jeshi Che Dang Ta Kurim Chen Den Do Dongwa 내민탄 체릭탄 튀나 뇌유 중장체바 시림기 쿠르부양도 동와라 직진제체디 지조기 대규뉴바 된거바 제주 송제탄 제십라 때네 레규조바라 군디 동와 타용체바타 제십제제 주죽체로 동와 제십라 때네 젠캄 쿠르유키 뷰제 레스 동와타 제유레 된 튕게라 군디 동와 제체디 젠캄 쿠르유 송용키 겐디네도 동거바 제된샤 생겔렌제 퇴직당부로 랑게티 레리 용기 치조라 태가라 마조 제제 퇴총발레 야정아당 정중시 파르샤 샴라 디고르키 난둔십자 덴진함을라네 렌제소로 모드넨그리
10: 신조링게 니차르게 컵총등부타 개컵 칭위주기 둠지게바시나 탈리 퇴치당부 랑게키 레리 용기 치초테르 태가라 마조 고르 통출 솜동갸미 구주고시타 치총아동 제부티 퇴총발레 야정아당 정중시 파유브리 테나 장경아코난키 마조치켄키 기컵타 서쿠갸타 십주이 나콩치 킬레 시동갸타 주지르 무즈민베지기 테게몽위 조바타 림지게나 마조고르 통출니도 숨게니 사게타 최초 초동 체유브리 투세당보 장게키 치초네 겐잔랑비 레체레구이 총이 용포 고르 통출니도 나게고 주고 숨타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军结合他列车紧张临别前个下别微博国同桥松东西给给去见了他车速切动心地推送不来给车泥他成穷西跑他从你用破国同桥也多给他给去给出他车速国东穷年给车就怕有人推车唐伯让给起来给阿空气日开给年来民呢车古他出动阿东前面呢跟咱两边列车，每次送他，年来年来那么长了，每次出他，抽动劳动节约日。郑州林杰，我是空心人，今儿当年遇过了这天气，熊南局追雪期间，东北去就是给新都，下了铁管去南屯洗车，电子车主来呢，林杰从我追能个日。
1: 郑州机场部城市内我把的行了，第六我是空心人，制作用数三公斤的追雪期间每天通知了中央核站他。내리르 찬요 미팅 통주로 숨을 학점 심바티 내닝키 튀중발에 자자숨당 정중 시구 파르네 로규 튀중키 센터 서바티 외바리 슝람규 요골라 조겐키 나르시 네법조 송

0: 신 콘세리 슐람규 주시 체겐 녀레레 찬요 미팅 통주로 니 학잠 심바티 퇴총발레 갸자숨당 정중 아직 파리 여바리 대나 슐람키 녀종 링신키 주바치진 시제 미팅 통주로 찍 학잠타 녀레레 찬요 미팅치 솜동국계 듄주 듄듄 심바티 퇴총발레 갸자 구당 정중 아숨 파리 여바리 개코르당네 여골라 조겐키 둘세 균투 파르신 콘세리 녀트 슐람탄 티시 계급당 신진람 규메 녀종 링신 민베 저제 랑코로 총제 대티 주시 제대 미팅 통주로 중기 학점 심바티 슝람 규 주시 제겐 동보르키 주제 예송하다 녀르 찬유 미팅 통주로 니당 치솜도 제제 심바티 투중벌의 자자 니당 정중아 대응아 파르 유바리 디디르 체규 정실의 영역 바라 델레용의지 공생리 사자 현지 코르베 응악도 대준례 자자 숨주 소순 파르네 랑코로 폭동타 록소 넘는 소지 교고 대단 뒤네 체르친 유바리 생글랜지 니티유 팀준비 신진 체주기 용자 체진 직뒤토 장실 체비 람수비샤 샴라티 거기 난도 시다 텐진 함을라네 렌제조로 모드넹그리
1: 센트럴링케 사쿠바 팀진보네 신도 총화신나 니차 팀진비 시진 체주기 용자 체진 직뒤토 장시 체비레 튠비 교골키 다토잡네 개용기 교폰소 퇴윤다와 지링키 시진 체주기 용자 체진 직뒤토 장시 체비레 튠비 교구지 체디 기레타 지소기 도구 체비 내퇴러 렌딘디 개브리 明儿, Gayon Su, Sizin Chechugi, Yongja Chechin, Chichikdong Gami Jumi Dunta, Gedon Zangsi Chevata, Zangsi Le Tunle, Tunsam Leng Sinki, Jumje Wuse Tubuto Yu. Tatingi, Zangsi Le Tunti, Seninta, Tendin, Changsha, Yero Jegi Gone, Chingur Chegu, Gundi Donwa, Dewa Chedi, Jungha Miri Jitungi Kogi, Sizin Chechu Jechim So, Jechim Chimsuta, Tishin Jiyu Sichu Yixie Langchar, Nembur Sine, Tuge Yongcha Ta,
2: 永扎给南屯了农村所给切成了米地张西切内起来谈这碗鱼饼清酒永扎出给我塞特别内屯了内民特区切给里大屯呢接近他这水西松我一片屯年他用给其次人路他吃见人们点过他几度切的西林区库布羊土点的东归人卡清金西金里空给清金清酒起德归建起老大年点切的西金清酒他西兄起切成永扎 起来以切成用扎所只有得前塘吞卷兄弟七八兄弟跟内张西来吞比个年点米七八塘兄弟米七八两个米七八这个吃住了趁大有上七个月内些七八里他听给几对张西里起来塘这碗鱼饼西金清酒前点土东为切吞吃住了滚地丁色东的塘从你可有来所东为其特别清晰一边西金清酒用扎起只能前点土东的塘也用七八清吞开往给林七八
0: 西京清酒了滚起一切切脱了东瓦这一天给前点别吞阴点月新竹林间湖南辽阳起小把吞给起来吞给前参下呢超阳呢举着切下下面了铁锅起能吞西车天津吞住了呢我只能给你你吞湖南长沙以辽阳重机的华新小把公司把给来最起新竹的用着从头操心长沙重一趟重机的西兄给这一年去得接单瓦的西安人怕 辽阳小巴所在巴格团建处明年学在主席外他没出去的日子了没军炮灰辽阳重建的拥挤小巴团结起来团结起咱们下呢却用呢举着七星油用着从都马草空从秀明呢辽阳小巴所在巴格团建处金兰都学会没那了我打们呢两岸学巴里我这七巴的行呢来自团结长沙重一趟重建的西兄去来自他最来团滚动不足呢没损他拆动基地 최대한대당소대전기미책동압자락장공팅체디최동로급타산내사도도탁주면주급주기제유내툰비와리면주급주소기제유내툰비와리모두체벌싱나호난신제미순로급지접루가기미나추십타미수춘진미수소기자주비외민아라산내사도기최급기내툰지나리툽신유내주탁주태춘진가와타미수가와 崔吉高瓦杰吉奈吞车友，没学识的随心吧，所追小巴月被巴克对马拉冲阿马塞，最刚头伢子车别在了，欧罗高瓦的球友，苏贵吉强他高瓦康多杰迪内康塞来协力牵引了，明年把他追拉姆高瓦罗吉车友村进跑友，孔德杰马拉读书积极前呢，年开开空松江车友一行，没算南国的他认真学徒阶梯。
3: 매제
0: Rewar Sumbe Zhongyang Gengkham Kuryu Songkyong Dashir Khatukba Kotsukba Tha, Pyeongchong Tha, Liaoning, Jilin, Heilongjiang, Guangdong, Guangxi, Xinjiang Jie Xingjin Tha, Rangyongjong Dun Tha, Xinjiang Tunji Zhukjin Bintuan Jie Sosoro Dashir Chekyuri Xia, Shamla Ti Gorki Nangdun Shibja, Tianjin Lama Lane Lengjie Soro Ngozhen Nengri.
1: Sendo Lingge, Ni Tui Sargui Bar, Gekhob Gengkham Kuryu Bune Xindo Chongwa Xina, 当中央塔给四季球看起秋千托不局日国松北中央经常可有松狗大西日卡出不秋用内国粗不离他听给大西起人中央经常可有松狗大西日促穷卡顿组内辽宁塔吉林黑龙江广东广西平种新疆界新秦塔让共种顿塔新疆吞给组军兵团界搜索大西切据一幕塔加对推云岛记一幕里 大西抽中期电脱亚皮期来给早为公司太用期杨塔北西屯里记大瓦组不塔老达塔民望第二进阁太用借用了相地学阁太用举人期大瓦太用内屯秋墩图进阁塔南北早为公司太用内民塔千里塔屯不天行界太用 昨年温塞退不塔十斤七十二度亏不借钱呢大西来屯库林店啦女店岸滚地东阁一幕里 大西抽中期中央期电笔团前给他提拉达七岁期共团拉达团购订设计不堂当中央期七岁人路九日前年西林期库布扬土东位这月浪车团购他几度七个日家对其人大西抽中卡度这度卡巴塔这四一刚中年大西七月期健康可有松共铁给一个塔卡巴期铁团孔修打最七个日
0: 现在林杰推测唐波培给基础及门卫组织细菌期所有国的同处吃鸡辣咱们心不提推送不来加车脚给他成中松帕度下面提过期能吞吸车电子轮住了内连接从我这能力你查了三个月把中国民马五康培让用中原来五康内西多穿我的行了到我送别电就帕了让用基础及门卫组织细菌期所有国的同处吃鸡辣咱们心不提 推崇不来加这种阶段成中松帕的月提出我将变成了单位迷茫小国的预病学长及推崇及基础名誉组织细菌所国的期加这出出的阶段成中松松瓦塔松在罗孔梅推崇不来加这场来过着古帕的月帕的三个月被西多穿我的行了推崇唐波罗将用以基础及名誉组织及细菌帕的在人际间呢国的同居的加这出古堂趁年冬新帕提罗孔梅推崇不来国的同居的细菌也是加这段趁朝东帕罗瓦塔 民望小国的预病牌子中切入前的推荐唐博罗将用以民望小国的预病国的同志如实际团队团队的七十栋帕罗瓦提推荐及基础及名誉组织细菌牌子及家政业中合阶段成中松松瓦塔推荐不来国的同志如年纪十九牌呢我将变作了配件了名誉及建立抗力签约的三个链接你推荐用以巡逻路中去中华民的集团作为独立店铺作为酒店作为当下战斗的前部各级别基础用的拉萨路陛下
1: 咱们来提过的去南端西部，电子栏目栏的连接收入我这能给。新格林杰，你读你所处的江永吉，巡逻路穷去中华民的集团筹备都是点不足备，集团作为当下战斗的前部，各级别基础用电塔，江永吉巡逻路穷去，民的团结也团叱咤全国哈萨尔比沃的。前部天里，空巡队操江五连去，让江江民的来团五连塔，让江江老苏听塔酿土作业切不细致。天明月里。
2: 当下战斗塔，叱咤老苏从这起南北局，也去巡逻路穷了。中华民的集团筹备都是点不足不谈，也可给集聚给一老将塔，批准也不切吧。让这中华了，各位三分天，巡逻路穷苍白森的形势跌不见了，二位车队恰切也不离。先到琼华行呢，将用给巡逻路穷去，中华民的集团筹备都是点不足别，集团作为当下战斗的前不提，也到你搜索路，切勿做不难送。 各送对面变形，争夺起细菌塔、修建铁路、军械没把切入多新月。唐托马尔，巡逻路穷也多，哈咱们修不呢？也多你三个路，没吃断了吃不糖，插头隔壁切停，吃断哈咱们心的。争夺前不第二，将用给巡逻路穷去，中华民的集团筹备都是点不足备。老水村大人新去，争夺这茬儿局呢？将用说，也可给集聚给一路将他，民的团结去，登去设备，出了军队出席预备。
1: 新竹林街，你推陪读人类查税车棚阿妈部位小区汤马铁立柱冲下，下面提款去能团洗车，电子轮住了内我只能给你。
0: 你推陪读人类查税车棚阿妈部位小区汤马。 成都重建的土约被成都的家具，配给天主主面岗土地拉。

생긴 쪽라 감사. 난치 케스 규베 럼퓨토레 충웨 용초드즈 키제 디링기 럼퓨토 무튜 듄규 시신 유베타. 로나 충튜기 안초 우츠 타기기 조심 유라 제발 가웨 팜심강 충유유. 튜츠기 추균 링무 주신 주신 탈 난치 강원기 대삼 갸식갸 민베 정니라 康日前参下呢，让你他西江两年前的西内信不信？

0: Dudu, alap tu cimo ikze tanya ikju di. Lese na log ang tang bu tang bersa. Ani nganzu mana kaya cimbri tondo namju pabdan la. Da pam kase jige bu cunju dige cije. Yang dia guinu shu bu cunsha. Ang kuriu ge cebur ba. Mana ikju gin je du. Jodoh.
1: Nerja.
2: Jusi jigla samcu na cuyu. Tongli ma bu guyang samu chun.
3: Jolin le di ne lo ke ki Jolin ki to ne dun lam sing Di ga ni pyeon chong long chin yin chin le ko pye ge long chin gi mo che Jolin si de chok gyu Jolin le chen ji
1: Ha ba do dan da mi ji ngo ne she wi na lo chun ju ji li be ne le yan chang ma cha re me do wa u ka ji yan ji
0: 그 갈수록 소소 북선성 맞지만 암지 채우고 맞지만 또 북삼 땜부슈도가 다스부군데 마셔야 미가세요 하세요 맞지만 매미 채우고 있어도 지금 때 내내 님아 그 뒤도스는 부로 춘주지게 지금 딘데게 딱 미겐게 삼도 단단다 지 북선도 지라 여빈네 얀티 지 두다 소질이야 증에 요래 또 부위 나와지 민두세
1: 그래서 미겐베 예네 뜨드선에 띠 묘진 첸도 하고 부디 삼로 띠페티 가서 집답디 뭐 부부 삼로 멤버 제제 변묘진 쉬우지 나로 단단해 주 주제 삼상 지 응적게 제 용그르 추어 현신의 대비네 담미디 규드 마즈네 에 고치 구유다 직 로스 슈긴 게 나무 슈지 민투브로 와디시 세상 딱 안 줄선데 메슬 바 실로 개버 봐 개버 왔다 개 직게 고야게 시치 가도 쓰나 오늘 장어 장어 맛이 봤어요. 주말에 또 소소 얘기. 그래서 오늘 저는 미지리 또 디나는 소소 소소 찍 야부지 뭐 지임아도. 되게 소소 찍 마음 발아야 봐. 삼로 다야다 디토리아 찍 배준 지야다 샹로 트르지야다 쓰는데 디요 말이. 정구이도 켜네요 말이. 좀 뭐 봐봐 디데기 정구서로 접사지 요리다디 이 가서 와서는 미지
4: 가요는 데면 없지 자든지 펜도시비 주요스레 아슴산지야 근데 토리아 거기 삼바인 드즈네 아 오늘 단대 부글로 준주 드즈리아 직 삼로다 직 디데시 위여지도 파마다 거기 볼라몰라 되게 두제 나냐 도와 가인 나게 부고 되는 곳 동제 개와르시면 로페티 삼로다는
0: 베티 시부 레지 시부 하고게 있다
1: 어 제마 근데 강배 빠스디 민예감 샤다오
4: 그래서
1: 이제
4: 근데 동네 지금 진짜 삼 당기 요즘 차견 뒤서 삼 거는 거라.
0: 진짜.
4: 또 뒤도 자와 니네 요 말 맞아. 나 소질이다. 또 소도 당기 딱 진짜 뒤서.
0: 진짜.
4: 그만 내기 미세가.
5: 세상 걸라 뒤도 잠바 미래 단다 능신 진강접다 야만한
0: 건데.
5: 지 심나 단다 심캄 내주다 뇽뇽뇽뇽이 지리 저가겠라. 사디야 기제리 동네 오도스리 시작이라. 얘 단다 삼다. 오다 개백게스네라야. 뒤도 잠바야 캡살레 망부시브라 하셔서. 가인스나 로춘주직네 안다나시 부글로 중 중이 지글 배샤제 오 나 침부차스나 캄보디 소제저에 나르와 나 침부차스나 모든 주 소샤르 제게 삼당내래야 진내 챘는데 야고 싶으리 니네 챘는데 디 지글로제 대박베기 삼로디 컨디슬로 디츠 터타베 소리 와겔라 오늘의 역전날 세상 다 컨디슬로레다 데 오늘의 야가다 두가 니저르 시웨베 소시 두겔라
0: 리샤 리샤 땡게 갤라스운데 좀 보다 데도 좀 보베데 강고몽니 소로저리 nga sande khinde sture nga karo khinde sture sande samle da nyo mar khar thu ne o mara nga ka bu chup chang ye mara ka bu stu se de ba ta ta tan da zu lo ze en de li du ke si lo chin chu chi da ko ge xiong che di guo le ya da xin zhu mu zhi che bin en zhe no zhong du yin la dang an zu na qi de qi de a si de de zong bo ye dam ke yao qiu min du san zhe le ba xian na da zi dong dan mi su bu du zu mi tan de me ba dam ke de guo la nao deng min du 다하려고 그랬는데 동안 대상 인심인지 찬스 깨고야 가로 그랬었는데 인심인지 가로 뒤고야 가로 그랬었는데 그러더라
5: 건조상
0: 상업으로 로가시 최상 안수 로팜기 이야기 내들에 배치 로가 인스리
5: 그러더라 어딘지 지샬다 근데 슬로우레 지견라 그 송문에 신경 많이 있는데 미 창서지 개비네레 파주 난네 구지 체섬지 단단한 신제 지 단딱 근데 슬로우레 딜레야 한게라 근데 단다 임베 있는데 미 파주디 근데 임에 알아 쉽지 더 쉽지 저거 밖에 지 지구리 거기디 겸정든 저 근데 레도 봐 미디 전단도 민도 지연 지내셨는데 근데 슬로우레 지 역시 타브르지리 샤상기야 냐마 임베 있는 코미 다 간다 근데 슬로그레지 다 정국이미 도스 소소레레 사지지 도스 투니에 요리 야미나 나네 구주 가르 제브디 가르 임베 도스르 봐
4: 넌
5: 제가
0: 다 대사 내수 몽구지리아 차게 몽구스 몽구도 나서
4: 봐
0: 내가 담고 시드니에네 차게 강삼 땅 잡이는 녀삼바양 급지구 되서 뭐 녀마 차게 제삼마담베 담그디다 도스 도와스타미는 dung di me be pechi shuo sam den de lo pham yong me zo sin ye ne sam xia dan cha bu
5: shi
0: ru ba ge la
5: mu ne
4: mu ne chi ta tan da du chi sam nu res tan yong be ne mi si ne de chi mu ne su su me zen na lo da go ya chi ta me ze tu ni si ne ta du chi se ge tu ta di chi dan cha na mi si ne de ta ge ji pa ke ke du res chi ya be ne ka da di ji gu yo ar ba sa ta di yong ya ta cha ge ma bu song gu du ngal ji lo chung ya gu du ngal le ge gu du ngal ji zo zhe gu du ngal lu sin de dan gu du ngal kim zang ya bu gu du se
0: ta
4: ge su gang lo cha ge ke chen bu yang zhe xia
0: zhe xia
4: da yin na yang ya ge zhong an zu cha ge di zu me ze du ni di le ke che su zi jie su su ni ri ni ri na lo li ya a hu ste ya jo ma re nian na me yin na nian di gang chom zhu dang ne ya mizi chik nyeri nyeri tsuanan lo zhona yue guya di chik karkadu chik karsu la ta tsu zindu beso chik nyeri nyeri tsuanan lo la chik lo chik chik chik daya da chik ditsu li ya chik ku karsu la ta tingsan nang shik chik baida chechi tsuzun lo na susu chik luisi nye lo lo paburi anao kiw chik chik disi daya di kachimri a samsan di chik tingsan me dira sos tuwa chik chagyan diga yonya chik baida ᱛᱮ ᱛᱮ ᱛᱮ ᱥᱩᱯ ᱥᱩᱯ ᱥᱟᱢᱵᱩ ᱤᱱᱮ ᱥᱩᱵᱩ ᱤᱱᱮ ᱪᱮᱨᱤ ᱥᱩᱵᱩ ᱧᱮᱢᱟ ᱤᱱᱮ ᱛᱤᱱᱛᱮ ᱛᱚᱱᱮ ᱪᱟᱜᱮᱱ ᱛᱩᱡᱩᱞ ᱛᱮ ᱪᱟᱢ ᱜᱨᱚ ᱪᱮᱢᱵᱩ ᱱᱚᱜᱮ ᱭᱚᱢᱟᱨ ᱵᱟᱫᱤ ᱠᱟᱝᱜᱟ ᱛᱟᱵᱩ ᱛᱟᱵᱩ ᱨᱮ ᱡᱤᱱᱫᱩ ᱥᱮᱱᱮ ᱤᱱᱮ ᱠᱟᱝᱵᱟ ᱠᱚᱭ ᱠᱟᱝᱵᱟ ᱡᱤᱜ ᱫᱟᱝ ᱮ ᱠᱟᱝᱵᱟ ᱡᱤᱜ ᱥᱤᱨᱟ ᱥᱤᱨᱟ ᱠᱮ ᱵᱟᱥᱩ ᱛᱩᱵᱚ ᱮ ᱛᱟᱵᱩ ᱛᱟᱵᱩ ᱨᱮ ᱥᱩᱵᱩ ᱫᱤᱱᱤ
0: ᱥᱮᱱ ᱠᱮᱞᱟ ᱛᱟᱱᱟ ᱜᱟᱱᱪᱚ ᱛᱩᱫᱩ ᱥᱩᱢᱵᱚ ᱟᱱᱟᱱ ᱥᱩ ᱯᱟᱢᱮᱥᱛᱟ ᱥᱩᱥᱩ ᱠᱟᱝᱵᱟ ᱧᱩᱭ ᱵᱮᱥᱟᱱ ᱡᱮ ᱛᱩᱨᱮ ᱞᱤ ᱠᱩᱨᱫᱟ ᱡᱟᱢᱮᱱ ᱢᱤ ᱪᱷᱚᱱ ᱥᱮ ᱥᱩᱥᱩ ᱱᱟ ᱫᱮ ᱫᱮ ᱚᱨ ᱠᱟᱝᱵᱟ ᱡᱟᱢᱮᱱ ᱥᱩᱜᱩ ᱱᱟ ᱞᱚ ᱥᱩᱥᱩ ᱠᱟᱝᱵᱟ ᱪᱤᱱᱪᱤ ᱞᱮᱜᱩ ᱱᱟ ᱤᱱᱮ ᱞᱮ ᱞᱮᱜᱩ ᱜᱮ ᱪᱮᱵᱮ ᱠᱟᱝᱵᱟ ᱫᱤ ᱱᱟ ᱞᱚ ᱱᱤᱢᱤ ᱪᱤ ᱯᱚᱜᱩ ᱯᱚᱜᱩ ᱨᱮ ᱥᱟᱢᱭᱟ ᱥᱟᱢᱞᱚ ᱦᱚᱨᱫᱟ ᱛᱟᱹᱱᱤᱭᱚ ᱭᱚ ᱢᱟᱨᱤ
4: chizan tinte tonne san tane ya ko chik mune meze tunin ta meze chagin paral ya yeser de tedu dik zi yag yo beso chik kare suna zo mis nye de zo chik dan meze na lol chik digi zona sinye di yan chik ku kato kato li ya chik jema se mebache nirin nirin na lol di yan chik 명료도 무슨 지야 망아 유 되냐. 다양한 대상 직도 세지고 마시데 미카 고유 곳

0: chiyata sosu sosu sim dingi jik kharsun da rawas ne dhatu di khari ime di yabuchi sosu sosu sayabu chabu chigwaya di kachin barisha dakta da dinde ngone sosu sosu liya da shenli gizin shiyatu ne sosu sosu gizin shiyatu maari sosu dizu sosu sayabu chasu na jik chanda mi shenda di jik mandrabu chenpu dinde yon siri da di lege to ne yine dhatu mezi gedang to ne yine dhatu jik chazan diye diye dhigyo harwa chazan yaa gabri nganzu mokibu yuwa yaa mangbu chi chik ngarbi mi shengi kyu ne pi me dhuwa samsar chik shiyata da di ngay luti ka nal dhide mangbu du ngarbi di sim nalwa ngamra shiwi chik ngarbi kanda chik mi da dhewa da diye yaa pu yung mi du chik ngay chik chidan chik kanda takta degi me dhuwa ngaray saibu chak gu mi du kanda khunzu da ngar chik mochibu chi ngara ngara zu chik tuyen de nye su chik yamen kunzu nga chik tala pi yungi yamen ngara ngara pi nalu zu tu umi dosi chik tati cheza chik
1: sim na pangu cheche aka nye kati cheda nobi na
0: zarwa
1: nga kagisa deya gyur juu dangu nasi cheche susu susu da kangri chebe su
0: chika zarwa muna chebe na kiran kiran raan che dene kiran maalu yo shikshi chegri kiran ge zengi kuyu che susu peti mengyua chik chega uzu ura shibu kyabi na mi daya yundu zeng kiran rengshin sabru juwa marwa tinsu mi yo otab miran tiktata raade yuwa dhokwa yandu chegu harwa kasha sande sige di nge kompa kyabdaan dee karche ne mida takta che dee mi gyogro zanga daibu zi nge su chigis te chigwa daibu ya yuwa marwa dibbe ta chigdu
2: ཁྱི gyalaa songbu nasi nganzu chik namgyu taa o dik tsloloo chigu tu aa su tiri nimi di yangme na paa chik tsloloo chi su semkaam tsloloo ganglo tsloloo chi deyagu tu aa samsang di dhe chenga tu kaala gyalaa choo chi ne samdaa mi na kanta tsloloo su su yag iya yung mi dung zu ganglo taa di dhe maari tu kaala becha si na o nga laya ga di dhe yaa zhugu yore nganzu tanda songbu nasi kango nyugu yore chong gyabgu yore jaa manja chi nye yore baala wane taa di chik 그래서 다 차도 쓴데 말샤 때 믹스에 있으면 나올라 넘자든지 리기 다 진짜지도 아니 가지 마 가발래요 섬서리 매베 진짜 오늘 리기 갈아다 삼주 고등아를 옹아 독자리 아 섬든지 당지 섬기 딜레 이내래 코타 탄데 기지조다 쿠르 그래 나 주디 좀 막이라 탑시 맵 제제 삼주 고등아래 넘자든지 능기 아 이내래 당 아래 아래 섬스다 약쇠 카르레스 나 이제 쓰기 옹아 미 통금 말이게 미 마톰 부지기 나 초아데 그스게 소지 옹아 잠을 아 nga mi sinda da da shibuji dinje duriya yuwa mara nga da nga rengu nashi nga chama ya le chasha a nga nga maa kaba yuwa re dinde nga tanda kawa le do chisa nga maa gu su su chowa de maa taya di gila nga samdo kaya chenpo shibu re shal di do su tebi na ane si ne o tanda su su o zibri shen mishu bet duyun ki dee dee na ngu ne gila samsa nga le nga maa diba nga ngamdra shibu lang yu yu o da nga le ro ganga lo kunzu lea ga dinje juanpo yuwa re kasi ane nga kunzu tangda re nga dine nimji bisu na nga kwa zho zho yu na nga kari si zho yu na ya mena ji 콘주 데바다 직 강분유 브릿지 직 제브스 옹해 이제 지 토조에나 이제 그 랑신 경험자 이제 레디기가
3: 나죠.
2: 역시 잡으시지.
1: 길라 송야디 디르동안 길라 길라 야우스 수수수수 니마다 고기사 심두에 디르바다 안간주 급치고도 좀 뭐 다 미미시나 파주 들어와치야서 미시고라나 여러바 디유도 좀 뭔지 하고야디 디르동안 다 할 소래 예윤 두아마 쳇쳇 스탄데스스다 케세스스 두아체장아 디스차르친두게 롭중스 차샤네 케싱에 직사 숨령할 겨 팀순다 데리레나니 직사 중할 겨 티순 팅아레 디리 야게리 섬제 딘제 두아 지나레 주토비나 디스차가스 로팜 쇼게야 딜레 디스차가스 안 칸이스는 예율 도아시라체나 망체고도 로팜지니
2: 주바
1: 수술레 수술레 롭중야 수술레 레가 야가 수술레 컨지테네 케브 유바 아니 응외베 변조한데 간 수술레 야근데 다디 장미 고려리 주바
0: 나르샹 오늘 다 쪼쪼르 디디샤다 에 직고 갈소르 쟁에 젠지기 돈에 다 젠 벤자자 안주 세고 내메 자겐 세도 주지 에 지조 그래 단데 지 저다 뒤제고 잡어 잡어 세죠 말베 진짜 지 제실로 다디 지 세고 내메 자겐 자 말이 지 초아차야 그 준율이 다가는 신 지조 저하리 지 지조 지 잡어 잡어 지 리앙 아주 저래 마치바 자원이 내용도
3: 야지
0: 다 있는 양 단단 안주 지 벤자자는 생감강에 전에 놀러리야 마음부지 단다 다 직 드바 루팅 로마다 두림 루팅 로마다 지들 망부 심지어래 다 건조지 강에 드줄리야 두때 나초 망제 드즈기 망제 삼 고용도 다 건조 삼르 강에 기 규겐리 아직 때 윤드서는 다 디나로 들어와도 심지어래 다 소소 도와자 지고 말이 디 개개게 도와다야다 김다게 도와다야 다 뒤쪽 가르래서는 가차 세죠 말을 요즘 장대 가차한테 오 저래 되니 같은 딜레마라 다 달 뒤에 야 파야 뭐지 자주 말다 참 잠지 빼도 쉬버다
3: 시
0: 부소수 삼는 올로리 어떤 아까찬 뒤에 야 파야 뭐지 마차 좀 마차나 있는 앞에 패면 통한 능미 즉 가버지 말에 개개 땡조도 말에 뒤면 안 앞에 뒤에 개 맹교 차브리 삼상에 딘제 있다 직전 주진아 수야 주야 말에 다 뒤에 장내기 즉 로마마우치리아냐 직삼류토 강에 요에 디체그도아 디문에 찬에 수수 진다 따반나 로리아 수수 근제 진이만이 디타 쟁에 디 장제들 안 돼 삼사
1: 제사 진다 고르 삼단 코 맵체 레브튜브는 신 다그란 랑가 다게나 친쟁아 장제 딩아 렉튼치 아삼베
0: 제산다디 아니 김다게 베 다그란 제제 장제디 야고 요제 라브 야고 주지 채나 아니 산지마
3: 야고
0: 요샤샤 이메네 아니 네 잠베케 게메 차샤샤
1: 나스 보고 수수 샘나레 땡에 장제디 렉튼 마쟁아 팡브리 삼제다
0: 디 죽 전부 쉬죠 김다 삼는 나로레 다그란제 당원에 전에 미 매지스니 딘제기 녀다도 공수슈 디 차게 나즈 지베 나로네 찌그레다 로존사들 봐 다티네 레바요르 지존 데와요르 조 주니요르 류심니기 대단요르 대존 베디 낭메르 스탄제 샤위나 지산 야 지금에도 와 지산 디인드자네 문에 조조지게 소소소소 뭐진톱세야디 디데르샤 문에 나야 문에 고야드 카르도 문에디 디기사 들어왔다디 미수인을 소소소야 디게스샤 도마들 아 두분이야로 선선이 쯤 다들 자기엔 가르 정부도선 자기엔 가셔야스도 나서스도 알아 세상아 디 어 디게 등아 맨 디그민도 아스서 벤자자 리즘 얘기 대다 맨 그런 좀 쉬어지 여비네 그저 가르 준 그래 알아 다음에 이제 그런 초의 준비도 야고 맨 그런 장태 찍어 야고 여비상 그 그런 빛 쉬어지기 생스톰의 대비는 도구를 봐. 지난 뒤에 인도서는 다 뒤에서 즉 갈수 오래다 즉 미질이야 문진디 세부 매비나 디도알 배준 지금 말이 배준 맞아네 자기한테 주소 이야기 두고 말아봐 어다 인데 생각 다 뒤에 로마리아 배샤빈 다 뒤에 로마산 말이 만수리 즉 다 니리 소한 노로리아 에 강에 망부시 태용 거 알아봐. 다 강에 뒤서 카지 아 대배지 소소 제단지 디마송 삼삼 제제 아니 강을 제대 용거리 양급이 어 단대에 차게 지지 좀면도 세제 된들이야 강을 제제 대거리 다른 장 딘데 너는 주 즉 대응국 위원은 남산 즉 미생기 계지 지기 남산 기나 되나 돈야 소지게 요 말이 소소 즉 도시 진단다 직디스 최상한군의 근제 삼단비네레 에지 춘주고드네레 부구직 린단다와다 직디즈토알리아 직 직고 갈소레 직 티든 징했으니 계속
1: 쉬우지르잖아
0: 셈모도 지금 소수랑 게 땅 아주 녀마야 디레토알리아 직 소수랑 게 직도
1: 지
0: 좋아 엄마지 뼈지 갈사디 대기 대기 두기 두기 제스에서
1: 매매 수수수 리샤사치 지지글라지
0: 지산팀은 내년에 지금 뒤든도 무슨에 지금 어찌 김상로스 사는군에 전에 천년을 지내는 두주간리야 뒤든체 두부가를 쓰도와 어디지 가상상의 지 부춘주구든에 대구도와 제모도 지기 지 그 로 야갈은 참부찬 람산 두스 뒤든체 람산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수수 담크 이제 레스리샤 이네 담크디 게블루야 지초 피게 게브존 이슈슈도 그 생기랑니 루간 게브드니다가 진주민주 지기지기 고비게브제 주디 셰조 인바 니기란젤 아야타 먼저 로잡잡도 투디 이제 레브리레 로보다 다 빙갸나로 로잡잡데 투디 두두 선보 수수 미꺄 정부 십지유는 아야 사제시 뉴유는 다지 강부 짠짠데 개여여 와스 두두 디바스데야 레세나로게 어 두두 누크 누크도 봐 두두 디차부 여바 축부 축지 되버 아니 두두 은샤 셰쿠다 쳔쿠스다 축지 되 체규 말베겔라 아야 두두 선보 내가 미꺄 정부 유는 바바 강부 뉴스다니 다지 바로 여르사지 다들 내가 튀어나와 어 첩다 잘제다 수수 팜그 시에가 제로와 보니 이내래다 미미진나로리아 딘제 팡야 딘제 네츠 치약도 동안이라다 첩제 시에유네자 야면은 문에스나 펑구유네자 디 가래에서는 안수 미규문 폐부진군에 차샤위는 어 지초의 검주의 단대 언제 동안 슈만 언제 지리다 피게의 단대 언제 동안 슈만야 배십 지리다 선데다 두 말이 하고 말이 아니 디 인도에서 뭐 스스 디하고 없이 그 동안 슈시 판네 척해 여 말이 안게 구류하고 매 봤어 디 스스스서 뭐는 아니 아 카스팜제 대규라지 좋아 어 카르사디 베자다 동자려 강부시 만유디 축시아스 럽제 대규라지
2: 주시지마삼춘나소유통미마부구양삼총조린리디네로제기조린기토네듄람싱디가니편치오롱친년칠리코표게롱친기모체조린시대초규조린리센시다치장갤라기타나송나시문엔수수수수 我心不急，急的呢，说是说说，可把爹姑爷们的，我呢，开心不是不是啥子么的，给他谈的什么东西，俺昨天记者听这几个人，创业阶段怎么样？几地址说说的什么什么没来，但呀，记者的呢，创业的，开业的客户是吧？记哦，但俺那里这些电影看到俺地址进的都什么，都是什么路的起点呢？哎呀，我呢，没办法，谈的跟这员工也没好过，说说的呢，接什么就过了吧？谈这员工怎么样？ 我心不急，急的呢，说是说说，我心不急，给那个他送的，你开心不是不是啥送给他？我呢，急，三楼，肯定是老人的，别住，结果多了，你那里开车那里，俺就谈的送不能行，可是也会有嘛的是吧？俺急嘛急不急急，俺哦，当俺看到我是多，他看到出国家去，那个地方是那里，这个民族，看是那让做做的，人不着了吧？让俺创业了吧？这个意思嘛，其实，他把都肯定是老人，年纪大大了，他，让几座的呢，创业或者让个月没这么着要是吧？啊，其实，谈到这个，说是说说，可嘞，一不的没事，就把，七个月了，年夜大爷们的七开始没，俺的让说是人没事，没心大嘛的，其实第一个，大当地的一个啦，这个，俺也不差过，俺也不差那没上班，俺干不起的嘞呀，老家是这上个开始没，俺，过么家老的嘛的，那没上班老个家了。
0: 가보치에서 카고르바 tons yo ma khase ne ma im ji dil mun ji sever jo ma lo su sene ge des res na o ta dil lab de le gre ge la zo le gre se do khab de ro lo ma zo jo nga zo jo yo ma ta ran lab de za den de jo yo ma ta ne un ne lo su sene de le ago ku kim za ge lo su lab de lo su ji zo lo su se je do a lo su sene de kin yin yin kha re di da ran jo kha re re se jo ma re ta ten je sene ta tan da yin be na re sen ba lo su sene de un ne je ne Lobsusin yedi, mi logu ciyari shata. Mi logu ciyari shata, mechigi kiran lagi di raya chidu, kiran labda chigo chingyo di mari, shwa. Kachan tombu chigo chim mari. Yamin lobjina shejidegi kiran lebe na luya chigo chingdo mari. Lobsusin yedi, logu ciyari shata. Logu ciyasin yedi, ngune kachim shubichari dhomata. Logu di kanganga chiyar tuba ina, ani susu susu kanganga hako. Ani susu kabjo ni. Tila pa wate bezon chigirwa. Tan pencha shana nge jik dal lo chungdu yugi lo nishtarana diba jik sanlo shtambi ne lo chung chitan di tole ta tandatsana shana gyoba kye wadina mamu yungi. Pencha shana ta lo nishtarana siru zane jik ko shata chagdara siri kalina chaya samsar shiwarwa. Bette tsana kong chuzo shibusun de nge tepdeja deyu yun de shibuchigu. Ta inele nge dushik zindanda karasana lopsu go odi kachimri jangguri, chodeng go odi kachimri jangguri, chongle go odi le kachimri jangguri, sugyun rinne da jiklu yu, de le kachimri jangguri, ganga jik go kalsa jik jangguri samsa samlu juyari de. Chisan di indu zane, jugdiwa karcha da zina, tons tos karine haku yu, yangdangu shingyo ni ganji mese, di so cha sha, une chi su jik, lopsu da, lopchung da, jik dinsu to le, jik dinde duwa da karsa ko, da, jik geje dokto su shangyo, bencha shana tse ne yundung, sheje namchang ma tse yi tse zang, chi zang mi shing pe ngangbe chu le, oma lemba shing, rangi duwa tang tu lang wa chas da nye ma ne dinde lepduwa, mi mi zi sinye di tse yun jo jiris sheje sinye di ne nama dham mantra mangu shiv jo jiris mi jigi tse liya tse kagizi jo me di she shing ma riz che zan angbo da rugay di zu oma da chute shayin oma di ki kapsan tong tu war sikdo di na ji so so ngune gobo di ya lin si di si wala da ina nga zu kub di tu zono so so ngune gar kugo ma kwa tsu go ma da ganga kugo riz sam che zan dinde yin zan dinde bara al tu zu mangu shi chola ta sha Kaya bencha shan tingsan chizo gogo da tuyumbe ina gabdi dhu lagi len tuya ki dinte lobchung dhuzo ya ya majer che ya shenda dinte kaala ya chik shivu chik anu uzu che daya so dinte che zan dhuzo chik susu logo di yabu chi che tumi dhuwa
1: kapcho di mani ibe
0: kapcho di mani ibe so che shi no di ganga mi chik une yonya ime dhuwa che zan ga da dinte so dhuzo une ngats chik nganzo yu chik dhumshira chik ngoro che duk se dhogor da dine de dhog dine de dhog Tijigo me mizangwa cha maari irwa. Mune su su su jik gokyo gu nukurati kabaadu. Su su su gamyo urati kabaadu. Di su su su jik kanganga haku wabu chayadu. Mune kachimu chi
1: chi chi chi chi chi. Da tanda ngansu ju tuyo urati dirbaada lo chungdu yugi su su ya rinni ge chirtisi chidu zumbu. Da ndesu lo pam tandele du asu ya gali agaran de kar tunyu yosa dirbaayi. Dan zhe yin du zhengbo, kye si ngan zho kukubi chung che, lo chung du su su za jik zhoya yubi na. Gela yin na ni yin bi nirwa, du du gi, da lo nish za zhang gi su su tu du, yamen lo jub dun jub ge su su tu du, ge chi karra shev du.
0: Da di ngay ngun shev nu ngun na chang na jik diri sha da, ngay tangi yang gu jang gu shev di, su su su ngun shev chek duwa se di, ngay di shiv jiri sha, pa gyan te ma shi gi, tsu di yabu chi da du min duwa. Paiyan, de pa, de, oh, de chow, oh, pende chow to say, machi, tsukul kaloche, nge, nga kalche nge nene reto, nga liya nubu karto, dike di teme dhuwa. Tingu ne, yangkyo, yangkyo nge simzo masu ne, chik di, shuk chenpura chungutu di sito.
1: Gila ina.
2: Nga gila da, nge, da tangi shuibu nangsi, dinje risha da, nga dudu zamba, nga lobchong chigo yordili inele, nga ra, da nga ra ngune goyo begi, jala mangush dudu zamba jangto mido. Chesa, kisi nga dinje kugub rabi ina, ani, nge ngune da, kandis lo ra, nga ra mawon begi choa geye ga, nge kari pojo mangdo, nga kari jangno ngune pen togdo, diga nge samlo yang gyoshi dangbala.
1: Lese, anto jena, da tarigi, le cengi jo tiondi da che jen anzu jindru minzu juk di zab li su. Ani, genzi cila da gengi la kuna ni yang anzu le jena liya pipa. Yangya to jena, shiku yin.
2: To jena.
0: To jena, sempa lingya to chi.
1: Lese, lese, anto chi chi. Sengen chokula, kong lakirang ki sempe le cengi ni, pionchong long chin nyan chin le kongi, ngo che jolin sipe le cengi si. Le cengi di, 14年末，小白出走古塘。

0: 감안에 추수 추배 발팅 당부동 와타 디닝기 치주 추수 듄탕 감안에 추수 개배 발 갸동 쇼유 센트라 디링네 소 은안스님도 디에사베 카산라 로판 마치부타 단들리 메베 스니라 심체 마치부 체제 年年
1: 也不肯心了，累累他怕撇偏银边，你们提人要钱给土不起的。提人的前几十批当年南开并不拉稀。人家年头吧，头东老鼠吃土白可久了，就我有他们。中国古城看守人类可久，情侣恰上了，人也话，金色真光土白，电波又把他们，黄白部队落电波难瞧。台湾各处南塘人们年瞧把他们，天南几期不住白瞧把他们。 자다 내수 제도 제말 저와 제도 고무치로 규도 록수양 바르쳐

0: 탄다니 비징키 추즈 주버다 다시
1: 디카르니
2: 디카르니
1: 대종 룽치 년치 예궁 대게 룽치 이
3: 점종탕 농친 대
4: 점종탕 농친 대가
3: 초외 펍기 랭예외 점종 뒤지 디네키 워마 숙리 마르신토 미치 잉리 대 카르초
5: 차창 빼마당 총비 종리 규제 되모디 싱케 초고 랭게츠 녜왕 기베 스스뷰
3: 점종탕 농친 대가라
5: 점종탕 농친 대가
6: 자스탄 덴비 센트럴 헨게 공감상 팅디 리첸낭 중국 너럽기 좀바 부큐조 치무 저혀 진기 잠바탕 순남 변조 라기 비이도 규르징 미지 비준 칸네 비준 나외 중국 너럽기 뜸규 자겐시 제식 임바 칸지마 뿌미남 시바티 페노르키 벽에 농친기 개주당 튐바라 좀지 원삼단자네 양튠 휴규인비에 세난 유표 센트럴 행계 년배 차과 계급 친한 강사를 겹친 좀지 교재기 배윤 제토르순배 뜸규 러부치 강진마뷰 멜람시배 좀바보 차오시진니 제로 책동 등계 중앙으로 난징투 존대매차지기 김두 구충바당 제로 책동 등계 십주행앙으로 로메 민투원의 비친인투 공연 부재 롬니르 칸기 차외 네모르 쿄진 제로 책동 뛰는 기능 중의 질로 김상은 연구 전부 중대 비징기 높추

게 니모 코주 지주자 난된 초보 창단 조배투 양기 포냐 농기 따불치 닌지 시에게 터져라 키피다

0: 올해 세능 두고요. 가면서로나. 충달 나지벨라.
1: 지신의 인도지라.
0: 레센로로 충달한 지랑게 탄다 세난 벨루시데 중도고엘라.
1: 아, 반지 티 최대 진도라가다 남베. 티 아무 텐로 세드베.
0: 아무 텐로 제민도라.
1: 嗯，对，是噻，这里是。嗯，那咱这公里，嗯，全部那个阿么开，对阿么阿么讲，阿了咱们阿么说的，就没吃饭以外了，那的。
0: 第一次啊，我那说，记录下来给谁拿说？嗯，但得录下来也给我云南了。
1: 阿了，彻底就记进去了。
0: 那行了，现在检查明天该退了呢。
1: 来，谁？

0: 네세 참지라 토체난 시고인 기랑게 튀나야 지나만세 루시에네 냠십시다난소
1: 네세 겐라 아진나 토체나
0: 토체나 세반자 만업세 세로나 시고인
1: 네세 런노 겐라 토체나
0: 노 네세 슈올
1: 네세 런노
0: 洛时代男孩子去南巴空给卡班这卡子这是跟着学南下我那去里前南里亚兄弟也给贴着卡班站营呢列国给国际出街进啊端的国他出街松啊你出住出街你古列国刚刚谈出街你给出端端日了我那去西巴这端南看巴三兰呢啊地归头了西巴给安站的呢去古皮罗南修营 那去这里学别，这个做领去啊，路线你不得呢。可能你那个呢，做写字给这里一边参加了，空给呢，你不是来打那说了路线团长那一年指南说，人家我那去参加了呀，这是明天去南都了。路线团长先的呢啊，那做呢，七天拼做了，空给打那边路线写了写，路线给写七天呢，还讲呢啊，当地我们是呢写七天做呀啊，什么当地怎么把这个说说一年嘞。 各个一人给各位波隆街吧，听这个那我的是代表呢，写字听这些年多了。我那就先找林建的路线的先能对，其他的一年来拍摄用啊，什么有些的，我那就代表他了呀，过片子，你们去学学个月。路线给写字那里呀，听这是困难些。每次看他们沉默，怕么落那结束。今天嘛，别听我口味那么了些松。 코로에 남러세송 치와남베차르 니메 불럽추송 아이 리게르보 옙친 로나게송 투츠 추무신교 랑초 보신예 불러지웨 파마 닌신 닌신게송 투츠 칼레피 파마 치링 로게토베쇼 쓰리샤르

别送养金别蓝面厂年久的本期已经养大我年纪不如写前别面厂的年别养的吃了的那些日

0: 이직 발휘없이 제재 군이 수준비 용자 체비 랑게기 추수례리기 정시사로쇼라시나 저는 동자미 니슈즈주르 퇴지 당비 랑게기 추수리급 체체 제티 전치 체동 앞자 주주립게 스마티 퇴송불에 가자 십시시주 바로에낭 체동 추수이기 진불기 가자 급주 고주 차지 송어타 나도 사바 렌체 제티 전치 나동 급경 급증 숨심바티 뒤충불리 갸자 갸탕 급주 광아차 니파와 진도 숨비에 덤주 바라 라도 나르도 유체 제대 전 통주 숨다 진예도 니게 숨주 심바티 뒤충불리 갸자 시비 시중 차주 바로 제 중요 사르괴베 중국 예급 장람 초바 체육 공신의 시도 치바르시나 제제 군인게 아주 초대 주바 바라 자르메게 한보로 동외 에시 굴려고 숨된게 중국 다 여러 와기 차지 매고로 중국 정州 후텐 법주네 도학된 제신 중국 다 여러 와기 차지 매고로 동텐 큰치 죽숨례 개바타 동진 제비 수학당 졸라 동주를 아도 니게례 개엽시 생겨남소 긴게 감응에 서균년주 휴차
1: 디카르니 정 룽치 년칭 예궁 에게 룽치 이
2: 자외 파양 튼팅은
1: 시베 낭세 뜨든철
2: 디무 멤버 케버이
1: 렉베 강상 디너준
2: 한달 행계네 생고 속에 린첸디니
1: 펜종 롱친인지 내공 대개 롱친키 대다로지 태동 린첸 태동 파르낭 맹캉 시프티시 파르낭 맹캉 시프티시
3: 포모 아메기 클라스 아가시오 클라디 송어
4: Listen, Amla.
3: Uzi Pomo, Kachio, Lakomajuba Kalasayo, Mata Amegi.
4: Amla, Lakomajuba Kalasena, Kachire.
3: Oh, Amegi. Tading Arani Gay, Jinuki Chimichinjun dea, get his teeth.
5: Namgu, Nanzu, Lakba Chukwebe, Gumzen, Kari Yinam. Nanzu, Lakba Chinchiki, Ninda, Zemutsuwa Tang, Dutong Kemba, Zangja Chiba. 当局了七不少的来个忙不起个月呗且咱俺子老板每个没通位内部差不忙不归个月不及哎呢俺子老板没住啊开干没看那叫那空锁普普当外金呢内部差不提个他对呢俺子说不能住呢超不清晰看着那在证明那错浪位年个样千不月
3: 최장 균된 소에나 라고 장무 조약이 금시 잡치야디는 내과기 탑시 릴라슈다 편의 체시들이다 범장계 신송에
4: 신스 암라 지만 내년 라고 조약이 금시 잡아지기
3: 오야주 아니 다 요구 라고 조가 요시
4: 레스 암

0: yang xinbe zhe se ju gen zhe zhe ti xia di ru duan ka le se du po nian bu da zhe tuan ya meng bu shi duan an di gan le yin men wo pa me yin ji men ji tuan na na guo ya de ka re se an cao xu qin bu ge bia an ne su ma sui bu din zhe na ya an ni chou ri du gu xie ya din zhe qie bi na an ye ba du ting ge kong lu xu yin an ne men ga gan ge yu du san ba an men ju nan ga tie gu guo le na
1: le se m ji la dan an nan zui gun tong ge qi bie pu ju ne khare khare yume de amji la ga ngo jinan chu bu ba la dang nan zu chuo xin ji su chu li ya yin yang po sin xia ci di mang gu xue ya dong an la din de yin de zan ba gun tong ki ga nan zu da qi bie po yin ne le yang po sin ge ne po bi yin de ya ne da de mo song khare tong gu yume amji la ga gan zo ngo zhi xin la na shu gu yin
0: le se dang zu tu gun zu yin be nan ne ga nan lo de de de su ma de po na zu nan ye mang bu qi an de nan lo ne yin bi na mi gen ta man ta po sin ne de qi bu de ya dak ju ga 미세기 캐주시도관 일단 안주 푸싱기 내서 뒤에서 막 안주 포인 내서 안주 집에 내 가는 이나 지내 니 접수 접신 나올로 로가 제제든 제 송요래
1: 일단
0: 안주 집에 포인 내디 지내 니 접신 나오 처에 낭제 디나로 내 아니 균나로 이제 푸규 균나로 이제 포인 내디 샤 chung chepa cha kase juga po gichi chie xie jitin zhe sung yore
1: dang
0: zu po wen ne di ka na cha xiam na menga gyu gu liu sum chi so gu nang lo po wen ne di nang lo ni yin ma na po wen duk tabi ne po cheng gu chuk pa xie jia po ca wen ne du da di nang lo le pu lung che mo shu wen hen tang jak ji pu sin xie jia po cheng ne gu nang lo le nze xie jia sung nang yore dāng pūsīngi nē zu dī dā tīshā tōng māngu dī kārēsā nā tīshā ngā zu dāk jē nāng lō lō dī chī tū sū mā ngā zu pū kēp jē jē sā HP sā chī tā yā yō rīn dī yīn bī nā ān tīshā yā dāk tāp chī tā dī dāp dī pā chī chā shī yā dē dē yō rīn dā dī nē dā zō dē kārē dāng dōng gō rēsā nā dā pū dī tū gyōng yī mā nā pō yāngsī nā yā dā ngā zu lē nē wō lō rā dī nē dī kārē sā chō bā yā bē yā ān kā sē lā dē gyōng mē nā yā, ān dī nē kā sē gā tāng gā mē bā ān yāngsā yāngsā ngā dzū gāg dī gā bī yā sō rē ān dī nē kā dī kā yā dī nē gā nē dā māng bō shī tō yōng gō rē
1: dā
0: yī nē bū gō māng chē lā yīn bā nā nē dā dā ngā dzū kā dī kā dāk jē chē ān dē sā chī tū sō mbā xīn bē ān dē nā sū tāng wē nē dā dā ān dē kē mīk sē kē kē yō mā rē ān dī dā chā jē chē khā rō yō rē sā nā ān bū gō kā shē dā sūng chā xīn bō chā yā ān chā tō bī bū gō xīn lē kā rā sō 차도 시엠바 아니 나즈디 가르 캐주얼에서나 양세양스 내로 개비야 아니 근데 내로디 양 카세다 아니 뒤죽이 개바 매바 양세양스 내로 개비야 원 저기 믹스 캐주스도나
1: 레슬레스 엠지라 다 저디 능한 저 집에 포신 내디디 포비기는 언초베야 그지 개비야 그지 카야라 속네다 망고시 되는 거지 봐라 레슬레스 진짜 제외 급이 얘기는 다 밤은 저 은한 저 천대 명강이 앞에 제 딱제 나야디 계심지라 하샤 제는 엄지라 포신 내디 포야 그 유긴 소르드 무슨 가래 있나라
0: 당은 저 규인 나로라 언제 서포 내기 규디 니 둠렌장 세치당 카세미 주발레 중 규원 인 숨브린 다 티팅리 이만나다 팅듀이 문항은 저 집어 딱제 대인 되서 막 균도 파마야 나정 아주 HP 기너즈 디 연결 디인 이번에 넘균이 뭐나 당은 저 돈뉴다 되게 님보 배주다는 것도 와 그냥 파마 카시엘이 이번에 다 장 쿰시 카르 소리가 수수 대게 부어 칼라지 카데
1: 만잘 되는 것도 와
0: 오나 언제 간 돈하는 것도 와
1: 시즈네
0: 부경문에 체시하면 달랍자 친차다가 또 제제 망부 티샤 이제 제규 제제 망부 배주 당야다 이제 제는 락부 치라 주는 것도 와 수수 정제 간도 더 나면 도 와
1: 시자
0: 고 내부 유배 당 안주 뇌제 이제라다 수수 더 나마 칩세다 디간 디 캐나로 쇼바 안디네 샤마 추버다 주샤 쪽베링 제 캐나로 쇼비 체면 안 푸신네디 라용기나
1: 레슬레스 엠지라 저는 안주 푸신네디 나비네 대야 면주 근데스는 거래라
0: 당은 좀 배우고 소리 배우는 셰비나 당은 좀 매도 내버스 체제 넘규 디 카레멘주 가는 인분나다 제단 듬버 라소바 제단 듬버 치미신신 라소바 이제 제고는 아티나로로 차샤미나 아니 계시 이제 릉더부당 보교다 릉더네 땅나 숨매버 인분 응급 급등기매 루드 초바 척신고바 아니 유티적숨 라소베 멘주 이제 치고린 다 디네레 땅은조 지배문의 시합은 집어 겨자 십주 예매로 망체로 딱제 제비는 곧 누수제 매비는 레야 단다 HP사디 푸신나제 디 카네 네부디 도안티 김다게 제 이제 신나다 이제 개개는고 말이 매주 믹스 개는고야 요 말이 그래서 집에 나자데 임베나 집에 당은조 푸규디 수답디 미겜바다 맞아 소야 소대보 안티나로 집 가르소래다 고 부규 단도 부싱기 내기 게임베 보푸르기 내다 한번도 포웨진에 소다 집에 오는 인도 통야 뉴뉴 십지린
1: 내세가
0: 찍다 한번도 님보 때문에 표명은 내시면 공기 님보되게 찍 딘데스체 응게 게명은 내시면 다 고부싱 내기 맨주 지도대 맨나가 숨 맨나가 시 인데스체 넘버니 요린 디토 당은조 근데 그래 부신세야 매 축치슈지만 아니 딘제 인도선 바다 부용원의 셰비나 계세랑 믹스에 맞대 온 매보다 언제 임베나 아니 맨주케 믹스에 나온 거 말인 다 계세 믹스 이제 딱제 나온 거 공부이나 로추 이행기 집어 집어 안티네 아주 튀균튀는 포무부 나자 이제 윤교 딱제 질 이제 지금부터 당은 좀 편매이나 자 겸매이나 자 디 단제임은 장교그리
2: lab
1: Namlinge, that hitting on duty, Hanu J. Tetonis, and Dina Lolia, you know, Peran Yonjo Minzi Kang, Chinediga, Chile member Basana did issue you. Kissi Kranki, Truini, she can run Gorki, Nedi Lutinango, Gombo, you know, Namlinge, and Zu Panamanga, she will listen Dina Shunanje, Lizana did issue your country member, Kranki, Nishi Teki, Toshi Lutinawa, Titan Dison Territory Nanjoji. Nanjuli Zinki, Teti Kabang Jani, Lewa Ye Guzi, Truje Sungan Yi Chu Chu Tan, Truje Jinga Dundungu, Truje Ni Gu, Lewanga, Truje Ni Ge Chu Dun Dun. 在越南不谈提名邱英给张宇卫是加个托年安子里在那修南街提名人最怕给些把这团南看你到底是哪只老能不能给但等等安子邱英给地归托了呀也能查找芒果几个安做呀也能但提名丁南下了当然新奇宁素了说平南下林给做呀也能用学南话各种切实些学英来在生意那么做但狂了呀也能安子安吉巴萨拉个也能做起不新奇但你是过了呀也能安做的别给几个老难出手下面呀母体呢安吉拉了呀的七别相望各别你是过了呢安吉拉了跟着学过三九堂到安吉拉个七别相望各别你是文静跟着是七个月每天呢跟老师那了呢
0: listen,当初这边是像香港这边那些，这地方做那广东啊，做固定那路的，对对，怕忙不接不接，这样做香港用跑步们都是用过来。学生，老。那你，当然做朋友说这边我那些，比那香港高不得呀，龙口车高不高，新疆时间都是龙罗，时间我们这时间能过来。那。但电脑罗里边呢，香港高不来的呀，因为呢，龙口的呀，还是提我的是那破车吧。那你香港干部写不着我们这票票。
2: 嗯，这边的旧本人呢，旧小人拿着单呀，嗯，这嗯呀，真的钱，嗯，真的我做我老妈退吧，嗯，别个的旧本人不认了，不得保障钱呀，做保障钱，像嗯，我嗯，但像我们爸爸，今年新旧人本了，当年碰个嗯熟人，这四处乱呀，当这，嗯，今年嗯，那说等都不接接那呀，嗯，今年土司龙老本了。 婆婆车吧，俺希望没婆婆，我这是姐姐，谈到那大点这句话的呢。那，嗯，听对你们当做希望没婆婆，没婆婆是什么呢？能够，地过天那路云对什么？不过这，他短景那路了，希望给他婆婆的，你来用啊。 嗯，像我婆婆看不起，嗯，对呢，像我等对什么，嗯，那书单，像我等对什么，当看不起啊，嗯，对呢，俺就像我等对什么，不过看些别的东西，老，这是，这些别的东西，是的，嗯，对呢，然后学校新派进了第二项，当然就不过十几个不是呢，当俺们我们这边不对呀，像我婆婆的，嗯，不过新派的忙着，你们看些那路听几百位呢，像我。 到底是不去？不过呀，能够这难难的这没吧？不过对不起你呀，我可能呀，对呀，想我搞个男子，这是姐姐，你是这样没多呢？嗯，对，明白。当然就想我搞个男的呀，还是说是呢，能够。
0: 파메토나체고베데야다사르키치베툴하바도인문나 보고 살게 오면교 되게는 예봐도 밤에 도난지 채우도
1: 되게는
0: 이는 상당히 상남 칼라가시에 쪽부던 뒤서 뭐 엄마 수여봐 아니 마주다 이제 체외다 칼소리 언주 캐바다 이제 그 내주유는 인제맹가를 직단나 오도 안티네 하바도 임베나 이제 시아 칼소리다 언주 투균 임베나 샹원 펍 카베 간로 부부디 강벌 슝맹 교소 진짜 언주 개베게 슝간로 임베나 하바게다 이제 칼소리 마 딥댕교 디간로 배부소로 윤교 이제 임베나 당 언주 경배 내 칼세게래야 샹원 펍 카고 치우도원 응원 디게레 밤에 독선 지나고 야지시아나
2: 那么起来，向往看下个究竟做的开始了。他究竟做的，当然就开始说了。他社区个多出不来，穷的，向往改变那穷角了嘛。那第一，看到你们不用那些下面呢，当然就究竟忙不及，请回跟个向往搞这个，也不过推进社区开始说了，但萝卜社区落去，开始你们呢穷穷的，这东亚不开始说怎么过苦，穷的，这没东不去。
1: 是啊。
2: 看了你们呢，看了人也不开始说。 수 십지 좀 주치기 동안 칼라 수수 가베 미지야 심배 건조 먼저 마사야
1: 마사야
2: 조지 다 하르소레 다 부근문의 셰비는 부부 겐바 차시하면은 조 디르샤는 하르소레 소소 조보다야게 이제 투주 되게는 제모 고고체 크도크도 당가 멈침체 디인도 선바 샹원 깜부차 깜부차자 아니 당가부체 당가부체 두 선바 아니 하바바 샹원 다야 당 디게를 이제 하르소레 다 소소 점문 위에 서체 아니 샹원 가야도 두루 줘야 이제 내주도 원 먼저 사기 집었다 이제 인도 선바 다 디 하르소레 샹원 법 가부체야 디 가시에다 가래 응아제 릭다 이제 마트브다 이제 친얘기를 해 샤원 법 가고 친이야 이제 당은 좀 오메릭다 샤원 링 마트브다 이제 친얘기를 야 친 샤원 법 가고 친이야 가시에 세워 다 디나로로 조조 이야데 가레스는 부모 나나 유다 메 부니 야고 유다 메 부고 차르게 야고 이메 디게라 조 믹스 심제네 멘주다 이제 난고도면도 어디 신는 교르샤나
1: 레스레세 남지라가 네시티 파비나 멘주 근데스 저기 메테네 모티네 간서
2: 我就是那人来说的 투실롱 로빈나 먼저 롱롱기 장스 되서마 아니야 멘주치야 먼저 튀균인분은 밤에 디 보고 너숙단데 숙침부던 되서마 아니 대야 가서 소리 세금 큐플라 소고 유되서마 샘동아 버 유지 쪽숨 실큰 라소보다야 아니 넘규 가서 소리 매 넘규 시지 초보 시세 어시 시중 라소바 아니 마샹어 법이야 따 투실롱 로빈나 세야 원적 매지다는구도
1: 안디가
2: 퇴근 쉬야 조직대야 디르샤 파마카시게 야 샹원 파마톱 제품만 그저 지내래 야 치루기 탄다 먼저 카이살루소 조보파야 디 너무 지르완 야 파마카시 디담 뉴치제 보고야 다 검주리 스스로
1: 강나쇼
2: 리스치제 단 너무도 야 디 팀지스티스 페주다 아니 디카레 알레니엘 당부 당부대야 샹원만 시야 인도스마 디 페주담바 팀지니 개능가 마 Lesser. 신체나면나죠. 강급디스틱스다는
1: 거거든.
2: 학파도 가래 돈나는 것도 쓰는 집에 추동해야 돼야 인지민지 돈나는 것도 안. 디 추동해야 안 되는 게 있는 건 좀 매지 안 좀 쉬지. 진짜 망부 때나 비나 안에 야 가래서 뭔가 치토 그래나 좀 가변나자. 안 되니까는 이면 넘겨 디 인도서 막 가래 뒤주 딱다 딱다 리도 다 칼라세 제 추주니 숨니 손 샹원 법에
1: Let's say.
3: Harnam Yang Kang, Jerry Terry Megang. K. 키기 루심 디탕라 디네 토고르쇼 파나멘캉 멤버상부용 악상
4: 다리
3: 저로 Lezen di gyu ne, gu ni di di tang tang yong war mu.
5: Zang lo gui bian di gang di, ni me ri la zhong bai qi, kang xin yi ge song wan na, lu bu dui dan yong me ri.
6: Gong bu yu, ge bu yu, la bu yu, gang bu yu,
5: zhong bai qi, san bai qi.
3: Tanda kirang ki sin shiba dini, pyonchong longching nyenching lekhung, pyoge longching ki, parnang menkang shibe, ditang luji lezen yi.
1: Namlinge, da tiringi ditang luji tiedong lezen di na lo la, pyorang gyoje menzi kan chine di ka ge chile meba basa lang tindi shi yu. Kisi kirang ki chukui ni shi kengrung gor ki nedi luji nang kwe guang bui na, namlinge nengan zui parnang menkang shibe lezen di nan shu nan che, lezen na tindi shibe guanjwe meba amji basa lang liya gandri nan tigri. Ngan zui par ki, shiba jitu nan geni dawa jisi la yin la, ngan zui shiba ang zhan ni, lewa ge guji, chukye sung nga ni chu chu tan, chukye jing nga dun dun gu, chukye ni gu lewa nga nga, chukye ni ge chu dun dun. Timin kyu yin ki zang yu 卫视家托年我最来在哪里呀修南街我们去把三哪里呀跟着南这个人我们最来在九级吧刚就是来民都得对人家催些吧他路上南国跟我一呢看看哪里呢修个人来在我们去了他当一个狂人呀一呢我们去了个香湾各别那些国的给那对人我做呀一呢我就南出不是吧了但是呢我们去了个人我做军统级别一样救命命战那个大学天哪一呢我就是哪里呢修个人你大做卡里云了
2: 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 내다 야 먼저 시든 것도 안
1: 돼.
2: 독신 연구이나 밤에다 맹가는 이제 딱 주는 거 편을 두고 그래.
1: 레세. 남자라 나스티 나야기 교킹 가리나라 남자라가 간 정원 쪽도 뒤 잠시나로나.
2: 레세. 더디리샨 탄다 조조다 탄다 군민장은 나자디 어 먼저 시험 퍼크 하고 연구.
1: 라.
2: 어 퇴근이면은 보고 가시다 참배경기 먼저 참배경기 군민장 내들에 나냐면 보여린.
1: 레세.
2: 팀이면은 보고 균도 조세제 되는 이제 동안 뭔데 그냥 보고 가시 가세 주하고 이제 진행다 인부나 다 교무민장 내디 디지 포망아 딘체지리샤나
1: 네세 안딩은 안주 네토리아 면주 컨테스트 거래로
2: 땅은 주 교무민장 게 나자 민장 나자 인부는 투경은 주 네토가는 통부 인도 좀 땅은 주 뭐랑게 니긴 무시 내디 면주 제나 무시 내가는 면주 제도 땅은 참부 인부는 참부 내는 면주 제야
1: 근데
2: 지금 갖고 다 인제나 샤원 시탑 제야 안티네 무쇼에 내 가림네 내 믹세기 두스체제 네도 네법단 뚜인체제 면주체야 아니 부카제 인분은 땅의 금면장 체제의 인가단 이제 숙체부인은 양 뒷면주체야 아니 계세 이제 너숙 숙체보다 이제 인분은 땅은 좀 퇴근 인분은 내도 가는 인분은 안주 도와로 어루나 척신구바 안티네 다 당신형을 하소보다 소수 급등기 면주치고린
1: 네세
2: 안티네 나 보고 망치지다 규모 그 그래 무심해 뒤 그 무심해 뒤 면주 체험은 아니 뭐 뒤숨 뒤나로 다 지금 민장 뒤 클릭 클릭 제제 차주래
1: 나예
2: 내도 가는 이나 밤 가시 로마 대제 양생스 딱제 넣는 것도 와
1: 뒤
2: 딱제 넣고 하고 말이 뒤 하이스는 그 민장 뒤 땅 무심해 차제 더니 숨나로 민심 민부장 뭐 뒤 클릭 마 자베 민심 양 뒤 장제 대대도 원 다 캐시 남규 네 저번에 수단제 다 최저 영화 총나로 레턴도 수다그람다 수숙침보다 안티네 먼저 교도 선바이면은 급변나로 치고 윤교 안티네 그래 저 숙침보 개비야 안 저변나로 차다 언제 윤비인 네바도 아 메가나로 요제 딱제나야 아니 땅은 좀 퇴근이면 다 보고 세주 강게 태는 보고 다 내고 누구 마음으로 다 그래 숙취로 다야 뒤 개침부지를 도와 안 나도 되는 내고 누구 시험부인 봐 안 보고 양승양승 참부 겹겹겹겹 이게 미안한 제 근데 먼저 등기 공주는 시제 처음 갖고 나자다 칼슨 조언 제 인도 좀 봐. 아니 보대야 규모 민정 내디 딕지 포 온디 마우린 텐데지
1: 시네. 로로 엄지라. 당한 줄에 전 죽지 발에 감가세 질 민도 디디 엄지라게 죽도 다. 당한 줄 태도네 제세신난 켄 용이야 이기나 도도레다 샤제 친구도 뭐 소나야 가리나라.
2: 네세. 다 디르샤 푸균 네스 되서마다 종은조 세주당 딘제다 수순나 수고야 마 콤바 마 참바 아니 학바 딘제 제제당 난교르지도 원 딘 되서마다 먼저 딘도 인베나 파메다 먼저 초 체크인 되서마 칼라 컨트롤 좀 되는 것도 원 먼저 다 딘도기 케바 케베이노 다 체리버 컨트지게 숨비네레 수수 수고야 다 펜슈도 수수 매베 튜네 다야가 세 땅은 저 표리이면은 잠바라 속바 아니 착샤 룩샤 다 딘테 소런데 튀균도 디야 다 슈치 넘규 딘테도 토나나고도
1: 레세
2: 아니 신베 땅은 저 카세 이제 건축문 주 딘남베 있네레 아니 응은 저 검주 제제 클릭을 제제 딘나야
1: 레세
2: 아니 원체가는 직파메 토나나고도
1: 레세
2: 다 디나로라 슈구데다 디나로다 마참다 롱은 추 게즈 추인빈네 어쨌다 갸치스 못보다 다 레론 행게 고자 하만으로나 치탄 라파 치탄
1: 파이큐 파이큐 파이큐 파이큐 네포차 세가나면서 랑게키 응아지 파르섬토 지네 생각이 면주 튕콩 코즈 제규티 마라 조경기 전에도 송내 마저 지수치로 통화다 行行让用用从业界苍马七百面干日月不切吧军队民博吃松一类给为社会人别从业度七百面干技术吧人们因为应该绝对面干苍马七年前干组吧总人别雄组面干他七年前干给国国企业从业切这个雄组面干度一年来七年前干给年干月不接能够有这他给个给通知的这能对我做没给的经验的绝不给呢他的财力中心别不住那么给律师你给的谈了提为通知能力出国村地谈谈专栏的别七对是勇气娘都别催那都新的人也他参加了对听听的最盘南面干西北铁动列前的许多大家声音列前的角度会被列前的休息改变南街漂亮的全面最看给物质为他面对列送不要当然先听的列前的电视关注我们就把上了接了那里也因为了他现在收音我们就把他现在了马上我们就把他送到我们最列前的土屋南天气加起新的人也能查出用力的来看南北推动到我们最列前先生能玩因为呢他现在是接收音那么连接两岸最热线的两对天阳家看到南国渔民呢凭借龙青年纪理工给 APP 处理经济珠峰云西北六到卡巴的年纪托体育坑中度三南秋个月九度会被那么连接拥有差生明星年代突心找不用被面对修个人啦找不清楚去巴拉阿姆拉的最为给了最写了摇个年纪体育军队的学习谈这个二三六节点在头位谁的用咱们社区谈人意义脏着缺点了头南西区请归修个人那么连接

0: 坦德尼毕竟去最久松达达日
1: 本教中青年轻联合会推荐中青年，看到本教三九两家的前书记，本教中青年轻联合会推荐中青年，看到本教三九两家的前书记。新格林杰公干部上。
2: 게린이 편다 손비에 체인이 슈숨타 지난 아비에 체주 레사님아제
3: 텐디 레체나 슈규 낭튼조니 중앙기 인컴 코리오 송교업 다시 저쇼 구이롱청도 타사 척신 다시 척순기 주장 예동송탕 주장 쉔바 구판기 송시에 나오타 왕준정기 저쇼 구이롱 남외골
2: 페이시위에 징지 다니 롱어 딘지 텐가 코르와탄 소비에 자글람 시작동 톱니 롱어 니슈 코르잠수 Diga le gongi sengyuru chete, pe gyo lam gyo gi pu gyuru sarba sheba gyo dwi shu ni, sar gyo bie pe do gyo bie lam di ka shi toa gyar do gyo ni, tu rup gin namba saba ngambara cha gyo yinbe koro.
3: Ninja chong yi ki, kong wo lo sim jik di che di, ju chu leks dang ni, nguan bie kui du gyo bie tab hurta che be gor.
2: La si chuk du chi sun gyo gi ta doa ke le to dam ma la na shu dup gin, ke le tong ma ti ga gui ta dung ma la gi cheng zin tang di du tu bie goro.
3: Da tang pen zhong cham du nu gu zang me kur gyo nyam su di ne ki to gub ti to ne, pe xar lu ge khab rin be nu gu zang me di si da ga che ri ki le cha zog jun chi gyok chin ba chun bie gor. Xam la le chen ki nang tun sip zhinam se ro na.
2: Di ge le gu ne ne ju bie se. Dangi chokji nishubu tang, dangi gom nishubi zhung changzum chezoa kagi gongdun lagdar tuengyu tang, changzum chezoa tingshibi gyudi tuengyu chenye. Xi Jinpingi gigam xiebe gongba tang, jikibshuji Xi Jinpingi gagwe kejin tang gajin kejin ge gongdun lagdar chachi. Dang zhungyang tang gie si jikibkangi chokjin topgyu, gom nishubi zhungyang gigam kuryo sungyo dashir ledun gudi chokjungi chungdu gongdun xirsha. 중앙기 기감 쿠리오 송경 다시를 수중 주바 녀자라 표도 저수 제디 기감 쿠리오 송경 티에 다시를 제규인 부세 지능 앞에 제군이 다시를 저수 그롱 총도 라사라 좌신 다시를 조중기 조장 이동송타 조장 选拔 고풍키 카소소라 더시 레드윈 티에 송시에 남아타 랑경정 등위기 수지 왕준정기 저수 그롱 남세 이동송키 로든 시진핑계 속신 낭외 당중양기 기감 시비에 조경타 기감 크류 송격 제교로 통하장 침부난니 기감 시비에 조준 제교태 추앙아 시지기 지 귀접라 지교를 꿰비타 추앙용시 터주 귀접라 통용 꿰비 동규 낭두의 개진 위진 체니 랑계기 기감 시비에 조경타 기감 크류 송격 제교로 로규 정신타 교참 정신 균용 정신 제기 균도 중요 今天多加面你是在俺略到我酒吧啦当给跟你书别中苍宗车座听习吧毕竟多串年年忙边角的他记住撇解东为龙啊经给车轨中啊别过的给中共中央给全国的垂习前年全将中心人这撇解东共年中国路也听了不见给恩最开心吸引人员出大新闻日来那边生皮点

지도와 폐기 용교로 추억용 중재 초교를 돕디 제도 대비 중국 중교로 된교에 가져와 된교 중앙기감 그리오 송교 다시를 제균이 직접수지 시진핑 공원매 철거당 공원매 규제 공원매 군대 동화 제기 지시 사지 개진타 교주의 제답 개진 시임바타 시진핑의 개감 시비에 공바 락다 된교 지비에 취산당 름루기 긴송인 지겹조지 시진핑의 다시의 제비에 각제 루지타 각제 뒤라 거교로 촉된타 뇌교의 치조나님 각교당 가지의 개진이랍단 지문나디 다시를 내둔러 토비에 핀제라 딩조강리 남타 당기 기감 구류 송겹라 다시의 제비에 내둔러 고치교 균균타 흉류 겸니 무투디 다시르기 예진노부의 뇌부된디 겐진 남루기 너주 탐부로 송토 당 중앙 기감 시비 조경 제비 특주 규제 락린 등류 체로 동급비 내수 나타 세륜 리창탄 세륜 쉰바 딩쉐 향계장 다시 레드윈라 랑자 카세 뎨여 첩시기 중년 아르웨 토로 당디 당기 초기 니슈바탄 당기 금 니슈비 중 창좀 저조 가기 공던 라다 튼규탄 창좀 저조 팅시비 규디 라다 튼규 시진핑기 개감 시비 조경기 공바탄 직접 수지 시진핑기 가괴 개진 다 가제 개진기 공던 라다 튼규 제제디 규공 통영 폐계 당 비다 공비 용교 군대 단년 변조 당 지조 폐계 동교 정조 초교로 강조 치토 개감 크루요기 비체 렉처 응세 퇴부 용화 당 제비 중국 준교로 피림 사바 개진 템바 제괴 시타 예동 송기 중앙 개감 크루요 송경 다시를 야구 치바라 시진핑 개감 시비에 공부 라다 튕교 제규티 첩시기 레게 개진을 조타 직접 수지 시진핑 개가괴 당 가진 개진 튕교 체주 내가 개진을 지니 개감 구류 순교업 다시를 내게 수위 제발 락달 퇴교 체크신 양답비 시드윈 내지 도주부탄 락린 달디 미마 대월 진규 균형탄 균형라 샴디 수규 균형 규공 다와 균형 내드윈 진조단 냄비 공시 균형 내비단 체리 튠바 팀당 튠바 제 용규 균형 제 천년 변조단 지조 폐계 동구탄 망조 기연수 개감 구류 순교 제 체크신 다시를 제발아 조년대 시진핑의 개감 시비에 공부탄 직접수지 시진핑의 가교 개진당 가진 개진기 공동 락달 퇴교 체주탄 당중앙당 예시 직업관계 특주 규제당 팀루 팀수 퇴교 체주 박조와 과학주의의 피림 변조당 지조 폐계 동교를 중재 초교를 용화 체교 天界 토学堂 天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云
지위 结果的松别中央给给俺们苦留松江大学的七八年习近平给给俺们西边给公巴拉达丁色级别西边拉个连堂当中央党给谁级别抗给特区规定团结级别切都改进营中央给人家等于党西兄这月千八届给习近平给给俺们西边给公巴堂当中央党给谁级别抗给特区规定拉达团结他几多千年电给你给特区人心给团结了跨丁色不浪的 都是些十多堂定罪些电动宋教你突破界切脱配给两段国的几个数据些清平给高贵开进堂推了三边当给配共解决拉达定色千年这对七十几让多堂三六让多差距给让多几个多年但是了选题级别两段也不足不堂团结些这个团结切开了也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年，年均年生产继续扩张，全球减送德西区的车间用车所两段卡也不足的，但是两段的那边年偏着按全图把结果先送不上。

0: 다들 행게 예신 심바티니 변정 시에다 시베 윤디 체제 리신지 티링키 리체나라야 디엔디 시베 공주니 변정 종지 규제 한키 조겐 종지바 변정 종바고 튠초지 두시 쉰바 겐 떼마야게라시 티링 콩키 안저야 체리 나야게 난된조니 뷰에게 차베 리네 거지 디나라야 콩키 근제 시리야 차베 리네 시기부타 차베 주가기 미네 투단고르 당내시 차례에 유림 써거야 모두 시드나 역시 행계네 모티지에 계란 콩케 체지나베 드법세러나
1: 다 차베 그 그럼 지나라 던등 슈주직래 차바 팅 담보는데 뽑사르서와 팅 니반종이데 뽑잡서 그래 뽑잡 다 팅 니바로 단행직 지양 다소직 뽑잡서 다티 뽑사르 차베 제초기 팅 담보는데 다 관계지 코팅 담보 파마드 카치 차 차된 조거리 네 관계지 로바선지 자기 희마히 된데 팀행 된데서리 된데라 다 팅 니반종이 뽑잡 차베 욕포인스리 네 관계 내가 그 야선지 어 아주가지 어 내가 손이야 어 되네 다 디 차베기 카르세르단 로탄손주 세그마르 디 믹시 헤 텐데 제조 텐데 카히지오리 디 차바 파르치 출 마로콘다 드링 산이 로그인 드링 데 조모지 당깅에 콘디 휴베 마르그조베 야든르다 다 손티지 초나요 네 참소디안모 데모요스 다 드링 산이 다 소소 난레비오나 안 소소 난로그라 소소 난레비오나 드링 뭐 관계 조 마르 추라 브람 은냐보드 디 당가주 파이스는 조업체 마르크세그리 디 조어든지 조 디니 추라드 가라 디냐보 든지지 도도 비주신 야마 싱아메로 메레르 든지 레르테그리 다티 밍라 타블레 조업다 세그리 타블레 조업다 다티 자쇼그 마리 나키인로 거리 나키지서 엔산이 다스 소소나레 보라 엔데 파마 부족다 가리 그 소소뻔냐 마보용 그러와 다 중모에네리 노바에네리 포바에네리 다 티게 냠보 냠보사고리 다티 드링 제 달람사 세네 요 말이 사쇼 말이 가간 디 탑데 좁다세 드네지그리 드네 자와세야 디 로베 걸음 나타기 딕팀 드네 마보징게 히바르와 지난 담유단 제베 가시직 시베나 가측 심보르와 다고 담규증인다 대고수유 중배 뭐 말이 다 차반장제 대 연장 중장 가리나 디나 다 뽑사르제 다로 팅 담보 중 해직 다 뉴슈시라메 이제로 가리 카제 네 고모 남상 녜버스 다 차바세야 티티리 두고 녜가 남어 거르티 차시 지로 야냐 뭐 니고리 나나 삼니 추추 희망아 발라진 로그로 엔드 콜 데브데니스야 투투 요마르 엔드 콜 람산 갈리카지 조거 나기스 준히지 엔드 나나 니브리스 엔드 메 헨다티 제게 코다 갈리카지 데니 니마도 조거 나메바 하고 엔드 콘조 콜나 데니 게 쳔보 게샤지 아 다랑 샤자바 네 조시드 드는 아주 샤 모모 심보스 오버다 네네 라블라블라 데니 가지 어 다샤 모모 초야 다 소소소 데니 뭐지 그 고 뽑사르 주 디 샤모모 세게 다코 조고 나요 마라 칼리카다 좀 안차보 카히지 스게 게 마보 드네 라브스 엔데 마간가 게모쇼 나 딘데 중바제 얘네 양 뽑사르 지 칼리 카타 조제 엔데 고모 니디

ཁྱི

0: 네 차도 제가 때 뭐 조치배네 태양 차도 오늘 진짜 로 마보 해보 요리 다 진단 변성점 같이 집에 포랍 드라제블메스 포랍제 다 참조해서 때 레브기 마리스 포랍 가르스나 포랍 드라레브기 지 얘기 전에 카르세도스 다 포랍제 지 얘기 전에 장 카르세스 다 로팡가서 참조가 레브기 메스 폰타 드라레브기 메스 짱 페르듀 켄 덴한디야 다 포 타마데 양 참조가 레브기 메스 건조 어느 디 듀바지 가사가 도롱 덴데 참지 덴데 레브기 메스 다 데 폰든 다 요건 로사리스 다 건조 차네 폰든 콘도 야여 소소소 폰링당 요건 로사이스 다 요거스는 약로 히치베데 요거스그리 어 다 요거가 라데 차리야 조효다 부저리 전에 출로베 갑다 약 세종 미간가 지 차제 니니게 요 용요라 약 능효교 카시 전에 라마도 된데니 중요리 엔나 라마도 된데 중요 엔 차제 가 간갈레 다 믹스 당그리 약 다코 카케샤 히히 말와 엔다 다 소소 파유 레 마송산 그 동이 믹스 당니 된데 요리 다 야스 두다 나츠 지르타나체네 다 녜마신 팅상나 이 모차드 되네메 지 가반조군데 자라키사 간가 야르와 어 나조 남주 베레사 야스 두다 지 거세 그래 마마 햄데 휴케 마보지 야르 베레게 거어 다 야 자라키사 간가 코리 다 로마트 춘 로마트 부터 딱보 차제레 가렌지드 무네믹스 당그리 다코 카이케사 히히 마르와 다 소소 파유드 레 마송산베 동에트네 요레 텐데 다 나랑초 베게리니세야테 차바지고 말이 담규 마보지 무네 다 메테리세야 요마리티 마보지 히야야 요바 텐데 디 나로네 지 추도기 지고선르 텐데 마보 요바 다 차베 로베 람칼라 르다세 바이나 참소 차차 차가 메세요. 그 동물이 윤세 강인 아주 등산 체력이 희희 말이.
1: 베기 시리라 균은낭스 반낭지 카디.
2: 베기 팅르 케왕키 리숑 송링 토라.
1: 다르키기 센시마티.
0: 田中先生的级别根据细致的定义但参照亚的听念有的苏茶是这个的叶茶是这个刚才这边直接的这个刚刚这个把的苏茶是那是这个茶连接叶茶是叶茶连接这茶也拿着叶茶那这个人的茶出连接的这个 다 본다 구바 주바 테파르다 차 소소 사고야 사테마토다 냐르데그리 근데 구바 주바 레브차르다 로직인 로디기 톤바 카리우나티 총차르바 베나리 콜로이나리 지파나리 샤나리 치너 박파라 소바다 조베기 톤지 카레나 다 간가 총차르 근데 현에 양 소소 힘베사귤라 차다 효리 톤지 간가 제지 조리 제간로고 다 나초 파이유나 망체 된종도 슈슈세야 니모세야 니효르스 도동 대반로 그래 디 힘베사쿠레 자두 양총폰세 지요리 자바 디 힘베사쿠 양 조리 제간로나 차케 자고요 말이 차베 직점 되지요 말이 얘네 양총폰세 지요리 다 디긴 제바시 그래 어 다 딩상 소는나 지 향가래 종조가래 다디 어 제바시 어느 차다 르다 까브레 딘데리사 어 제디나 샤지 까브레 어 고토그리세두 차 제강은 르르 제 다로 니콜 포션스도 니콜 포션스 차 제강은 르르 제니 어 다디 간다 만용 가지 가리나 간다 차다 르르디 제바자고요라 데 제바자니네 조페 자베샤 다 로직 르르 조 잠바 조보 집에 엔티쇼 조 뇨그리 다 진상은 가랑 조 르르 소소 라과 뇨네 인토레 벤조 가네뇨네 뇨야요라 게마네 뇨요나 뇨야요 마로 인장디 차딩 니바 길레고요 같이 같이 세나 간다 차만네 벤 은르르사요 마리 르르 마제 벤 샤지고 사고는 추아지도 마로 대인장 다 르르 사야 계시도 차 랭고리 차 랭베 그 주름 근낭 같이 디지 ne da ma che ba hi tsar son ti ta tsa kor gu chen ba yin de ta pa me chen ni so ge yo se wori ta tsa be ge de hen da ge ka re se gure tsa ba dang je be ge ta ten de tam ju yin da ri tsa lu yin da ri ten de te men ba tsa ba men ba tsa ba dang ja bo yo ba pe na na zo pu se je yo ba pu to ta ting ye ma yang ji 주자야
3: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平均总不被吞错期主席宣布检点不严格那些。那空格敌人按照呀，那肯定是了呀。差别人年是个有的，那差别如果给明年就不当过了。他可能行，差两百九十五所贴给呢，南屯七七十七个摊，那卡塞不是拉松松。但下面也得配备两个给呢，可能也跟着开始学那样有呢，推最他们进南街，可能跟着学那着。
0: 你跟哪里呀？等到跟着学去了呀？到当地我们现在除了陪当地的这个旅游说了，你当地吃了一些呢？跟哪去哪住？到龙巴这个说了，龙巴到那天你过去，吉萨家呀，到沙巴呀，到东你们那些住宿要了呗？
4: 等到有嘛哩？罗拉街区对吧？没啥东西。咱两个也不轻松，那摩擦单位那咱两下子来了不哩？那咱们这种咱没到，咱两下子在那俺们那的压台子，那国贸这边捉紧捉紧，当然要了。摩擦单咱当然搞了要嘛哩。第一，咱咱从俺县啊，过去工业路，俺们到县个王县是就都报了就报了，现在谈到报了哩，都老大家先报哩，没弄俺去看他们了。可咱从车站过呢，又跑车站走，那俺这县啊。대신이제뉴트럭집이때문에다나랑나초선때문에가히모레나차내가팅다가선비선예소매찰동세디차상동투니먼도단다에나다디가초자디연세디사마도디현다참존나네바데삼쇼거요마라근데다모레나리니요마리약데롱게테베자요마리
0: 다치네디그래서나차반도야그그래서나레다지단대철에야짐주요제다지도피지침배왕게다도그래서나다매바스로차요를월이내다단대그래서나차외人类就好了。第一，几部给强强主顾，给强主顾操建给啥？的作业，大家搞的是呢？国人虽没问呢，人类的开始到几段前了呢？第二就好了。到第二，这个人类的都是第二丢丢了呀，跟咱叫人做第二话了。做人类的吃嘞，哪个研究？查完人类的，大家就等到经验主顾有丢了呀。到第二，过送给七个有丢的。차다강래지제비나하고성격체도도가생기도걸
4: 다디배춘신로니로로요리내대비지요남주타코지조폐유소스야지난디나다디차바최상고주요차도차상요다디디상차반조마쳐장당가래신의지내얘기라디니디상년진가년진게다지차비야선중배나但我是在等到差点钟嘛了，恁这话就出你就看到咱拉下来，恁压的，恁怎么做有啥的哦？车里的车上就来，恁自己刚刚搬家，恁爹拿路，你们就说就今天南坡就刚刚过个嘛了，压刚给今天你们就是你是谁？今天咋搬小？恁老恁这个了，恁爹那样。나랑랩도이거름지가알아근데지나다다인지면지차알아매네사도든지제마선지든지디나도야는저거봐거디나땅해요말아응든지시지차배선지저거말아든지시지저거네근데나주치라봐나매무스통야여러응듣다얘기남다년지기남지저거네지미유들네투비하게누바때체만으로삼도때마도현다만도단다나나랑로수지파시베다게만충두냐보차되죠마보네발콘소히두콘소아하아든데리베세하상중도도문의진콘소문튼로파시데베리문의진다도차주콘소체그봐단다차주나체버차
0: 现在跟那个是呢，等到做的个了，他那么的急，马上就过来是呢，一做就过呀的。你那前面呢，他查完就会给你们的做，那急，马上就过来是呢。你把多那个把都是交接了嘛，查完出来钱，得做，得接接了呀嘛，具备前面呢，俺估计查完人来的，那多吧，什么什么来着，肯定是过来了，他们做的。
4: 真的这么多，他查完说呢，那查完说就是个呢，他不得我说呢，没得呗，真的这么多。만유동투베네코차비아여러분로바가히기인야티치치는저그러디인디때문에리니짓단짓다부마보지그네다다지뉴트와마지베네니가초치라바준하고말
0: 로로안기나터잖아
1: 베기시리라균은항시파낭지카디
2: Pyoegi Tingrep Kewangki Rikshun Songlin Tora.
1: Tadakegi Senshimati, Pyoegiong Shedashibi, Gyundu Shijiri Senyi.
5: ᱛᱟᱱᱛᱟ ᱛᱟᱱᱛᱟ ᱛᱮ ᱪᱷᱟᱵᱮ ᱨᱩᱜᱟ ᱫᱤ ᱱᱟᱞᱚᱞᱤ ᱭᱟᱛᱟ ᱵᱟᱵᱪᱮ ᱟᱢᱪᱮ ᱟᱱ ᱪᱷᱤᱢᱵᱤᱱ ᱥᱮᱡᱮ ᱴᱤᱠᱴᱤᱢ ᱥᱤᱵᱡᱤ ᱛᱚᱜᱟᱱ ᱫᱤ ᱴᱤᱠᱴᱤᱢ ᱭᱚᱵᱟ ᱟᱱ ᱪᱷᱟᱵ ᱨᱟᱝ ᱜᱮ ᱭᱟᱝ ᱜᱮᱡᱮ ᱭᱚᱵᱟ ᱟᱱ ᱪᱷᱟᱵ ᱨᱟᱝ ᱜᱮ ᱪᱷᱟᱞᱩ ᱭᱚᱵᱟ ᱛᱟᱱ ᱡᱤᱛᱤ ᱥᱤᱨ ᱪᱷᱟᱜᱚᱱ ᱡᱮ ᱭᱩᱫᱩ ᱥᱟᱢᱵᱟ ᱛᱮ ᱛᱤᱜᱮ ᱤᱱᱡᱮᱥ ᱴᱩᱵᱫᱤ ᱥᱟᱢᱵᱟ ᱛᱚᱞᱟ ᱢᱟᱝᱜᱚ ᱡᱮ ᱜᱮ ᱧᱟᱢ ᱧᱚ ᱢᱮᱵᱤᱱᱟ ᱡᱮᱥ ᱨᱤᱱᱮ ᱛᱤ ᱢᱤᱠᱥ ᱠᱟᱵᱚ ᱛᱮ ᱡᱚᱵ ᱛᱷᱩ ᱢᱟᱨᱣᱟᱞ ᱟᱱ ᱛᱤ ᱞᱩᱠᱤᱭᱚ ᱨᱮ ᱥᱛᱮᱵᱱᱟ ᱞᱩᱠᱤᱭᱚ ᱢᱪᱮᱨ ᱪᱩᱱᱟ
4: ᱛᱟ ᱪᱷᱟᱵᱟ ᱥᱮᱭᱟ ᱛᱮ ᱭᱟᱝ ᱛᱟᱢᱡᱤ ᱡᱤᱜ ᱢᱟᱥᱟ ᱚᱱᱮ ᱛᱚᱝᱜᱚ ᱛᱮ ᱦᱮᱭᱟ ᱢᱟᱱᱫᱚ ᱛᱟ ᱪᱷᱟᱠᱤ ᱥᱮᱭᱟ ᱛᱮ kisha cheka marab rihya. Ani tsa lingin ganga pyoja nyarwa, pymo yo marwa, pymo tsa lingin rotub marwa. Ani ngo tsa ya yo marwa, pyoja nyarwa. Tine shi kandri tarwa yin kandri. Tsa ki tib maang shi kisha tsokpa tine rindu. Tine ta xie su tine yori, nga ma. Su su lungbe ki jiab zi, tsa ba chin, tsa ba gazi xin, tsa lingtub yo maris. Tsamso na tsa ma sha. An tsamso na tsa me yi zang tsa lintub marwa. Tsa ba mabu jik chin ganga tsa linya ma yin tong lo xin. Dini pu ka zogbun sum su yoris. Pu bun sum di da takpar ka zogba janya yi. Gabri sem ying ji su su gu da zing mo da ma yo za la yang tindri yang ka xor tindri gecha zogba. Da kunzu tsa linga xin ba yis. An kunzu ka zogba janya lab zi chin. Da kunzu tsa lintub baris. Da zi kar rizh. Da nga su pu yu da rr da tso. Hibdaq rirwa. Dagar rib hechir hibdaq di pwirwa. Tso gi hibdaq maangshay di mwarwa. An tiji ili ta nga su pimi ili nye gubay sun di chi ko tsu ka tsokwa janya hi. An di tsam tsu nye daq tiji gi kari say gabo sun di chi. An tsa tebe yin se gori. Ta tiji tam yu zikirwa. Di ma to ta tsa leyaq di ngu su kadu tarwa yin tanda haa kwa ya mendo. Yen chang ki tsam tsu haa kwa ya di Songtseng gabu ge baba namri Songtseng gabri. Gab tu da kasaka tini sunbay yu da da kasaka maga diagrawa. An kunzu rong jik se an te gang ki yon. An rong xa te gang saag si tini si. An ti gong xa zu baris. An xa zu du an ti chua yakbo si. O di sa ti tsa yu ba haa ko baris. Da tsam tso ngu su haa ko ya di namri Songtseng gabri ya. An da ngu su lembe ka pechor da ti je za mendo. Di ma to tenki ye ya ma do.
6: Di ngu kundi shu ya yu ni. Tanda gilaga duksu marwa, ta bari ga nambe to niya gana zo tsabe rinne di duksi. Ta nyema gita gana zo tanda talmado zo haku marwa, ta di bari to niya duksu diyanba ina tsalenga chimbe gyurim dike da dike chazanji haku hurwa. Di mazebe gana zo ta tanda gilaga gina zo zo gyuze rinne ki chale nange chi yindu zamba. An gilaga gina zo yu mu tu chi ane bishya shamina ta tanda sheba ta shima mangu shirayo lirwa. Gine yudu zamba ta tanda ina mangje ina tarjab chiwe lusie bina yang gen yi ne tsuu piyu li tsuu gyur, piyu ne pa gen yi tsuu gyur che che, ta din zhe maa xa dek duwa la. Ta qin chung kandri su ra ta maang chu gu rin ne ran chi, bie cha xe na cha bie rin ne di na tep dee maangu jik na na gui duwa la, kira bie cha xe na ta loo tie che du se cha lenga du du zamba, ane zhuwe lambar la xie jik che, ta pake cha o du zamba cha di na gyebyo na loo du zamba xie jik che, di na loo la ya ge che, ge du xie jik che, di na tien du du xie jik che, ya pake Tsama bab tui zami xie xie, ta kanda xie maungu xira duwaan. Ta digiye nga na zu xieba xie ma, gena di na zu yuge ta pa yuge sunge de ne zha xie xie. Ani duksi, uwe dee tinte sui nang yang yang, che xin de yorba ya.
4: Ta tinte, uwe dee sunru tinte, soga ne, ene, kyapir chenpo yonge rei di, ene, ko ganga changpe geirwa, rokpe geirwa. Nyonge, ten rokpa ma to, xie ra, xie nda nyoba ya, xie ra, koga ayo, samsam tinte du. Ta ti nge, nakchu, wangwa juu me kaxi tene laba yin, kunzu o, da ti chob chaba yori, ti nyongki yori say yin. Ri tene suge na, ko yang nyu nubo nyerchak se ya yorba, ri ngun ri. On tene ten, tsabe nrobe korim nangde, ti pargenge, kodrik dar, stasha, tsashun, zomsa chigli. Yang chagma di, sen chiyama nyi, muntu, stasha chig dewe, ni chagma rwa. Ani, da nge ma, ane de, tingsang nangyi, punsum sohbo yomar di kandar, ane xa momo rizo, nri tog rigu, ane xe rizo, chabi yang tindri jiji tangya jiga yori. Ti sabi nzhang tong sikri. Ta nzhang janyarwa, nzhang mi sikri. Tin jen zhang, chung zhang. Tini ang tangbo nzhong hindi bop sargi yang sabi pergen kodrik dar. Yang bop tong sikri jiga yori yang. Yang sasha jisa tindri jiga dani nima jiga dhe. Kala yang nri so, hiri chab tindri jiga yori.
3: Singilenge, Kondolenge to Sandro Batini, Puget Lunchin Ki, Punjon Shatter Shibe, Litena, Dinji Shube, Gondrun, Puget Zumji Guze Kanki, Zoyen Zumjiba, Punjon Zumbabu Tunsoki, Jushi Shumba, Gendembia Galashi, Konga Konto, Puget Tabering Negolia, Chichi Shiftashin, Kasab Shira Sonanso, Singilenge, Puchang Tanki, Jo Kutu, Longo Tumi, Gujim Nang, Jobo Mang Totu, Gundian Ki, Nyazun Chu. 列线忙不及杀中切于金。培强堂企策路尼提囊企企图泡别古杰企那么行事。策路囊擦错了对别路堂擦连别蓝牌图高啊图么借别路擦六别个别路堂特同擦过个别路所有事提囊团培松操行年啊企切间列不堂绿久库年级点不行有事。 샴리야 링게츠 철류시치키 동부지 세나드 차초 댐마 중니유 튜나닌 제와 댐제시 겨부온 약다 마시나 리갈 랑부 릴라뚜 딩어 꼬따 마시나 돌솔 품베 릴라뚜 차가랑앙보 홈자쥐 딩은 꿀게 꿀꿀치 겨부은 긍지 지지치 장차초의 낭토 필송초 기가차 노무 천차마 파상 범을 딱리시 차가르무 척숨 도와자 파상 뽕배 룩리시 차가르무 시키 다수진 세 필송초배 쥐초디르 캐족부 겨울라 필송초 sang nangbar gebla norpu ki phulak tho chalu kyu ru ru cha karmo ter kha phala ti lam kya me ting la phu sum cho ke ye ku ng ni jo la che si pha yu long ba jo la che chang ang be ge wa ma yin ti chang chi me ge la yong go che ge pho ru er jo li min ji yi ge jang ne chong la jim ge pho ta 에르츠블린 빵 페리얼 켄네 디타르뉴 포진 여고 조사시 사딜레 기바 지갸미 나응아메 도나 버두르시 버투 뽕버 몸두시 공치주 도나 도딘시 셀라 지탕 셀라 치 기가체 노마 셀라 치 서교 사과 꺄랑바 게서 토롱 메라시 첩서 아메 샹라시 포구의 봉부 냠시시 리야르 시차 다소마 로추슈 주르 송고르갸 장게지 주르 나고르갸 마 아마마가 마기마 시퍼유 롱부 마츠파라 케 여궁은이 겸죽쇼 나쯔 코부 게와 말랑디 장치메 기르 구르루 나 창앙베 게와 말랑디 총어미 기르 팅팅팅 念色松错了念月熊强其日日对又苦牛在切着日对牛亚日强擦错日对崩崩牛

0: 남팀네 짐신 강충암 차업충업 법규타 사자 차시엘라 강증암 차업증업 법규 대민기 석유카지라 증범만 법규타 성인님으로 러게 루규타 닝지 참디 의규타 루규 시지 루규제라 차업충암 강충업 법규타 사자 차시엘라 강증암 차업증업 법규타 러게 셔규타 참디 정규제라 남팀네 짐신 강충암 차업충업 법규 사자 차시엘라 강증암 차업증업 법규타 대민기 석유카지라 증범만 법규제제샤 샴라 랑종기 총계 당종 총계 조카지기 능신은 더 수긴 플라사라 강심심 범례 짐신 남팀주 최재마시앙찬 이니 최재토시앙찬 주시파라 섬조제라 남팀네 짐신 증범만 법규 최재마시앙찬 이니 최재토시앙찬 주송파라 너주로 남팀네 짐신 증범만 법규 최재마시앙찬 려고와기 신니 최재토시앙찬 아파라 저입규라 차부충범례 짐신 차부심심 법규 최재마시앙찬 주니 최재토시앙찬 주제파라 내동규라 차부충범례 짐신 증범만 법규 浙江马学洋场松年浙江土学洋场就松帕拉新个科巴布拉南腾居浙江马学洋场列国瓦给纪念浙江土学洋场就帕拉科鲁奎拉查普琼瓦帕居浙江马学洋场阿年浙江土学洋场就松帕拉给这里真帕玛不可居浙江马学洋场列国瓦给阿年浙江土学洋场云帕拉波新拉南腾居浙江马学洋场列国瓦给阿年浙江土学洋场就纪帕拉现在来真帕玛不可居 浙江马学洋场列国瓦给新年浙江土学洋场出帕拉安德尔南天年人民新年真帕玛不可丢浙江马学洋场列国瓦给旅年浙江土学洋场松帕拉南区了南天年人民新年真帕玛不可丢浙江马学洋场列国瓦给纪念浙江土学洋场云帕拉索尔宗了康琼帕玛人民新年康马恰尔帕丢浙江马学洋场列国瓦给纪念浙江土学洋场云帕拉勒日日康琼帕玛人民新年康马恰尔帕丢浙江马学洋场列国瓦给松年浙江土学洋场阿帕拉 丁金了康马恰尔帕丘浙江马学洋场列国年浙江土学洋场揭帕拉克罗隆了恰不中国帕玛人民新恰不中国帕丘浙江马学洋场列国年浙江土学洋场中尼帕拉曼戈姆了南天年人民新恰不新新帕丘浙江马学洋场列国年浙江土学洋场中松帕拉佐干了恰不中国帕玛人民新挑战帕丘浙江马学洋场纪念浙江土学洋场出主帕拉在于了南天年人民新真帕玛不可丘 浙江马学洋场一年浙江土学洋场一尊一帕拉保命了南天主浙江马学洋场二年浙江土学洋场就给帕拉面临了恰不穷帕玛人民新挑战帕丘浙江马学洋场六年浙江土学洋场主帕拉雅加的恰不穷帕丘浙江马学洋场初年浙江土学洋场主帕拉南嘎姐的康马恰尔帕玛人民新恰不穷帕丘浙江马学洋场列国年浙江土学洋场出帕拉 也在的康马恰尔帕玛人民新南天主浙江马学洋场列国年浙江土学洋场出帕拉那么里了南天的人民新真帕玛不可丢浙江马学洋场列国瓦给纪念浙江土学洋场中尼帕拉今日的真帕玛不可念人民新南天主浙江马学洋场列国瓦给纪念浙江土学洋场古帕拉特里的康巧帕玛人民新康真沃帕丢浙江马学洋场列国瓦给松年浙江土学洋场阿帕拉川南的南天的人民新康马恰尔帕丢 浙江马学洋场列国瓦给你年浙江土学洋场揭帕拉娘啷了康马恰尔帕玛人民新南天主浙江马学洋场列国年浙江土学洋场出揭帕拉春节的南天年人民新恰不冲帕丘浙江马学洋场列国年浙江土学洋场中尼帕拉变更了真帕玛不可丢浙江马学洋场列国瓦给俺年浙江土学洋场西帕拉哈子的真帕玛不可念人民新南天主浙江马学洋场列国年浙江土学洋场出松帕拉
1: 你们若看不起他们的人民，那么提出，这家马学洋场两个娃给几年？这家土学洋场中一排了，真给那么说，听点那么新闻的学者。你看你，
2: 人中龙亲年轻猎工，还给龙亲一。
1: 绝顶叱咤，腿多东边打。
3: 各地四句第廿三十七。
1: 滚对三角儿，盲区托念所。滚穷农儿偏危险，第廿千。他的开机三五错别，来成第廿。盆中龙城年轻猎户，偏爱龙城去。三角儿滚对滚穷西北，来餐饮。
4: 你对三个月半梦想不能接受。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
5: 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

0: 门丁他做洋菜的他是距离局长
1: 六道克巴牛骨子之前的食堂结合生命堂轮流的科室业六道克巴以狂在体位期连年康的配置结合以科室业的中龙聚切巧脱去了国人阿的教育堂天庆人心了我儿协同给你去教育十点两天中国之前期连年的片面录制能说
2: 中国之前期云至六道克巴城市业业了电价与了所将科学的卡巴尔塔安大忙为列出去了熊吉尔音乐些修在龙世界内铁东年蓝坎地西侧卡巴尔塔这一样日子七日几个最侧
3: 喂别乱快出去接穿了休息
4: 卡几遍出去六遍出去好些几遍
3: 啊第一
4: 坎掉年蓝卡巴东大宁不得参详中国古镇街卡巴东大沙了 AI 卡巴东大请问我说的是
5: 三周年给公看下，谈得起呢，喊点人民创业，平交农村年轻流空，培给农村去，增加了军队军充设备，七十里前三南北个思想，俺听的里前年准备，等在哪么样了？
6: 三周年看下，俺里前年准修行，等在林中营，听的增加了军队军充设备里前南南北收入，就团作为吃炸弹，增加了军队设备能在看你吃的收入。
5: 三周年给，为了南北村就团作为吃炸设备能前新鲜牛肉。
2: 昨年七个年龄他比较低不低呢提着三步起
7: 三个人滚对滚中里进去决定作为提着两次
6: 三个人的听的决定作为提着西边两次呢我们那么错了我给心里四十千步路奉教年龄让你人民单位过了一天中过去途随着跑步看起心机对不吹送写课把新年中学音
5: 新竹林街今的西边生日总融乡土级别热度协进创的创村创作委员联看起主人明马七人起空的牛背熊烈康土绝不谈熊烈康体强卫素恰苏莫顿这康系已经为谁推不起吃鱼皮主人来鸦片谈为了随着婆婆康系呢卡里松肉系顿这康呢老虫其实生日中清净局容清净所以所长虽那么多季恰当家呢恰虽没婆婆康路不离密码是人气擦索索给恰体浪呢后不康东北季了虽那么多季苍灭团大鱼气血不谈也在要不血板各自学会饮食血不离恰虽没提醒去东北国促行密码是人气天个下降最车南我与特东九米的从没错三千千不多了俺出洋干裂靠不多这些不是
8: 全大地他留到我唐不年就归地荣香起跟真起来西起创的创作堂彭马尔东林起听个小话题从崔娘地浪阔总色堂康不堂这娃鱼不堂提落日彭维国吃松就赢不是蒙维阔就切高为弯起起来给团圆人不彭维这米从崔娘地给最车南我与浪漫美不堂听见南卡切切别土高独立不堂对你有没错硬凑千不浪鱼不是
6: 虽然多季接近季团战需求持续马接巴拉我拉超尼格拉恰苏马加的研究人员控制设备干年年巴里克雷季更苦为年主我马设备的克雷尼尔琼拉罗门中瓦拉每月卡汤不约巴里彭月追队没把点年名伊那那个月忙不停着追突破名度铁档切记彭月到站拖查独白看见母腿脚巴拉女秀钱不多看见老大的切具体他这里文章起来了，我这刚刚预备，我做错你给他是在那地看，是虽然多只小小图，长满了木头插入预备里。当那部队的前半呢，过过彻底，应当学别怕了。初初集团七个站同志起来，插东西了，即使你对俺胆小别呢，他了错你别话了，我真集团重要的，起来给我了命运插手前呢，听见了朋友过路去送去追个把他，春雨这才是木头看见就给他。你住了新年朋友吃羊汤咋家东居里最是抵达了前年他就前行偏住完了老婆东里切别个体里虽然多季错你个了卡大约巴里忙错用对约巴天年俺错了一切钱不切巴西里这虽然多季俺错准备了年龄切当年恰数么破巴扛汤着自己天命给三百几个人写一写巴里恰数么破巴扛给东地切当了他是写约巴的恰了点年三百六了破巨汤查了点呢，最新年吧。查了点呢，内陆学吧。 chala dene chudin chokwa che tabsi shibu tedari. Tabsi shila dene toda cho nipu gyawa torne simgi duba jade che chishim chudu dumji ki chudin la mingda gubari. Cha suma popa kanki kimzang mangbu tuenda dumji che shin. Taja, cha suma dumji kanti sanay tige mangzo chu sim nangki nelu shio sa shikdu kyuri. Sengri zongtu cha suma popa kang dungce dungba ni chudji ta. Jewani simgi duba jikdu jiwani me sim je yin.
8: Sengzhou Lingye, Kuala Nambu Tsui Sengzhubu Tini, Lohgay Sengzhi Sisi Chenpur, Feng Chao Nyam Yung Langling Nenmin Dawe Gorki, Chinzum Goju Tu, Sui Chao Popo Kanki, Simki Dibu Chui Song Si Kuibdiri.
6: Sengzhou Lingye, Shamla Nambu Tsui Mutui Che, Chamdo Chonggire Zogang Zong, Zhongling Shangne Kyunga Chongzhu Pariki Xionglamle, Mangzo Ki Chukyuru Lembu Yangdu Chinpe Gorki Chinzum Goju Tu, Xionglam Shardong Tu, Mangsim Delaku Jebati Senang Yubashu
8: Chamdo Chongkir Zogang Zong Zhongling Xiang Kyunga Chongcu Yumi Doge Renkin Ki Sokchen Langkor Chije Tidangne Xionglam Tir Ting Tangbu Zhugubgi Namba Tachang Yi Le Sebu Nigi Yu Tiang Gub Tir Sartu Dingwe Numna Lamto Langkor Dungdu Kongle Lodi Pagbibgi Chornan Xing Nangi Chung Mesi Tinin Tarchun Jing Kentan Chikhen Mela Tana Gusu Shu Kenyami Wenya, Jirdan Ki Nimutir, Jili Sunju Soni, Tsa Gu Yube, Zhonglin Xiangne, Kyunga Chongcu Parki, Xionglam Ti, Shardong Tu Yu, Dogen Wen Nejuna, Nin Tini, Jirdan Si, Dene Min, Desimbe Loni Hazam Ling, Doge Dagdu, Lemtong Ti Gune, Chetuta, Ardam Ogi Yu, Gop Ti Du, Tiga Ti Du Yi Kingbe, Sadu Lam Si Le Mevata, Ninka Chi Chi Wei Lemtong Si Gi, Shuo Jini, Gemung Uchu Yangrong Yinxing, Lemtong Tir, Langkor Pianjun Togdu, Xinan Hajang Qingbu Yu. Yinan, Ta Qingwu Gyur Nungna Xionglam Tini, Ngoy Nyongba Melong Dabu Xi Yu. Lam Dibu Chadu Jibani, Zogang Zong, Nubgyu Chongrong Kuygi, Minamgi Pek Chakbe Dingjo Xi Ri. Zogang Zong Dini, Chobui Satu Shalu Chigyu Rigyu Ki Diwar Nixing, Gemung Uchu Ta, Zichu, Yuchujie Tine Gyugu Yubata, Chanyum Sepo, Mi Somdong Dungyo Ngobju Singi Yu, Tir Rito Xin Yang Sawata, Longshur Mangbu Yu. Gyundo Ni, Jilu Nyedu Ni Sosom Lu, Dawa Gevane Jogu Tsuxin, Nin Tir, Ale Chuyche Ka Tangbu, Le Yudu Livxin, Jungen Kurken Cembe Lakze Chimo Tsu, Digar Lam Sowa Ta, Jongchir Lam Sowa Ni Dene Minjawa Sepo Togi Yu. Sisi Kechagi Sikyu Tu, Ale Chewani, Dofu Todu Medo Guadar, Gale Hajang Qingbu Yujing, Sago Sata, Salian Sa, Sigar Demzeb Duru Duzi Ta, Chubu Yupu Chugui Sipca Chene, Ginkam Nyamxin Ki Sacha Tir, Dorgu Mipo Wa Che Yu. Wenya, Gatsi Chewai Le Chati Junjing, Dagda Sanne Tige Xingzhou Mangco Le, Ngar Chungyu Mebe Kugab Sik Topjing, Zogang Zong Ki, Chamdu Chungwe Gi, Bo Par Chi Top Ju Tungu Nebu Chene, Nyadu Ni Seng Lor, Namchang Gi Legu Gya Tuzu Cun, Jimzi Gimna, Sanne Tige Xingzhou Ba, Gya Tang Ngab Zunga Chu, Zog Jun Ki Legar Duba Ta, La Cha Go Chi Sumchu Soji Ta, Nyadu Nje Yu. Tidang Tui Cong, Sacha Tige Chui Che Ta, Jik Che Ngwe Le Zog Jun Tu, Jie Yu Jing, Guchu Chukor Ta, Selu Chukor, Shirdun Langkor, Genjin Chukor So, Jikche Lebar, Zhozhun Gochi Sumge Jumi Nga Jebe, Lamji Junne, Yuji Le Guchi Cheba Ungyur Chungyu.
6: Taja, Rimshi Xionglam Ti, Chokronghi Yuni Rindu Tien Yu Jing, Tiang, Xionglam Ti, Xingche La Mi Sumcha Nga Yube, Chezhu Langkor Ni, Dagda Surne Dongchou Yu. Xionglam Tukze La, Tangdo Tukze Limi Nishu Yube Rengchung Ki Chetu Ding Yuba Ta, Tieto, Tukze la limi nishu yubi ardam tang chetu jima ding yu. Tene yang tieto, Tukze la limi nga yubi ngujuru numna dodam ding yu. Kei ying ne dedu xionglam tini, tergu nagbu si tang zhawara, yemung yu chui ngone gyangtu sing yuba ta, rewe chosu tadurdu nebe chongzu ta jikdu zhe yu. Yundu ni, rimxin zhoxin yuba ti, xionglam shardung tupji, chado ne nyubi xingzhu ki lulari, ji mishi ki kyunga chongzuru nyorje guruwa doge tongxin, Xionglam Shardong Tupi, Chakki Langkoro Tegara Chongzu Ulen Tu Tung Tupi Yubari. Yunzu Langkoro Yungwa Ta, Nyutub Tsongpe Langkoro Tangne Gunjum Duwara Yungwa, Kimki Gokara Nyurkyub Langkoro Ki Nepa Tsepjiwe Genguin Tegara Miangang Tu Giwa So Ni, Tengah Semiyule Deba Shikrangari. Yinaang, Jirtang Ki Xionglam Ti, Chongzi Chungmi Yungla Tsuwara Rimki Gyundu Tongxin Yubari.
5: Sengkilinke, Kunle Nambu Cui Sengchuba Tini, Chamdu Chongkir Zogang Zong, Zhonglin Xiangne Kyunga Chongcu Parki, Xionglamli, Mangcogi Chugyu Lumpu Yangsu Qinbe Gorguwe Qingzong Gojitu, Xionglam Xiardongtub, Mangsim Dilukui Jibdiri.
7: Sengkyul Garzo Sewe, Tangsi Yigurku.
2: Yangka Sechu Dewe, Yangyangi Dipu.
7: Mangzui Tone Lingwe, Mangsim Gibuja.
2: 초에 님주름은데 꿀새기 돌아
7: 다르키기 센시브디니 현종웅치 옌천리고 흐외웅진기 상규 초대리체 상규 군대 군중 시부디시
6: 생일인지 탄다치네 란데님의 통네 현종웅치 옌천리고 흐외웅진기 송가라틀람규네 센시바티니 생규로 군대 군중리 전시비 치리리 전티리 나리 전년도 주겐 텐들룬주이 샴라 넘버 2 무투체 생규로 그드 근중 리젠지 낭체 생규로 근드 시바티 세나 요바슈
7: 근드 생규 타예 갸순네 근중 노후 린네 켈르
2: 생규 근드 근중 리젠티 생규 근드 낭체
5: 생일링게 니트 중국 중앙 순튼팅타 GCGQ 康 순튼팅키 제도 대비 중국 주 준키 편제 제시 체터 잠샤 샬러 티골키 십체낭튼 텐진 흔조란네 행게 총어 주능그지
6: 녜차라 중국 중앙 순튼팅타 GCGQ 康 순튼팅키 제도 대비 중국 주 준키 편제 제시 체터 잠바 당제 다도 당네 세규카 당 디젠카키 라다란 내부 체규베 랑자 된샤 제도 대비 중국 주 준키 편제 제시 체터나 제시 레든테 춤제 응외라 직친타 겐지 코키로 제규 지규 타종 제디 양타괴 시든 레지 따와 조바타 나다라 제바라 군디 땅네 땅 중앙키 겐감 시비에 조경키 탑주 규지 나다라 지수 제로 동괴 바타 믹제키 척된타 내든키 된조 타종 제디 미망 망조기 링망외 겐감 코리우기 응외세 되베 내든라 밍네 박조 곡주기 각주 멍터 무투 약과 작과타 지도 대비 중국 조준키 믹제 레겐라 밍네 각제 링신타 니지 링신키 제시 믹제 쇠디 존의 협공탄 각제 후지 팀진 내부 체크바타 잭수탄 팀수의 시바타 망조기 켈린 타용 체바타 땅능 귀키 제유 팀세탄 긴감 쿠리오키 팀중소 제림기 랑자 내부로 시바 제십 제단탄 구림 첸덴도 동화 내민탄 체릭탄 튀라 뇌유 중장 체바 시림기 쿠르부양도 동화라 직진 제체디 지조기 대규 뉴바 동괴바 제주 송지탄 제십을 때내 레규 조바라 군디 동화 타용 체바타 제십 제제 주죽치로 동화 제십을 때내 긴감 크루요키 뷰제 레스 동화타 제유 레든 튼게라 군디 동화 제제디 긴감 크루요 송용키 겐디넨도 동거바 제된샤 생겔렌지 퇴직 당보로 랑게키 레리 용키 치조라 태가라 마조 제제 퇴총발레 야정아당 정중시 바르샤 샬라 디고르키 난도십자 덴진 함을라네 렌제소로 오드넨그리
5: 신조링게 你查尔给克聪敦部塔给克清微聚给东西给把心呢塔律推起塔布让给给雷日永给其车铁了铁杆马脚国同球松东加密古巨狗西塔车从阿东切不提推从不来给成阿塔成琼西帕有日天哪让给阿库南给马脚起天给给克塔搜窥给塔西聚也阿库奇切烈西东给塔就济了我是明白日给铁给门为脚不塔人际给呢 马就国同球热度松给你三个他车速超动切于不离推测唐布让给其七球内检查浪别列车列归从一拥抱国同球热度阿给古巨国松他车从阿东西不提推从不来给成阿他成琼队跑他三图明大贵别看见国同球松东给给阿中的松西于不离推测唐布让给起来给举起蓝记宁军 杰克多我是明白日记提给盟友国同球出给中业他车速点动大约汽车所列车检查领别帖让给起来给举起蓝记宁军杰克他列车检查领别看给下辈微博国同球松东西给给去给了他车速切动心地推送不来给车泥他成琼西跑他从一拥抱国同球热度给他给去给出他车速国同球内给车就跑了日记
2: 推测唐布让给起来给阿空气日日卡给年来米呢吃古塔臭东阿东切别囊检查浪贝列叉米吃松塔年来年来南叉了米吃出塔臭东阿东切于日
5: 现在林间我记空心人给国当年有过了着天气熊蓝局追续期间东北期就去给新度下面的铁管期能推行车电子流出来的林间从我追能给你
6: 今天今天不如请起来

0: ཁྱི ཕྱད མི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Tanyum meeting chi, Somdong Gupje Tunchu Tundun Simpati, Tuyutsungbale Gyaja Gudang Tengju Nga Sum Parayubari. Gekhor Tangne Yogurla Chuganchi Durse Kyuntui Parching, Kongsing Ring, Nyotu Shunglam Tang Tishi, Gekhob Tang Shengjin Lam Gyume Nyergyong Rengshin Minbe, Zhejie Langkoro Chungze Deti, Zhushu Cheting Meeting Tungjuru Chungin Laksam Simpati. Shunglam Gyu Zhushu Chigan Tongboru Ki, Chuja Ye Songwa Tang, Nyerir Tanyum meeting Tungjuru Ni Tang Chi Somdong Gyaja Simpati, Tuyutsungbale Gyaja Ni Tang Tengju Nga Du Nga Parayubari. Titiri Chekyu Chengchile Ngunbara, Deleu Ngaji Kungsingri, Sacha Shenji Korpu Ngakto, Tujunle Gyaja Sumchu Sosun Parane Langkoro Pogdong Ta, Lokso, Nomnen Soji Gyugo, Tedang Dune Cheru Chinyubari. Sengelengi, Nitiyu Chimzunbu, Sinjin Cheju Ki Yongja Chirin Jigdu To Zangshir Chibi Lamsu Bisha, Shamla Ti Korki Nangdun Shibja, Denzin Lamulane Lengye Zoro, Ngozhe Nengri.
1: Sengelengi, Sakweba Chimzunbu Ne Shinto Chungwa Shina, Nichar Chimzunbu, Sijin Cheju Ki Yongja Chechin Jigdu To Zangshi Chebe Le Tunbi Gyugor Ki Datu Jamne Geyong Ki Kyokpun Su Tuyun Dawa Ji Rin Ki Sijin Cheju Ki Yongja Chechin Jigdu To Zangshi Chebe Le Tunbi Gyugor Ji Chedi Kile Tan Jiso Ki Tugur Chebe Ne Tuy Le Lien Dindi Gibri Ming Er Geyong Su Sijin Cheju Ki Yongja Chechin Chi Chikdong Gyami Jumi Dun Ta Gyedong Zangshi Chebe Ta Zangshi Le Tuy Le Tun Cham Reng Sin Ki Jumje Ngwese Tuy Bu To Yu 他听给张西来团体森林塔前天长夏也热接给过年春秋秋秋滚地动瓦地瓦切地中华米日集团给科技西京切据接清所接清清水塔提醒至于西区以前浪钱儿年不行的推给用塔塔用扎给能吞了农村所给切清了命地张西切呢给来塔这瓦预备春秋用扎去给我塞推备内吞了年民特区切据里大团呢 接近他这水时送我一片团年他用给其实人路他这间人人点过他几度切的西林区库布阳土点的东归人卡沉浸西进来空给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沉浸 这个人就是我预备西金清酒
0: 现在林间湖南辽阳区小巴团结起来团结前参下呢却用呢举止切下下面的铁锅起能团习车天津轮住了呢我只能给你你去湖南长沙以辽阳团结的华新小巴公司把给来最近三九日用着从头操心长沙中卫堂重结的师兄给这一年初得接单位的这个人怕了辽阳小巴所在把给团结去民主制度希望他民主局理解了免军炮轨 辽阳重结的勇气小巴团结起来团结前瞻下呢却用呢举止齐心有用着从头马操控从秀明呢辽阳小巴所在把给团结去金兰都学会没那了我答你娘俺学不来我最前把行呢来自团结长沙中卫堂重结的师兄去来自台州来团广东部族呢美孙堂车东基地出电地堂所地震起密切东阿边拉镇广天前的车东罗局堂三年三道都台州 免去局局及职业联团标位，免去局局所及职业联团标位。我最前不是行呢，湖南省级民选局级级不高级，明年出席他。民选村镇，民选所及查局标位，明年三年三到去采集及联团接纳立柱申请。来自台州的村镇高瓦塘，民选高瓦，采集高瓦阶级联团参与。民选时了，首先把所住小巴预备把开对马的春晚马赛，最近同伢子前边在了，我如高瓦的球员。 苏桂奇强堂高瓦康多杰丁内康萨的协力肯用了明年八堂最难高瓦罗局采取了村镇炮友 kumdab jemara dupshu jikdi chene nyenke kuykung songkyung chekyo inshin. Mesun langkor tang gengzin chotur cheti meje zyokang songkyung yakbo chepatang chepchik nyenke nezui la simchu darchu chekyuru shungnin kebdi shortu nezengungo chekyurisha. Sengilengi, nitu, regor sumbe zhungyang gengkham kuryu songkyung dashir ka chukba kocukba ta, tuanjong ta, Liaoning, Jilin, Heilongjiang, Guangdong, Guangxi, Xinjiang jie xingjin ta, rangyongjong dun ta,
1: 新疆团聚组织兵团节所属大学解决了下下面提过的南端学者电子栏目栏的连接所有我这两个人新州林界你推三国班给客金康科有部年新的情况行呢当中央塔给四季口看起秋千托不局日国松别中央金康科有松狗大西日卡出不秋用内国措不离他听给大西七人中央金康科有松狗大西日促穷卡顿组内辽宁塔吉林 黑龙江、广东、广西、平江、新疆界、新秦塔、仁宗军塔、新疆团结组织兵团结所属大西区一木塔，加对团员到集一木里。大西抽中去，点头亚皮去来给周围公司他用去，阳塔边西团来接到我组木塔，老大塔，迷茫的娃进个他用，借用了上帝学个他用，桂林去到我他用，内团抽团头进个塔，南北周围公司他用。
2: 年民塔千里塔团吧，听不信这塔用。昨年我们在推不塔，十斤七十多块不借钱呢。但是来团可认得啦，女的俺工地东给一不是。但是从春起中央起电笔团钱给塔，提老大七岁起共团老大团给顶色七不塔。当中央起七岁人路九日前呢，西林起可不养土东位，只有浪车团给他几度七个人。家对七人，但是从春卡多，这都卡巴塔。
0: 这是一甘肃的大西区域去健康科有松江铁一个塔，卡巴去铁墩孔雀打坠车运不离。
1: 新竹林街推车塘坡推给基础级门卫组织细菌去，所过过通车车间下站新不提，推送不来加车交给他，成成松帕多。下面提过去南屯西车，电子轮住栏内连接从我这两个人。
0: 你查了，三块八了，中国民办银行，台湾银行中央银行的许多存款行呢？ 到我身边登记牌了，让中级制作及名誉组织细菌及所有的国土通知了，这几个站是不提，推送不来加价作业堂成中送牌了。提出我将编制了单位，迷茫小国企外宾拉长期推送及制作名誉组织细菌所有的企业加价出售的业堂成中送送话他，送在路口面推送不来加价厂来过查古牌了有牌的。三个月写到中华的信呢，推这个堂不如。 将用以制作及名誉组织及细菌牌子，认证验呢，国土统计局加价局股东七年东新八天，罗孔梅推送不来国土统计局十几届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 kangli che yobari. Sengalengi, nitu, zhongyong ki shunu lu zhong ki zhonghua miri jikdun zogwe dushi tenpo zogwe jikdun zogwe tamshe jindur chenpo gop shibye jizo yongdim lhasaru bieshya. Shamla ti gwar ki nangdun shibja, tenzi lamala ne lengye soro ngurun nengri.
1: Sengalengi, nitu ni sotru lu zhongyong ki shunu lu zhong ki zhonghua miri jikdun zogwe dushi tenpo zogwe jikdun zogwe tamshe jindur chenpo gop shibye jizo yongdim tang zhongyong ki shunu lu zhong ki miri tunji ya tun chidra chegu lhasar biwari. 최고팀이 공신대처 정 울렌키 장경정 미리레 튼 울렌탄 장경정 로스팅 단냠토 전이 채부시지 대미유니 담세진돌타 지자 로스 송디키 남부규 야치슈누루 총라 중화미리 지튼 처베 두시 덴부조부타 예컵기 지주기 로종타 피주 야부치바 장리 중화라 가웨 사푼티 슈누루 총 창맨 심기 신사 대바제라 나르웨 치튼 차치 임부리 先到中华行呢将用给巡逻路穷起中华米利集团筹备独戏电不足别绝团作为当下真多千不提你都你搜索路儿切我做不能送各送对马必行真多起细菌塔修金天女军切没把切入着行月唐同马巡逻路穷也都好怎么修不能你都你三个路儿米吃顿了切不谈 차토규비치팅 新竹林街，泥土铺土，人类长随车棚阿么不为小区土木体立柱穷下，想着铁管去能推行车，点进新竹蓝年我最能个热。
0: 泥土铺土，人类长随车棚阿么不为小区土木，成都重建的土越被成都的家头铺及天主主面岗土得了硬切不哩。车棚阿么不为内岗去国企瓦塘接接，相对内因被六十九新年来里被内把转马了。面屯北罗拉莫罗伊内康内林奇七十吨巴勒，普及地位面具两只铁公司拆解托马琼瓦村业，十二块北西多琼瓦的行呢，内把转马了移动正安罗罗，两个七星屯忙为刚马的镇内破瓜电器参与，成都的家对普及屯居面康去，日子开间错过，日子忙不要两种，接报全国的新年拆军矿内错过，铁人米格尔去面具七十岁，面具七零。拆军矿内错过，沙堆那边米色去宁塘路的宁泽沙基属于内塘塘。沙公来改为面具粘住机，干扰气化设计，电路忙不切切切的了。南北长水南北北的拉索穷呢，车西卡电机车图来表白的。三个链接，我是孔森林，拖个重机的长南总去林业堂，越过了冲了，出去退步穷下。下面提过的机南端修着，电机那么烂呢，链接走了我最能个的。
1: 三种链接，你到你搜出来，我是孔森林，长南总去林业堂，越过冲了，还将出去推进。总用机，另个东轨呢？长南土撇不起外，就屯座谈不明了。领袖那么谈，两年南北肯定起我热谈人不别的，人来谈有过冲染，民博谈再举你拍起陆局的深度三百多月。东在九百西呢，我叫孔森林，长南总去有过话每天请我谈西东给给了内领袖办，推送不来，加车加谈我中个短谈，成全结果跑我谈。如果去秋都用破，国车送给居民啊，好珍惜呢。推送不来，驾车断就断过趟，成全给一个朋友。先到崇化区呢，他听见我叫孔森林，长南总去，天天推广了点呢，超过全国一趟，九八新九七修七路单位，人类军警他有个不牌穷月。年度二十七六年，年度二三个六，新旧路面给客机将这里屯起，新水特别路面名屯南，让中间路面年吹多，下面铁管去能推行车，电子很多了呢，很个错我只能个是。
0: 推入设备根据作用它，每上所用设备都归落到了定时前呢，那些路面处根据它，水利、绿色、自然、安全这全用的配件组装规模等级。杰克吉将这两团车给安装呢，每赛季配重罗马拉十岁这把的，电视塘十节南部七八九，沿用机新旧罗马七股塘，年冬正安路新旧路面杰克吉将这两团机十岁拖把塘，安西参加塘，七中参加给罗马七中二塘，年冬走西路呢年冬正安路罗火器，安西参加塘七中参加给罗马拉杰克吉将这两团机十岁安拖进，提醒，这里来的罗马七二站了。年冬走西路呢？年冬走个路，落后正日内里六岁阶级级将这六段车给安托别吧的。今天阿爸在新年堂安宁北镇前边迷茫年里查过了头，不是时不时接替新旧路面阶级级将这六段车给安托别配重路面推米加糖，安西参加糖切重参加给罗马加以艰难给将这六段给车个托别明都归月吧的。明都天南平重新旧路进去三点堂，平重米里路进去光阴年吹下。三个链接。听听蓝天你们从来过年纪念蓝图准心预备甚至如各队观众李才能彻底预备能对车上人备前年终续什么音李才第一总之更苦的南京七零王朝拉堂是不是的千古南京普上针对了你的
2: 新的牛缸平均也让牛缸给牛缸拉长过了通知了年冬来的平均的年度不再脱为偏见的了不绝中国新的牛缸平均也让牛缸
3: 品种龙七年七零空，配给龙七年，他能龙七六七六先输赢。
4: 你等恐怕对那了，哎，进入了对白天，那么写不来，对不？几度过了呀？那我都输不赢。你等对那了呀？哎，进入了对白天，那么写不来。其他的男士结巴中共过了呀人呢我的书记人他们亲身能行中共给拆年来年的让个主义的九百金九一个了人呢对马国的人弱了对姑姑有马的那我那他的爹呀那就其他的男士结巴了下节我的书记军队开的是呢年来年的南明王都写白南明阿巴的 제장 다리 시에고에게 금제양 카데스나 남이 인장 헤네 디치다나시 디콩 샤제 시에버레 땡아양의 슈뉴문 능신 진주로 대배 채 남이 시에바 시베 갑장 디난라 두베 난드디나 푸숨 처버레 금제 카데스나 당부디나 남이 뭐이야 진주로 대고베 리 디난라 시에고고알바라 난니바디 카데스나 지두 걸어 야이나 어디 쉬베이 레전 디네 고조제 네 진주로 대베 체나미 시에벌레 치다기 난세 개바 중공 걸어 야이나 어디 쉬르지 참에 친세 능신제 중공기 체 내려니디나 랑 주위드 규베 진주 이글라 대국이 와마레 와라 대국이 와마레 대국이 와마레 데 다리 치다기 난세 개바 지글라 샤제 대시고야 거바탕 금재양 카레스나 중흥기 내려니부디 남이왕도 시베 남이 나바드르와라 나바드르 제장 팅아양의 슈뉴문 능신 진주로 대배 채 남이 시바 시베 갑장 디나라야이는 구교 등다망부 요리 카르카르와르스나 남이 머인양 진주로 대궤배 체그리타 다가능신기 진주로 뜻매그야 남이 임배지 다가능신기 니가 임바 와라 남이 왕두시네 남이 임바 양카르스나 진주로 뜻배 체응원의 시에비네 진주로 뜻괴배지 나도 여장 갑장디 난라 추배 난둔지 인장 다리 시에고야기 금제 거바야 다가랑제 다우나 중공시 첸디다 허그베 금제 카르르레스나 중공기 체 내래 뉴비 강래 중외 쿵타 대래 중외 최니 소소로 제베 머체 조 카르스나 강래 중외 쿵디 댐바르 치기 여장 중공시 시에버와라 중공시 첸디다 허그베 금제야 다그레 중공급의 야이는 나도 자와라 야이나 직제 쇼알까 직대 나머지 자와라 근데 숨어도 베스나 진주 이기 주부이 시바 구바 라주바 자와 중공 사인데 가탕 두방 대신 이스 직제 쇼알까 직게 나도리아 튼다 푸숨 초고 쇼부대 나머지 오나 알랑엘랑아도 등강댐배 주디나 시바레 타마데 가르탕 두방 대신 이시속에 등다 가르세세 제버렸으나 가와탕 두발라 주벨 내래 니장 중공기 최세 인바 야마나 중공기 콩수 떡배 낭둔지 인바 라도 제버레 제자 지강 시부 딜레 송 요마레데 지강 시부디 안돌라 댄베 코든디나 갸치무시보레 딩서부시라데 야마나 카르스나 거뚜라 주베 내레장 중궁 인즈기 저와디 되는 안돌라 고데 체브레 타마데 딘데 송송알라 가당 두방 테시 인시베 튼다디 안도 초현시 넘버 현시 톤의 시브나 거뚜라 주베 내레장 되는 중궁 인즈기 저와디 당 안돌라 야이나 대낭바데 자망에 자월 송배 치강 시부 테다라 야이나 당도 제시지 슈그인 자월이야 딘데 송송알라 진주 이게 주부 이 시바 구바 라주바 자와 치강이 당 루니 그게 튼다디 녜랑녜 어디 슈즈유 송디게게 와라 진주 이게 주부 이 시바 구바 라주바 자와 시베 송디게게 안돌라 가는 어디 체르에서나 중공기 체 내려니 그 두두기 남바디 안돌라 대난과리 대난에 진주 이게 주부 이 시바 구바 라 세기 라디니 남이니바 레스 차와 때 당한 돌려야 유대난과리 샴데 진주이

0: 이게 주부이 세주발라 이게 안조 지강 탐부대 진주 이게 주부이 십박구바 세게 송디게게 안돌라 가르세세 체브르베스나 유티 시바데마 체브르 라디 유데마르발라 오나 진주 이게 주부이 십박구발라스드잖아 유디 시바티 진주 주이 십바탄 구바인베 더티 안돌라 대나마데 디가르야 충외 십바탕 구바스에 두가라 십바탕 구바스에디 당의 명지리 당의 민디 누가 가드 투머르베 가드 세시에 체버르베스나 구름 세월 체버리 제다 민디리라 정민디리라 구름 세월 정민식으로 와라 십바탕 구바니 진주 승원수 시에로 와라 여기 나디 십바 진주 이게 주부 이슬럽 두잖아 진주라 미제 조르발 사무동세 유디 진주 이기 임바지 댄사바레 재산 니가 그 시바 구바 주바세야 디게 사무 샌달라 땅구구가 말어 오나 진주 코랄이야 사무 땅나 야마나 미제 탕 사무동세 유디 진주 코나 임바지 댄바레 다체나 시바 탕 구바 디 미제 디 진주 이기 사무동세 유디 진주 이기 이나 시바 디 나탕 구바디 라니 르발라 진주기 구름 따자첸 치메이나 시바디 나타 구바디 라니라 코와레 샴데 디송으로와 주바 자르송으로와라 주바디 삼노동사 당 양마나 미세 유디 진주기 이기 주이 코나 임바디 콩랑 운지 송신자 제시에나라 송신자 주바 자르시베 자야기 주바디 진주기 주바디데 진주기 주바디 카라스나 어 진주기 세이디르 와라 제다 디급기 다 시바탄 구바 다가는 신기 주바세디 거시디 진주기 이기 인베 고된디네치 야마나 거시 진주기 이기 시베 터니에지 니엔데 송신자 데니 삼루당네 레 27네 레 문지 체네 레 강다나 진주기 이기 니 코나라 코코발레 삼루디 시엔라 당국요 말에 중콩기 사인 숭으로와라 시바쿠바라 주바 자와 중콩 사인데 시베 중콩기 사세 두가라 숭디 안돌레야 튼다 카르데마르베스나 튼 강덴베 주디 안돌레 세와레 제단 공도 모두 송스만 능신 내려니 주버 와라 진주구 시바 탕구반이라 내는 진주구 주버 자외 내는 내려니 주버리 나오는 내려니게 튼 강대머리 베스나 중콩 송머리 중콩 중국시도 가르시에 베스나 공랑 문주 송스만 능신 최 강시 시 강래 중화 탕 다가 능신게 제와 소하게 튼 소울댐바 인자 얘는 중공슬러로 와라 디 등강댐바 수지 안돌라 댐바리
1: 생계 넘버 2 공감상 당대기 남초의 신신바티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배계 롱진기 롱진 롭치 레첸시
0: 在今天呢，品种六百千米，给人起码七零多斤拉年。培养大锤一边过了七零南西这边，谁能有数？大军工西北的塔拉亚伊呢，啥时候来不得？军工啥人送不着了？啥时候的？ 天啊呀, 我的叔叔,印第安说的哥哥呀,我都老中央切不得,本来印第安哥哥呀,先没听得就完了,铁大一家绝杀,这个杀就完了,印第安哥哥说,要给这家哥哥穿完杀地当,他的爹是穿完杀你呢,穿他几个人了,第一杀地穿他卡的, 这些切巴的白事呢，俺做推荐些给爹，大家能信给奶，养嘛那空多，是听得用啊了。第一，吞大张的，接着康乐群外空点白爹，康乐群外空点白奶，康乐群外空点白空多，这些个吞大的，第一呢，俺做啥的呢？吞大的这几个我们这些个嘞，总共啥人写巴的爹嘛他，爹呢？ 대디니 안조 공을 야 로종 체스

0: 我能先先进了解这先进了解应对我们各部的亚裔呢军红给扩展电报就被处于的些的些呢起码那个对给团阳塞都就把他要么呢个对给扩展塞都就被那两你讲军红给确实应吧电报团的电报切都交往之类今天送出的呢的先进了解这 공개 지강 숨부디나 코데버레 알라 진주이기 주부이 시바구발라 주바 네 자와이나 중홍기 코든덴베 내삼 사인숭으로와라 어디 뜻뜻아 주시구나 코데버레 중 코가와 양마나 중 대세 슈고바디 카데스나 지강 타마데레 지강 타마딜레야이나 자와나라 딘데 숭숭알라 가탕 두방 대신인스 디숭버데 지강디 대저 코캉요레 개능마레 네 클리클릴 나도 대셰셰 양만나 탑시 크시지 유제 지강디 코든디 도투베 조투르 알라 태양 가탕 두방 대신인시베 코든디라 코와약보 레모투베 왕기 다이안제 두베 도지라게 중공원라 강자투 집에 세메주바라 오디라야 영이 컨데스 문지 책을 단데 또 지 가르스나 뷰비지 친예게 야마나 다저직벌라 중은 태자 많은베 루든츠 철야이나 중공원라 강자투 집에 중공원디 영이 컨데지를 두구두래 컨데지를 뭐였으므래 따와 세부 매버든데 또 좋아라 네 가탕 두방 대신 인식의 치강디 대신 제바유 가탕 두방 대신 인식의 치강탕 다가는 신기 양재 두배 도지라가 준배원문하는 송배 된다 주바라 중공원라 강자 두십의 시험해 주바라 네 영인 컨대지를 문제 적응해 따와 세부 유바지 용약이 좋아 침부 치기 유배 네네 대자 독자 낭제 센터 낭쉐이 가탕 두방 대신 인시베 급수 충외 두방 앙시베 앙시 두가라 다디 두바데 알라 두바데 나오나가 앙디 가르 두르베스나 가와탕 두바라 주베 내레 짱 나밍아바 중콩기 콩수 떡바 야마나 나밍아바 중콩기 최세 인베 추디 두제 세월 체바제 제단 디급가 앙앙 딜레야 구주 시라요 알라 내레니 나밍아바 중공기 쿵수 떡바 나밍아바 중공기 최세 인베 턴디 대낭바데 가탕 두방 대신 인수송아 대신 인시바디 깨져 딜레 양아도 코아야고 랭아데 디급게 대신 인시바디 나도 폐게라지 슈바이나 아 폐게라지 슈바이나 대다르 인세라 소바
1: 他个能心人是要说吧他个能心人俺都来三个人了他个能心人是不是呢给着的鞋子完了现在给着的穿搭的卡的是呢爹现在的能心大不的三个穿搭的完了到了卡的口巴的是呢高啊堂对巴拉就被奶奶铁大家他个能心人送的他个能心人他个能心卡的能心的军控控制设备军控 세주발라 디다 집어데 중국 천시에서 따버데 중국 다 잡버데 중국이 양아래 세게 둔다 딘데지 코어발라 제자 대신 인식의 측디 둔도 가졌으나 그 뚫어 주배 내래 니장 남인가바 중국이 콩수 떡바 양만아 남인가바 중국이 양아인배 둔디 안돌아 세세 제발해 제자 가탕 두방 대신인 가탕 두발라 죽배 내래니장 당하는 시리도 세치 전다디로 와라 전다디 두제 슈베 있나니 가와타 죽배 내래 두발라 죽배 내래니장 중공 레세들이다 중공 레세기 전다디 세세 모두 채버리 제자 중공디 중공이범은 너구들 와라 가와탕 두발라 죽배 내래니장 중공대승과 고대부라지 슈버이나 가르뚜르 주베 내려니 양 중공기 처시에 야마나 중공기 콩수 떡과 레스 깨져 딘대지 시구에 금제 카레스나 무디 챙제 양만나 까마스두베 솜다게 제바 유발라 무디 챙제 유발라 디나라야 셴메 딘데지 송요레 페지 녜 딩모드 슈베이나 자제 퓨갈룽룬 솜바보 남게 쳇셰스 똑바 그두두 주베 내래니 짱 네네 중궁 임베 추디 페지 켄투그레 무디 챙제 나라 근데 송어드 베스나 테달 그두라 주베 자디남짱 최신 머인바르 최신다 그들로 죽베 내래디니에 최신 머인바르 남인가베 예라니도 신고대 담들하제기 최지자르 신고대 따오나 가와니 숨어대 가와니 강라가와 시텔레 캬바르도 중어 따르나와탕 어야 갈숭와래 디급기 그 뒤로 죽배 가워디 큰대지 고구와라서나 강라 가워 시텔레 캐바르도 중어 따나와 캐바르 가주디게 중어 떠부치 된딘데시 땜바르 이송어대 뉴바니 통만 강래 짬바 텔레 누교 내급 텀제 중어 탕 다외 칠스 니직송 무티자 갈송을 해서나 중공기 남이 자와 남의 치료 딘데지 숨으래 다 셈이 디나와 야이는 아주 로제 문지타 20지 채나 디그래 셈이 디게 나와 야 파야다 차키구 치라 치르스야지 두어라 파야다 차키구 치라 치르스야 디는 군제된 배다래 다 오늘 군제된 배다 딘데지 니 자제 되네 남인가베 최시에 다 남인가베 중흥기 연라 남인가베 중흥기 콘수 떡베 군젠디 세월 체버디 순순하라 샤고에 군제카라서나 가와디 강라 가와에 시티레 캐바르도 중화더부 능신 된댄바디 두바니 토말 강네 짜마 텔레 두규남 두규 내급 텀제 중화더부 자외치를 디 잡아 유자 디 치르스 금대직시야 중공기 남이 자와 남의 치르스 양 치르직 자제 가와타 두벌라 주변 내래 니래 양 근데 태원의 시에비나 남가바 중공기 내래 니 자와 치르스 금대 태달라 땡제 거둘라 주변 내래 니 양 남가바 중공기 최시에서 떡방 연하도 떡방 중전디 세월 체버리 무디 칭지 나와 송배 셴메 디게 퉁어터 퉁미자와 공바양리 금제 가자스나 자와리아이나 가르탕 두방 대신 인송으로 와라 제자 퉁미 공바양 인고리 가르탕 두방 대신 인시배 다 지강디 튼다 공라양 오드송스버 능신 그 뒤로 죽배 내내 니장 에 남인가바 중공기 최시에 남인가바 중공기 양아니도 떡바 인스 자와나라야 우스 송으로 봐라 제장 투미공마양 인구구르 레젠 디나라야 네 중공시에벌레 자와송배 지강 대다기 고등고라 제시 슈베인 레젠 치메나라야 네 무투제 중공급 송배 자와 지강 디다라 무투 제시 슈구인 자제 세마보 남게 두더도 세나라나

0: 탄더니 비징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생각남 소금 감사 샴느디 안에 까망에 생규 녀전 쇼킹 당 操心 니슈바타 당 그럼 니슈베 중 삼성 최소 카기 광태 락다르 튼괴타 삼성 최소 텐시베 규제 튼괴 첸해 시진핑 그 건강 시베 공부타 지급 수지 시진핑 그 가구 개첸타 가첸 개첸 광태 락다르 차치 당 중앙 당 개시지 개 칸키 철첸 토브큐 그럼 니슈베 중앙 건강 크루 성급 다실리 튼구지 操心키 선대 광태 실샤 조양키 겐캄 크루요 송급 다실 서신 출판 니찰 배토 제슈 체티 겐캄 크루요 송급 테 다실 책임지 지능 앞에 책군이 다실 제슈 구노 서도 레사 서신 다실 서신 키 조자 이동 송타 조자 选拔 高峰키 카서서 더시블리 튼테 송신 나오타 배장 교정 등위키 수지 王军正키 제슈 구노 나오신 니트 신뢰 청세비

생각나부터다 밤에 끝인 제규디 만나서 성매 웬겐 진범하지 다 능군의 채 레가 코나 고코하지 마대없지 다 뒤에 다 남부군도 밤에 끝인 수토부치야디 이내래 개침부치리 쓴길

小老说不那么就喜欢让他念白养气，没心就顾不让他，错话撒谎，多么些不要让他。

생각나면서 미시게

0: 我们的学习呢
1: 청와충자기
0: 영유리 승길.

생각나 붙어. 다음 하나지. 팅상 이나 튀진 먹고 싶다. 디춘에 아무라기 튀진 돼야 이내래야. 부조츠 지 락다다 딘제 천지 체제. 정이게 아무라데 제워시. 디마체이나 다 아무라 튀진 디 선줄을 키고 유자. 차외토리 이내자 당난신 총저 칼리 이내래야. 최고 비유 유지를 딘제 인도 만난지 튀지 디 피제제. 정이게 아무라리야. 지슴 쳔바 체위나 야고 요리 산산지 시도를.

0: 추준신 롱롱 대기 초실이 교바차라
1: 다다키기 센심바디니 편정 롱친인치리콩 벽에 롱친키 대탄루지 태동리친 파나민카십티제

0: ཁྱི ཕྱད མི ཁྱི ཁྱི
1: ཁྱི ཕྱི ཁྱི di zo che je leng gore di tan de che long gi na lo de che ni gen do zu che ni ta de di sha wo cha wa tong ju ro tong an ni wo cha wa tong wo de num xu ju qin bo de de ya xu che da de an de na zo do zu le ya ti xu gore bie ren qia ra sun de
0: ye
1: xia jiao ge che da xie ri ge su de zu tan de na zi de lang yin gore
0: di che ta zo de ge se ju ge ne cha xia ni ge la ta zo ji qia ra ji xie ru ba di ne ge sun che nian bu ta ru ba ta ge sun qi li ya yue bei ge ta de xia tuan zai mang bu xi ra ru ba mi mang che ge sun di chue ya ga bu xi duo ka sa bu ta nie wei ri
1: ba
0: ta ge sun xue bei ge sun pu du xi du sun lu bu xi ge
1: ba
0: le se le se ta de zhe ge jian che che ni ji ge sun na zi lan yong ge ru ba ge le se le se ta di nian xi de ya ge sun a yi wan ru ji ge la ge ru ju na la
1: ta di kore ki top 시중기 왕게다 체비는 단대게 디시오리 진내도 뭐 깨쳐왔지다 깨쳐왔어요
0: 치워왔는데
1: 단대게 완주기 이간나로네 이간 다산야서 갸게진
0: 다산야서 그러면
1: 치워서 디디리 가라 이간
0: 샤오산야서 샤오산야
1: 단대네 야 중주 튀기 왕네 체비니 야만다 나가니지요리
0: 근데
1: 체비는 단대게 헨지 다 아마네 보고 친지지 걔랑도 그 교육이 나 제수치 차지제 온디라 텐기기 진네 딤부스 제부터
0: 아네 그러세요
1: 미신다네 추 고용바 임베 텐기 뭐임베 진네 딤부스 제
0: 모두스
1: 여원이지고요
0: 그러세요 담 말이야 그래서 내시디 유비나 대가 그래서 온다디 부고야 고야가 니 그심 보시라
1: 네 그심 보시라요
0: 그러세요 다 팀인 그냥 차고 토네 고야 손저 봐
1: 레레레
0: 야면 또 동진 전이 뭐 동 미신다 유비나 야 고야
1: 레레 야 권에 들이 파나고 저도 슉 치슈가
0: 소소
1: 수고의 겨울을 지우게 아니 같이 단데 제빈 제가 고향인 거 요래
0: 그래서 단내 내가 말라디는 교빈 벽에
1: 들어 아 레레
0: 그래서 로로로 전에 계란을 근데 쉬어야 돼야 단 아 다 내게 그래서 다 줘 말아야 내다 근데 유나기라 다 디부디 신네
1: 그래서 디 신네 디부디 제빈 단데기 지기 내다 줘리 지천에 제빈 내가 조금 민슈나로 돼 디스지셔리 신네 디부 나오 미처로 님이 공용 류지 세미드
0: 세미드
1: 각주 샷도 그거 해기 감스 지요리
0: 레슬레스
1: 다디 마 제셰르지 중세 계획의 티티 차퍼지다야 하마버스 또

0: ཁོ་ལེ་ན་ཨོ་ཡ་ལ་གེ་ཡི་མི་ན་ད་དེ་ཨོ་ཅིན་ན་དེ་བུ་གི་ཆི་ལུ་གི་དག་དག་དེ་ཁོ་ཅུ་ན་སབར་བ་གི་ལ་ད་ཤམ་ལ་ཡ་གི་ལ་ད་དེ་ནེ་ཤི་དེ་ཅུ་དབ་ཁན་ཅེ་མི་གི་ལ་གི་ཅུ་ན་སབར་བ་གི་ལ་ད་ཤམ་ལ་ཡ་གི་ལ་ད་དེ་ནེ་ཤི་དེ་ཅུ་དབ་ཁན་ཅེ་མི་གི་ལ་གི་ཅུ་ན་སབར་བ་གི་ལ་ད་ཤམ་ལ་ཡ་གི་ལ་ད་དེ་ནེ་ཤི་ད 나츠 디 유베 슝 록시다 탄데게 차라 동야사티 베트 방야 임 땡기 학파르 차라사티 다 나츠 디 토릉 시지야다
1: 오 레스
0: 토릉 시지야지 지에디야 메
1: 지에디야 메
0: 근데 쫄람 거네 쉐베네 쫄람다 탄데게 슈글레 슈크침 버체 정우나 싶지 퇴지 제 수구 탄체야 순데
1: 레스 요
0: 메타 탄데게 니메타 또 슈크침 버줘야 순데 근데 이 채널 님 먹고 봐 탄데게 나랑 이제 채널 치부 체지도 돼야 순데
1: 아네 러스러스에게
0: 아니 온도 좀 빵지지 탄데게 시주 뇽변이라 탄데게 소소 코스부 체지지 솜 셈보다도 좋대부 체지지
1: 다
0: 코스부 돼야지
1: 러스러스
0: 다 줄람 거네 셰비네랑 민괴들랑 줄람 쳤을래 탄데게 재미는 거랑 좀 무나 마태 자들 러스이지디지 정다 제토네 딜로 편부 예봐야 슉 첨부지 정다 제야디야 다 나즈딜 미로원들 다 정다원에 셴 소소 육샤 용셰르야선데 강고르다야선데
1: 어 레스
0: 추게야선 추게야선도 야오시라요
1: 어 레스 레스 단기라 추기 예스 다디 추게드상나도 남규디르발 추로게 하라선 단디 추게야선데 라스고르발
0: 어리
1: 남규기라 추쟁게야지 뭐고기라
0: 추쟁게
1: 핑크르베
0: 추쟁게야선데 다 추쟁 추도 차고 싶어로 와.
1: 어리.
0: 나 디나로 개가 재밌는 정다티 말아 뱉. 지나로 아니다도 저래 마음 차인 거 봐. 제가 디나로도 유른 거 되게 좀. 추디 띠즈 중세기 장진이한테. 감대 배추 개야선도 저 야시라요 지금.
1: 감대 배급.
0: 레레레레.
1: 어, 레스레스.
0: 다야 수구수수 침배 나지나 하는 수구교부터 참받다 근데 이게 왜야? 추 장진으로 개야선도 저 야시라요.
1: 좋아. 레스레스. 미망부지 그런 삼류 나로 디상도도 와. 다 추전의 개비나 침보다 가지 돌려 편도 겹치어레스. 한도 가지 그래서 디도와 추전이네를 예야도 와.
0: 어리.
1: 개마 편야다. 침바 편야다. 진짜 그래서 이제 그 주제에서만 웃어도 와.
0: 대가스 여말이 그래서
1: 그
0: 주제 주제 잡으시고로 와.
1: 제제. 아디
0: 그런 정도 제가 추천하는 게임도 말아.
1: 제제제.
0: 록주리. 근데 그런 추티 전점스러운데다 추티 장전의 계도는 가장 야와래.
1: 진발 그래서 얘기라. 로로로. 근데 얘기라 한도 공부죠. 주람기 주주 돈이야디 흔적이나 얘기라.
0: 저람디 탄데게 고체하는 신지지 탄데가 가란주 작고를 해야 된다.
1: 작고도
0: 뭐지야 저도 저리.
1: 그래서
0: 딘제기 중세기 정다 중세 유야한 데르샤. 다 디네 멘디 제비는 건 디르샤 튀균의 제비는 메랑 건 저거 유니닝 선데 더디 카자스 직지 듬버선데 친내 군좀선데 기딕시티 라서 보면다 탕진닝 다 주리다인데 요리. 다
1: 또
0: 유야 요리들 인지 민지기 소소띠 좀 마대베글 랑잠기 마담바 멤버라 디지 깨지
1: 치지
0: 아니 깨지 디 마치 제스스 랑잔 담빈 메 카셰 로빈 니 야오시라 요마
1: 르바길라
0: 다 데샤 치는 안 저게 된데 고디다 안데 요르바
1: 제제제
0: 고디다 두두뜻 되버 탄데 이게 나 저게 디라 줄라 칸게 딩게 데레 디 요리
1: 고디
0: 시샤 우비가 고딜 데게
1: 그
0: 제레 딘제기

0: mē tāng tāng tāng chū lāṃ tōr tō wā tī mī sī kā hā mā gō tū nā tē yōng jē gē zhē rā jī chī chī nē nē bā shī rā mē tī tē sī tē gā lō tī jē rī mī gē gē zhē chī nē gyō mī tū
1: lō tē gā bī rō nā sē lē sē lē sē lē sē lē sē lē sē lē sē tā chā nē mēn kī chū chū tō nē
0: shī nē kē lā tī kī ᱡᱮᱛᱮ ᱱᱟᱛᱟᱫᱤ ᱢᱤᱠᱥᱮᱜᱤ ᱱᱮᱛᱟ ᱥᱩᱠᱪᱷᱟᱢ ᱢᱮᱫᱤ ᱥᱩᱥᱩ ᱢᱮ ᱞᱚᱡᱟ ᱛᱟᱱᱤ ᱭᱟᱡᱮ ᱢᱟᱨ
1: ᱡᱮ ᱠᱤᱞᱟ ᱞᱟᱥᱞᱟᱥᱮ ᱛᱟ ᱫᱤᱛᱚᱞᱤ ᱱᱮᱞ ᱦᱮᱸᱜᱮ ᱪᱩᱭᱩᱱᱮ ᱤᱥᱟᱹᱵ ᱪᱮᱜᱚᱭᱟ ᱡᱤᱨᱤᱥᱟᱥ ᱛᱟ ᱱᱮᱭᱟ ᱜᱮᱞᱟ ᱞᱮ ᱠᱟᱱᱡᱩ ᱥᱩᱭᱟᱛᱮ ᱡᱚᱝᱪᱤ ᱜᱮ ᱛᱚᱱᱮ ᱡᱤᱠ ᱦᱟᱱ ᱜᱮᱞᱟ ᱫᱮ ᱡᱚᱝᱪᱤ
0: ᱞᱟᱥᱞᱟᱥᱮ ᱛᱤᱨᱥᱟ ᱢᱮᱞᱟ ᱛᱟᱝ ᱟᱱᱡᱩ ᱜᱮ ᱥᱤᱡᱚᱱ ᱤᱥ ᱪᱮᱭᱚᱨᱮ
1: ᱞᱟᱥᱞᱟᱥᱮ
0: ᱢᱮᱫ ᱠᱚᱱ ᱥᱩᱫᱤ ᱢᱮᱫᱟ ᱛᱟ ᱡᱚᱝᱥᱮ ᱫᱮ ᱛᱟᱱᱛᱮ ᱜᱮ ᱟᱱᱡᱩ ᱜᱮ ᱪᱮᱵᱮᱱᱮ ᱥᱩᱢ ᱞᱟᱝ ᱥᱤᱱᱪᱤ ᱡᱮ ᱟᱱᱡᱩ ᱜᱮ ᱛᱤᱱᱡᱮ ᱜᱮ ᱪᱷᱟᱱᱪᱤ ᱪᱮᱭᱟ ᱛᱟ ᱛᱟᱱᱛᱮ ᱢᱩᱭ ᱥᱤ ᱜᱮ ᱞᱟᱜᱞᱮ ᱥᱮᱭᱟ ᱛᱟ ᱥᱮ ᱜᱮ ᱛᱚᱵᱟ ᱜᱮ ᱡᱤᱡᱩ ᱛᱟ ᱛᱤᱱᱡᱮ ᱜᱮ ᱥᱟᱝᱢᱞᱚ ᱪᱮᱥᱤ ᱛᱟ ᱛᱮᱢᱵᱟ ᱪᱮᱡᱤ ᱡᱮ ᱟᱱᱡᱩ ᱜᱮ ᱛᱮᱥᱟ ᱫᱤ ᱪᱤᱜᱚᱨ ᱛᱟ ᱡᱚᱝ ᱥᱮ ᱫᱮ ᱠᱟᱨᱥ ᱚᱨᱥ ᱱᱮ ᱛᱟ ᱛᱩᱨᱡᱚᱝ ᱜᱮ ᱱᱤᱵᱚᱞᱟ ᱛᱮᱱᱡᱤ ᱡᱮ ᱢᱮ ᱜᱮ ᱫᱤ ᱱᱤᱵᱩᱛᱤ ᱛᱮᱱᱡᱤ ᱡᱮ ᱱᱟᱪᱩ ᱛᱮ ᱛᱚ ᱪᱩᱥᱮ ᱛᱟᱢᱵᱟ ᱞᱟᱝ ᱦᱤᱡᱤ ᱡᱮ ᱪᱷᱤᱞᱢᱟ ᱱᱮᱫᱩ ᱛᱚ ᱡᱚ ᱛᱟ ᱥᱮᱜᱡᱤ ᱛᱟ ᱛᱟ ᱥᱩᱥᱩ ᱱᱩᱢᱪᱮ ᱪᱷᱤᱢᱵᱚ ᱛᱟ ᱛᱚ ᱡᱚ ᱪᱷᱤᱵᱟᱞᱮ ᱯᱷᱮᱢᱵᱟ ᱥᱤᱨᱟᱭᱚ
1: ᱞᱟᱥᱞᱟᱥᱮ ᱜᱮᱞᱟ ᱛᱟ ᱠᱷᱚᱱ ᱨᱮᱭᱟ ᱥᱩᱭᱟᱱ ᱥᱮ ᱜᱮᱞᱟ ᱛᱟ ᱱᱮᱥᱤᱛᱤ ᱠᱷᱟᱨᱟ ᱥᱩᱱᱟ ᱭᱩᱵᱮ ᱥᱩᱜᱚᱨ ᱵᱟᱞ ᱛᱟ ᱱᱮᱥᱤ ᱯᱷᱚ ᱭᱩᱵᱤᱱᱟ ᱥᱮᱡᱩ ᱫᱚᱱᱮ ᱪᱷᱟᱥᱟᱵᱤᱱᱟ ᱞᱩᱠᱪᱤᱛᱟ ᱪᱷᱟᱨᱟᱫᱤ ᱛᱮᱱ ki tui kyun luze tsibe kebli yin le chakwe gu luze nze ziyan me
0: rwaal
1: yin le kharazun na le dan zhe chebe kebli yin le chala shuk chimpun zhe rwaal chibo chimpun zhe kya ya me tindi to liya yisa chigwa ya zikse yin le gila menga ju zui sung sab rwaal zukse gila liya ta yang gandhi shuwa di diin gila jie gi ju zui dhan zhe yin me gila jik
0: mo zhi 디치고르 제고는 진짜 따르게지지 따르게지는 따르스비네 데리 차도 좀 마칠 띠지 돈약선데
1: 레스레스
0: 디 탭시르 띠지지 맞나 저디 띠지 차 언제든에 바체게 루통다 네고 루통선데 친지 돈저서데 운든제 따르지지
1: 제다지기 레스레스 로로로 레스게라 제게 돈에 두스셔 와기라 다제는 네디 고요람 좀 말하기라 다디 그저스 고요나기라 다디 고 고요네지로 와 레스레스게라
0: 다디 고람티 조진데 다 차라네 용구요리 다디 인다 차라네 용구요다 단데기 네도 그때 요교 공원에 있었는데 다 단데기 독신인데 멤버 맹급선데 다디샤 딩주도 봐네 딩주 급자게
1: 오로
0: 급자게 가도 이제 임베는 안 고요 요제도 좀 급선데 다 또 저 요교도 좀 안 독신인데 멤버 제 디체 디네 인 소소선데 양장주 춘디 멤버 맹가 춘주 인데 여러
1: 번
0: 지지차는 전에야 어제 차대 어디래 나한테 수수 도중 마치지 여자인데 차다 태가 저유비 여자인데 비주담데 도주 고인이 신도니 제보 단대기 친내 딤비 나자디 제비 단대기 아이즈기 나자 여러
1: 번
0: 다디 좀 이거라 아 죽침보 제지 미가 안 거도 거부잖아 신나지
1: 신나지 왜
0: 딜레 구슈디 더 갑선 비 체열이
1: 신내 공리야 쉬어야는 시 너 급사 갸디는 한다 로춘주 망고지 가서 가서 와기라 급사 갸세나 안 급사 갸세 두수는 강 그래서
0: 딱 근데 이미 시에
1: 시에 말하기라 옆제도 두 옛날에 독시지 나도 두 강 거디 요 말고 응 디시도 잡아 땡기 수이 미네르 난다 간다 수는 로춘 수이 미네르 디토리아 이세나 로치스 디네 그래서 느끼라 양직 디 그래 지네 디 비교 고연에 조디 양직 땡기네 고여지 요 말하기라
0: 레슬레스 디 두스르셔 다 아무네 춤바 서로와
1: 어제
0: 수금이 아메미 부고 코바노 냐데 베글 아무데레 요비
1: 어 이게
0: 딱 이제 지지 거의 용받아 야 보고 만자한데 지도 보고 편지 샤드스 지부터 안데 지도 야 편지 거야 손데 얼와 보고 편지 발로 거야 지지 단대기 디네 보고를 급잡게 걸어 야 섭소치와 보고 급세도 야 보고도 박자에 깨고 대화 얼와 이제 보고를 급잡게 손데 면출로 뛰기도 좀 전하죠 간다 디 차다 저와 유교가 잘라도 좀
1: 차다
0: ཁབ་ཡ་ཁབ་ཡ་བ་གི་ནི་ཨན་དེ་དེ་ཟང་གི་ཇོ་མེ་བ་ནི་ཁ་རེས་ན་བུ་གུ་དེ་ལ་ངོང་གོ་ནི་བ་ཏོ་ཟ་ཏ་ཆེ་ངོ་ཁེ་ཟང་ང་རང་ཅུ་གི་ངོང་གོ་དེ་ཐབ་ཤི་ཇོ་རེ་དེ་ཆེ་བ་ནི་བུ་གུ་ཁེ་བ་ཁབ་ལ་ཨན་ཁ་ཁ་ཡ་དེ་དེ་ཁ་བ་ཡ་ནི་ཨན་དེ་ངོང་གོ་གི་ཐན་དེ་སོ་སོ་རང་ལ་ངོང་གོ་ནི་བ་ཁེ་ཡ་དེ་ཨ་ཟང་གི་ 我都是的。现在可是呢，俺们孩子的一个地方，甚至是能够的话，都不会意思啊。但是说呀，那些的，去年的没有，那些有没有呢？俺不过呀，我们的没有，其实是吧？但我们的结果的嘞，但是说给这些计划的国内畜生不，内度的这些畜生不，越来越多了，伢多拿钱的。
1: 디츠파참샤야소지레어레슬레스
2: 삼카위

0: 홀라 엄질라가 이나 디 네시디 고열람도 오조 나버발 샴리야 엄질라가 이비나 어 디 네시디 원고 근데 치고 유미지 아주
1: 네스
0: 아 생게 소용 오지 나로 나시고니라
1: 다 나즈디라 원고 급게디 다 저 벤조게 주준충한테 네버 약슈 퇴야게 답시지리 그 뒤쪽에는 근데 급디 잡이는 통모데 직접 자수는 휴그대는 저기 어 다와 당고대 직결 봐.
0: 어.
1: 이지게 다와 당고대 직결. 니네 다와 추르 직결. 민망 치월을 단대기 급디 겹차수는 아니 어 원곡 니베디 레지지. 대장기 디 나와스탄과 메르치기. 단대기 급디 재미는 디르샤. 네버디 재미는 로조영네 니슈 네버디 첨부 튼 거래.
0: 어, 러스러스 얘기.
1: 니튼지지. 디퍼로 아니 미싱게 소소디 칼소레 나데 디리 고야 진짜 지단 고이고 말이.
0: 어, 러스러스.
1: 디네 나란조게 단대기 착남네 중요하디 재미네. 단 지네기 단대기 어, 딘제 그 내도 유협에 땅어제 서로에 또 와그지 차다 저 이게 도솔로 인지미지 덕고 제지제 라고 마찬가지인데 장조 최대로 토나 야고치야.
0: 되게
1: 등기 권을서 하는 시를 급자자야 소린데 속고야 소린데 단대기도 봐 강바서야 대차 강바지 쏘야 시도 강백이 단대기 세모티 소샤 제안이야 디나게샹아
0: 디본데
1: 뭔 이제 수두래 다 차마 되는 게 말이죠 차 되는 있는 뒤 지비주다야도 돌아야 인지미지기 독세 최고야다 직주디 강바 주네다 강바 손해도 직주 비주다로 치스
0: 나지지
1: 뒤 최빈 야 디 나진딩제의 띠지 띠치야 답변은 소소가 좋아서도 저 인지민지기 당주 최대의 야구 유배수 맹가딩제 띠지 체제의 흉급 맹가수는 소소해지지 대신 이야 기능의 맹가수소서 야구 쉬운데도
0: 근데
1: 소도도 소도의 딩제 그 손에 차 등으로 와
0: 그때
1: 소지 한번 깨는데지 인지민지도 저러서 접수 제거한 데시야
0: 그래서 내가 아주 교육인 그냥
1: 차서
0: 야 차서지게 근데 쉬길 콩게 뒤숨길 어 그래서 어 제법 비기 장치스고 장치 제법 비제입니다. 아니 그래서는 칼라지에서 도움도
1: 아
0: 가능한 신 그래서는 매래 뒤 그래서는 다가 매스 매에서 도움도 산이 되면도 제가 어디 그래서 탁주 그래서 나오라서 그 공개
1: 어 근데 저거 벌써 축첨부 제가 탄다 내게 칼라에 담가 지라매
0: 다가 매부터
1: 혹 주도 교차에 따라
0: 어 러슬러스
1: 얘기 진행 안한저 그 탄데 그 진의 등부 멤버야 진의 장부에서 지방간선데
0: 어 지방간
1: 균도네 정다 싫으면 치도 속자 싫어 제일 있는 아니 뒤 탄데 그 뒤에 그 저거 보여야 선데 다 칼라 싫어 주무도 야다 인데 지리
0: 아 네 러슬러스
1: 야 뒤에 그 침배기 뒤에 그 탄데 그 진의 등부인데 인부 있는 인지 맹가를 용지지 그 근데 시합 있네 그 차가 나 지진다 인지 따고래
0: 어 러슬러스 얘기라 다들 저거도 그래서 뒤로 봐라 우리 포아야 그래서 다시 뒤에서 봐 이비는 그게 포주다 뒤져야 이스럽쇼로 와이기라 러슬러스 얘기라 양한 주요 차로 지금 양지 미기 토네 양지 근데 쇼고 뒤숨기 콩 그래서 미 샥주 그래서 뒤 연진 농소 쇼수 저도 비긴 날이야 미 샥주 제 차베 제리야 아니 그래서 님 니슈신 소스 안 돼야 그래서 그냥 아직 있어요. 내도 가려 놨어 이제.
1: 내도 좀 인배 있는데 샥주 인배 있는 뒤쪽이 숙청보. 내가 숙청보인데 맞지야.
0: 제가
1: 숙청보 껴야 되는데서 나랑 좀 넘기는데 롱디스 람다 미 겨야 선데 지금.
0: 제가
1: 좋아요. 미 나로도 막 착지도 좀 친구인데 너가 숙례 제안선데야 낮게 숙청보 제안선데 제안선 미기도 저는 단대기 시작주 제배 내도 저로 아 착자 깨지지 차디지 구주만 좀 했었는데 아니 원벌선데 차야지 제가 쌤을 해 버치지 예수야고 깨지지 뒤도로 맹가를 친지지 그 마유나 단대기도 저 미딘지지 엄지 집다 되저기도 저 니젠지 러시아 요라 되게 친지지 장주 주된도 저 약고 제지 미다 과야지
0: 어 러슬러스
1: 진짜 난다야 말
0: 세상에 자조 키라니야다 조디 그래서 엄지라 쉬와 디르샤 어 뒤경 그래서 예수야고 깨고야 돼 아니 그래서 너 미기 도와지 어 년진다야 도와지 락도 허바스 저
1: 숙청보
0: 숙청보 도서 아니 그래서 뒤뒤 딱딱이야 맹간이야 딱제 제가 피아디 계신 분이 숨길 러스러스에게라 다 권이야 게라가 있는 한데디 원고 토네 그래서 당고도 쉬버 발 한데 그래서 뒤로 와기라 원고 급게 하디 그래서 와기라
1: 원고 급게 하디
0: 어 러스러스 원고 급게 하디 디네 게라야 척균기 신배 그래서 도유부디 이면 다 도디 원제다 와
1: 원제다 저
0: 와기라
1: 근데 디체는 인데스리 한데기 차례 중에디 배차셔서 내 카이너로 마이스 주엽체
0: 어
1: 이게 내도 첨부 유교 미치 아니 그니 도와지를 서도르지니
0: 딱 这一节节是我的这一节皮皮的铁嘎个的就是让我们干的这一节皮皮的铁嘎个的就是让我们干的这一节皮皮的铁嘎个的就是让我们干的这一节皮皮的铁嘎个的就是让我们干的这一节皮皮的铁嘎个的就是让我们干的这一节皮皮的铁嘎个的就是让我们干的这一节皮皮的铁嘎个的就是让我们干的这一节皮皮的铁嘎个的就是让我们干的这一节皮皮的铁嘎个的就是让我们干的这一节皮皮的铁嘎个的就是让我们干的这一节皮皮的铁嘎个的就是让我们干的这一节皮皮的铁嘎个的就是让我们干的这一节皮皮的铁嘎个的就是让我们干的这一节皮皮的铁嘎个的就是让我们干的这一节皮皮的铁嘎个的就是让我们干的这一节皮皮的铁嘎个的就是让我们干的这一节皮皮的铁嘎个的就是让我们 kirang kaya nari kya maa juyubi ina
1: Goya tu nyeba shuk chimba shiyo
0: jayo Shuk chimba shiyo jayo Oh, lasa lasa

0: kwari nam jila ke ina ta de chine din bu gi ong ong go de chu mi de gela ke ong chu shi sin ba ta jo do ne gela ke a kra sun ta ni chine din bu gi ne shi pok be ne bi ne jwa ti ming ge kra sun len ge so ya ta ong kra ngak ji kra yu mi ji ong jwa gela ne sti tor ya ji mo de shi na ro na shi gela
1: ta chine din bu sa di na ta di go ne di lo ma so ji ji
0: 自冷心去去先去去待着去夹着去怕夹着去待着去嗯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
1: 다 근데 이제 쇼크 첨부 동금에 근데 이제 첨부 차고 차고 그래서 뒤에 어디 통만에 진내 뒤부터 로만 관에 아니 나와서 마당자 체교 이제 뒤마저에 쟁이 나들어
0: 쟁이 나서
1: 아니 내버도 저 조화 변조서로 또 저로 균십지 체기
0: 그래서
1: 우리 인지 민지 공원과 제하다 나들이 전부 있네 신나 체험하고 봐 아니 그 니 원즈네 맹가를 용지지 음질하다 저 체제진 근데서 섭소적으로 내도자고로 당 불로군에 전에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내도디 칠파 증약의 탑시인데 근데 저거에서 깨지지 개지 못이라 그러셔.
0: 그래서
1: 진짜 진짜인데도 카셜은 나지 유차네 야 소소기 유린기 밤에 있나 빈자 있나 서로 다 고만요 근데 저거에서 어디 저를 다양한 태종 제게 고야면도 계속 그런게 능력이 유비니 캐나즈 규린네 조아님도 계신버리 계속 고여는 가스네 고여 차로
0: 좋아지라
1: 계속 고여매비니 원고는 불리입니다 제가 좀 통문에 나즈도 저기 고람다도 저기 시즈도 저 신도 최지지 하고야디 제비니 야고시 또
0: 제미서
1: 나즈디 녀조 잡으시고
0: 레슬레슬이라 다가지 삼륜나 디삼도도 캐나도 튀균 그래서다디 원 비라 아다든지 알아 망고 치고 유비나 저와까지다 님을 저녀저 여러와 사실 그래서는다 미사고 진나리아든지 어 비라춘이 능규다 미사줄로야 도세도르와 안카지 삼륜나리아 시나기로도 땅아 딱제 제가 치민 땅아 네스트레미로 삼사 세만리아 지 남자다 시나기제 어 야맹아 좀 뉴년저도와 삼륜나리아 진짜 진짜 삼륜나 제 선교와 말을
1: 바기라 네네 다 나지 에 메디

레젠가 죽도 있나 괴변이 능거지 파르솜도 레젠데야 투고르단 갑교 난켄키 갸제 생겔 헹겔이야 아케나베 투도도 나주 레젠 세난월 닝우네 도지지 슈규이라 헹겐네 팅디 레젠게 난드테리아 양갸 켄도 난고 공부이나 변조 롱지 년진 리홍키 APP 슈리지디 갸이도 주풍 윤시베 락도 카바르게 년제 토네 투유컨로도 세나 조규 생겔랭게 괴변저와리이네레 俺嘴里在地，拒绝伊呢，加起三桌最体谅忙为吕宋地堂当职位军系铁里个，军人能多不穷见，地堂给人不要脱里个，菜里当吞别卡脚蹲腿给热娃鱼了，连给头当那不滚都，连面吃里汤，吕的心计用为，这些面对养内养都学会伊了，那不连给，学点结果。

0: 생긴 조금 감사. 난치 케스 규베 럼퓨토레 충외 용처도 키제 기린기 럼퓨토 무튜 등규 시신 유베타. 로는 충대기 안처 우츠 타기기 조심 유라 제발 가외 팜심강 충유유. 뒤치기 추균 인무 주신 주신 탈 안치 강원기 대참 갸식갸 민배 정리라 강시 친참 샤네 정리타 시장냠네 치다 시내 심시 디린 양에 겐지슬라타 겐키라 덴지 수제 디고라 조린 수규인
1: 지포기 토네 디루링
2: 소아이 우시 디나

0: 리직 디수 다 단다 발라스 두야 거려 말바 엔 다그는 신고 되줄 바 바질로 기회요 말이 세상들이 인수단 대이선 다 직소주 삼는어 아카 계시 양갸 직 로진주고 되줄이 양갸 게는 다 내는데 레미도 아선사 근데 선나 죽침부 지운고도 다 드네 전단 신다 직지한 디리샤다 춘주고도 자마군에 직 소소 소소 소소 알레 직 제마 메시 갑자다 바샤 아니 소소 소소 따지 랑랑 심세 저 말에 디토를 나래 전나나로 그 디디스 마직 소소야다 예윤에 남든 따지 주에 직 야우지 말아베 깽게 소소에 소소 엄마 심제제 소소 간다 직 미밍 나 좋아게 미 가르치기도 아니 미 가르치는 앵 아래 직 딘데 다부다부지 아니 제샤는 되게 아래 아 심사제 아니 다들 말이고 간주 예윤 레캡티디 안다 대대자 가져래 레버리우리 레버리우마 진짜네 딜레 하후 세어리
1: 디디 갤라 디치고 마르다 안데 레블린 딘제 타네 엔제 메베 갤랑아란 수다 로 잡잡잡아 미시다니 미리아 수스 치르다 다 미시다나 길라 두두즘 뭐 가르친 거래서는 코란로 좀 시비 치고 무슨 거 알아 안데야 지글 불다 안데 코믹시르 샷다제 시비인던도 자제 산데도 미시다제 롭존 체제 미시다교 이내자 년에 미야오 맵 체제 미시다교 이내자 딱한다 미시다니로 수스 치 시비 치그리 수세 갭기 오디 카레스는 롭존 진에다 윤데 진 윤데 유베 미리아 수스 체베 오르디 임베 쿠리
0: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갈소래 단다 공기랑 송송지 다 레리 딜리고면 다 그랬지 다 두시하면 다 근도 진도고 다 직디야 커서도 무슨 제야지 직제빈데 다 연기한 게 되길라는 신직 문에 중도기 직 로준 제야기 직 리보다 직 두디 로준주다 돈에 디 용구면 와 진짜 니데가 다 직 문에 수수면 아제 문에 미스니에디 춘주고 두제네라 직 예용기 다 파마조르교베 예용미 직 장초 그 슈킨스니에디 집직 개심으리샤 문에 소소 로존스니에디 문에 소소 메젤 칼로 규르두구두 엔 벨로스니에디 문에 메젤 집직 슈킨 상부체 두구두 다 원장 그 뒤둥 안 줄로 문에 디요 말이다 직 디바 좀저르 체네 직 테브레스 테브네 대단히 근데 맹겨서 보여 뒤로고 열다
1: 언제 원
0: 이제 담이 수세지 레지르지 기현 체물지 인도도 지었다세
2: 또내가
0: 심슈 바랜 직 시부치기 탑시 유구제럽지 유개고라 계속문에 직 계심 시부지레샤 아슴사르스도 딜이야 직 로겐슝 요아멘도 로존스는 라브라지고 제 레멘도 단단 삼다나 좀 직 겐다슌 좀 창만 로게 아란졸리야 직 고카르소레 문에 제나 직 고카르소레 직 사제레세다 데 노로리아 직은 남버치 안로 체들 개바마 유장 개와치마 조이 놀라르니 렌다 송세야드니 로티나로 인데 로그 요르데 양외 소안나로 양안주치 양안주 주주고도 대야드니 렌다 에 시비시운데 디 소소에 찔레알 거예요네 아니 찌 레베이나 카렌 찌 드르 시비시우치 소소소 두구데제 쳐요 말에 디레 찌브세드세 디 게제디 슈침불 로그르바
1: 제겐라 소야디 다 급디디 쿄용기 쿠류나로라 창매 시지 윤데라 장준 치고리스 이야기 딘제기 따 쿠류지 베란 차메베 그르
0: 르바 르르샤 코르코 코르지 로존스니에 디파치 yunandi, menandi, tindachi li tsiyaki.
1: Ani, bugu yu nawa nalo, labdra judu yu nawa chiche, naa libra, 야 나와신다지 나 리베스로 치제 디니 버루라 제타 조르바 디 메베스로 치제
0: 다다라 아니 지 갈소레 디 지 다 그룹에서 질지야마지 디 김진셰베 토네 로존리아 베준체세디 나의 직도 삼던데 직 시부시부들의 주민도 아 김준데 딱다 마티나 갤라시시 세리
3: 디디즈 마글라 다 럽자데 럽자데 겐디 카레 럽럽제 럽젠치나니기 갤라임 바이네레 딘제 간레 시부시 토나는 거 유기 마레르와 나 다 컨디슬로레 양 안주 틱지 저거 말바가 조스 롱에 럽조선자 안주다다 데웨레 컨디슬로레다 tandegi labda dinje nang si jongze dan je chi ye chi gu de dinje ji gyo ma re la ji yin ji mi ji ma chi ni gu ma re san do ta nge se shu chen ani nge gi pa me je song nyu da ra ma ge chin je ji kan je lo so so cho ai gi bu ji da kala sim bu ji sa ye chi ku lo ya gu shi kan ji gu yo re sta ta da ji ji na ju gi nga ke si du du zam ba da lob jong ya gu re ji nga ju yi je re ya gu re ji ki ne le de ji gi chan nan nang ge mi do da ge la sung ye nang si ti nga ju gi ku yu da gang go lo lo jo si bu yu si ri ku na ju sim be na
0: 让老总理啊，别说嘛，就这一个马六边的制作干的，这个俺两个是肯，可是真的干到啥的呀？
1: 哦，对对，是吧？是了。
0: 就像第一都是那干那种的，别的老总理啊，第一次差点当过呀，给的，第女婿都嘛是那油麻的，
3: 哎，
0: 他们做的特别油麻，他们是本身俺的演员，你那忙不混油，不过男士里啊，老总这个油不接，哎，你看吧，那给些呢。또 제마 데크젤은요 심슈 예요 아니 인지미지 데크스 룸치 아세아게 딘데게 레완네 부터야 데크 데리고 지금 근슈 메사 디 문에 데케라 조용네 이네자도 아니 김다 조용네 이네자도 디간 데크스 지기디 네부터 마스네 나냐디 에 뉴뉴제기 있으리게
1: 디디 예예예 다이간라 혼나니게 디순순가 다 갈로 그래 미지리아 다 로몽구지리아 소소 로충두 소소 치드치드 좀 보다 로팜 좀 탄데레 팜부치샤 삼베삼로 코야디 다급지구두 미디 키캔 지구데야라 루민두 지구두 쿠유달레 조아두 스르바 제샤 아니 겔라 탱게디에 손두야 나라레 삼코 주니마 단조 밤에 데스 레구나로 찰론치베 부르바 안체자 미치기 랑가사디 급지구두 소수 담브르스네자 소수 파문님도 제제레 쇼르 담브르스네자 딘데스 동안 코 딘두 아니 레구나로 두두좀보 주저치 랍치모 템브리스 레군코레 첸제 두둠두 둠제 딤제 슈송아 안 다체나로 리아 넘주 법단 게가 친수 레군네 모저 단 다체 단제 니마니마지 안 두두 좀보 김다경한 저야 답배디 주저디 근데 소소 군롱지를 지제 다 주저디 시부지 룸버다 게나 시부지 루조네리스 랍자 디 박사 시부지 총샤 데네야 yāng jū jō jō rā, tā jū jō dī ngā lē lō nī sūm lē chē yō mā rī. Tū tū, ā lāp chā chī mō yīk zē tā yā yīk gyū dī. Lē sē nā lō gā āng tāng bā tāng bā rī sā. Ā nī ngā jū mā rāng gē gā chī mā rī tāng tō nām chū pāp tāng lā. Tā pā mā khā chē jī gā bū gu chūn chū dī gā chī jē. Yāng dī yā gu yī lō shū bā chūng xā. Ā kū rī yō gā chē bā rā bā, mō nyā gyū gī yā jē dū.
4: Jolin le dine lo kiki. Jolin ki thone dun lam sing. Diga ni pyeon chong lung ching yin ching le 空培建龙城的摩车着林系列秋队着林里前世
0: 拉巴都谈到美景文的下面呢罗春珠吉里面

0: 얀 참마 차레면도 와. 고까지 얀지 고 갈수록 소소 북삼성 맞지마 암지 채우 맞지마
1: 개인적으로 북삼 땜부 쇼도 와. 다스 보고 근데 마셔 안 가세요.
0: 제가 지마 매미 채우 있어도 지금데 다이네레 냐마 급대도 쓰는 부로 춘주 지게 지게 딘데게 딱 미갱기 삼도 단단다 지 북삼도 지라 여비네. 얀티 지지 도다서지리아 등에 요리게
1: 되고 누구 나와지에 민두세
0: 이제 계속 고르세다 하고 미게메게 제손데
2: 챌레서 딘제레 기브라길라 딘제게마 엔젤라 나릴
0: 제 세산타티 디안직 도시 진단지다 저도 와 다 땡산 되리 있는 거네 부구춘주주 뻬띠 삼도 단단다 직디주 뻬띠 녜마 그냥 좀 미게멀레 직 갈소래 시부지기 나가 지들이 단두도 하다
1: 두도 셰표 삼표가 셰표가
0: 응응 제산대인 주선다 등산시에 가는 좀 용자가 다 지금 상관사 저러 따라 숨사 직직 된다와 미세다와 진단다와 다녀만 안 줄서 지는 로접게 리네 디데 갑죠 그러요 고 주요 말이 디데 걸 미세 뒤든 신녀세요 말이 등산 부글은 소소소 뒤도 따라 숨도 지부셔도 하바도 다디나네 진단다와 시부지기 카세부도 와 아장장 딱 디데 돌이야지 부주주지 돌 디데 시부지 디도 전에 미겐베 예네 뜨드전에 디디 묘진 첸도 가부 부디 삼로 디베티 가소르지 때때 뭐 부부 삼도 멤버 제제 백녀진 쉬우지 나로 단단해 주 주제 삼상에 지금 응적게 용그리 추가 현신의 대비네 담미디 규드 마즈네 에 고치 구유다 지금 로스 슈팅 게 나무 쉬우지 민투 버와 대시 세상 딱 안 줄 손데 메슬 바 치료 개버 봐 개버 왔다 개 직계 고야게 시지 가도 쓰나 오늘 장어 장어 맛이 봤어요. 저 말했다. 소소 얘니. 그래서 오늘 저는 미지리 뛰는 소소 소소 직 야구지 오늘 지금도 뛰게면 소소 직 마음 발라야 봐. 삼도 다야다 뛰돌이야 직 배준치야다 시안도 줄치야다 쓰는데 뛰어 말이. 정구이도 켜내어 말이. 저 농부에 봐봐 뛰대기 정구서로 접사지요. 이때 이 가수 와서는 미지.
3: 가요는 되면 매우 질렀다 쉬운 제 배들레 브리스 정준단도 레슨 정준 매트즈에 키랑 가봐도 니 마스데 마 가반 조이 미고 데 끄다고 뒤로 치 다디 탱기 수야 쿠류 치부들다 쳔다 안주 니만 오늘 엔데르 지레샤다 로트바 니줄레로 치윤에 땅아 지 쿠유게가 가와 게조유 세야르 지와 수준 계시는 게 레르데 직 사단수다 투조유 내가 가래가 안 레조유는 소소야 직 자전을 제가 안 되는데 제가 안 되는데 미디레지는 뭐 매직이 하고 있어 딘제 문에 세브 딘제 문도아 세브요 말이지 진짜 갑자기 어디 쓰리 쓰리 딘 문에 아지 다디 단미 로슨주 제다 지금 저한테 저 매직 버티 소소랑 우랑 글리글리 시야지 좀 아지 디 로추 중에 문에 직 파틱 소소에 세가지 요로시나 코 코 칼소르 준비 좀 이렇게 배전 제야 들이야 문에 딘데 팬도 시비지 중요스레 아 심상지야 딘데 토리야 그럼 삼다인 아 오늘 단대 부글로 준주 뒤졸이야 직 삼로다 직 딘데 시비 요지도 파마다 그럼 볼라 몰라 딘데기 두제 나냐 도와 가린 나게 부구 딘데 코 동제 깨워라지면 로베티 삼로 단 베티
1: 시부 레지 시부 하고기 있다
0: 제마 근데 강배 빠스디 민예가 하다 와.
3: 이제 다가 진짜 디스
1: 진짜
3: 가만히 있는
2: 생각 세상에라 디들 잠바 미래 단데 능심 진강접다 야만난
1: 거지
2: 심나 단데 심캄 그네주던 뇽뇽뇽뇽이
3: 이리
2: 들어가겠라 사디야 기제리 동네 오도스리 시작이라 이게 단데 삼던데 오다 개버게스네라야 디들 잠바야 캡살레 망부시브라 하셔서 가이스나 로춘주직네 단나시 부글로 중 중이 지글 베샤제 오 나 침부차스나 캄보디 소제 저에 나르와 나 침부차스나 모든 저소 아주 제가 삼 당내래야 찍내 챘는데 야고 싶으리 니네 챘는데 디 찍 로제 대박 베기 삼로디 컨디스러 딕스 터타베 소리지 와글라 오늘의 역전날 세자 다 컨디스러다 데 오늘의 야가다 두고 니저러 시외베서 시두글라
1: 리사 리사 땡게 갤라스는데 좀 보다 두두 좀 보베 디 강고몽니 서로 저리스 나 산데 컨디스 두레 나 가로 컨디스 두레 산데 섬로던 요마르 카르투네 어 뭐랑아 가부 쉽장에 뭐랑 가부 뜻이야 다 탄다는 줄로 제인데 리디 케시 로친추치다 고급 총재 디고리아 다가 신주문주 제빈 엔제노 중도 아긴라 당한 주나 치드치도 아스이도 되선보니 담그 요청민 도선제 럭바제나 다 지동단 미스 부도 좀이 탄음에베 담그 대고라 나와 등민도 다 하려고 그랬는데 동안 대사 인심지 찬스 깨고야 가로 아래선제 인심지 가로 디고야 가로 아래선제 이거
2: 봐.
1: 상업으로 로가시 최상한수 로팜기 이야기 내들에 배치 로가 인스리. 어,
2: 이거 봐. 어딘지 지샬다. 근데 슬로우리 지견락 숨문에 신경만 있는데 미 창서지 개비는 파주 난내 구지 최상무시 단단한 이제 지 단딱 근데 슬로우리 딜레야 한게라 그래서 단다 이미 있는데 미 파주디 근데 이미 알아 쉽지 더 쉽지고로 바뀌지 지구리 거기디 겸정든 좀 근데 레도 봐 나야 전단도 민도 직년 직내셨는데 근데 슬로우리 직 역시 잡으리지리 사성기 아니마 임바 있는 코미 다 간다 근데 슬로그레지 다 정국이미 도스 소소레레 사지지 도스 돈이 요리 아니면 나네 꾸주 가리 제비 가리 임바 도스를 봐 넌 제가
1: 다 대사 내수 몽구지리아 차게 몽구시 좀고 도
3: 나서만
1: 레스 담고 시드니네 차게 강삼단 차비는 녀삼바양 급지고 도스 뭐니마 차게 제삼마담베 담그디다 도스 도와스타미는 dung di mebe pechi shuo sam den de lo pham yong me zo sin ge ne sam xia dan cha bu shi zhi ba ge la
2: ne
3: ne ji da tan da du ji sam nu sta yong be ne mis ne de ji ne su su me zen na lo da go ya ji da me ze tu ni zen ne da du ji se ge tu da de ji dan cha na mis ne de da ge ji ba ge ge du ri xi ya be ne ka da de ji gu yo ar ba sa da de yong ya da cha ge ma bu zong gu du ngan ji lo zhong ya gu du ngan le ge gu du ngan ji zuo zhe gu du ngan lu sin de dan gu du ngan kim zang ya bu gu du se
1: shi
3: su gang lo cha ge ke chen bu yang zhe xia
1: shi
3: da yin na yang ya ge zhong ngan zu cha ge di zu me ze du nin di le ke che su zi jie su su ni ren ni ren na lo li ya a hu ste ya zhe ma re nian na me yin na nian di gang chong zhu dang ne ya mizi chik nyeri nyeri tsuanalo zhona yue guya di chik karkadu chik karsula ta tsu zindu beso chik nyeri nyeri tsuanalo la chik lo chik chik chik daya da chik disuli ya chik ku karsula ta tingsan nang shiki chik baida chechi tsuzunalo na su su chik luisi nye lalo paburi anao kiw chik chik disi daya di kachimri a samsan di chik tingsan di maidera su shituwa chik chakyan diga yonya chik baida tete tsutsu pe samdu ine subu ine ma chere tsutsu nyema ine an tinte tonne chakien tsutsu le te tsang rio chenpo yonge yomar wate kanga tabu tabu rachi hindu zene ane kangba koi kangba tziki tangi kangba tziki shira shira kiawa su tumbo ye tabu tabu rachi kuwa
1: an kiala tanda an tsu tutu zumbu an tsu pamista susu kangba nyue besan jake ture li gyur da yame an mi chonsi susu na de de or kangba yame an sugu na lo susu kangba chunchu legun na ine le legun ge jebe kangba di na lo nimichi bogri samya samlho da danyu yomari
3: Chizan tinte zhone san tani yaa ko chik mune mezi tunin ta mezi chagin paral yaa ye sayra di titu dik zi yaa yuwe so chik karesi na ko zo mis nye di zo chik dan mezi na lol chik diki zhonas nye di yaa chik ko gabdol gabdol yaa chik jema sayar memba che niri niri na lol di yaa chik myongro do masu me chiya di maa yuwe ten yuwe chik ta yaa tingsa chik du se chik ko majida mi ka kuyu ko pet yuwa chimbari kaya wana ta wan jan yan dik zi mi so so le yan didwa kar so le ta dangba nama su nu yue ten kyo chi cha dide zon sam tangi tu zi yan lo ye zi le yun tu zi ne an nye maa ki chik ta sam ki dan jo ma rwe diga dik zi pa lo ju yu be tsuna dide zi yung tu da o jik nyeri nyeri tsuna lo jik nao ki wuchi ya diya jik kaya chimbari a sam sa ra chwa an yan pet di cha gen jik le deja ben cha chana
0: labda chuyin ni lobjon de ba to lobjon de shib lobjon de mena na petti pesabre samsan tadinge ma yamar
2: si si
0: tadinge ba da lene to lengyo in ta lega ti kan ya su su su pet jawa ti shib stunje gange petti ji min na lo le ya ji bakja da mo sone sangbo ji sha tu ya jawa ta ji dinje ge ya jawa ne bu tön chabe ge ge su su su bu da sim ni ja lo ga nu ju petti che de ku ji 다른지 지도 좋았으니 되래 즉 녀석 잡으러지지 봐. 최선 대인 주스는 야 딘데도 할 삼던데 녀마기 즉 딘데 고 갈소래 삼노 다디 삼노 슬나 찍도 와. 근데 줄에 양지 계산 주에 당겨지리샤. 최초 신신의 양지 예지견한 즉 딘데 마부지리 양지 대세 대투 미다 돌베 있나니 간주 뺏시우 즉 양
1: 렐레 제라
0: 딘겐베 아니 양지 강사지 대기 즉 전유다 즉 디주간래 yang kel kel malin ranglin risa chik jilu te de
1: tu sho shi bu qin ju kuriyo gi bu ru shi son za ke yong ne xian ne
0: zhuo zhuo
2: ta che zang ge da mi sa di kan zhe la wo re kan ne sam da ne le jik tak ta de bu ji da gang ge ya bu yong yong bu ji ji dang ge yue se ma xia la dan de song bu nang xi ge la ge gan zong ye ma ge sam din zhe da mi ne le yang gan zhe le ge zhe du la ne ya de ge mang bu yo ru ba din nang xin ta che zang mi zhe sa di ge la din zhe yin bu zhe ji gang ge lo cho kheng ji tian ne da ngang wo ne nga ru jik so da ya bu xi bu chong so sam sa din sam ye de da ji dang ge da din zhe yong ye de ka gu ri xia ge
1: ne de ke se zong si ta zhuo yin di na lo an de suo shi ti xia teng ge gan la da da ge la sum nen xin ta ti san mi ba sa su su qi su luo pa ma ge ya qi tu pang bu an de mo chong ya qi tu an ye ni men da ba ri qi xi yu da cha gen zong ya ge din zhe ge qi tu ni men da ba ge wo ri le qi ne zha lu zhong qi ne zha an ye wo xie da du xi de du sum bu ni men da ba ge zhuo na di bie di mep chab risa, lab risa, julon chung yo ma risa. Nga dedu yang oza la zom dedu chon na shibis chung. Ma xie na ngan zu tu rik bi midi ge da kandze lo ure. Da ji cho ge di pi ge ge kompa de li du zom bo mir ba anzo lo chung du. Lue bu da gibur chiong bur di le ine le mi chi yin xin ji cho di na chua ge du rang lo kandze ji li ine le kuryo na lo le ya so so chon na chung gur ba. Lo chung ju du zu azi chua an desh ge ge konzo sim zhe an desh du konzo pang bu din zhe shi ge xia si nian zhe so so na wo yung gu du ga. An zom di nga chi zan na wo shibu chung ge la.
0: Da da da tanda kong ge la ni sum na si. Chua chi ne du ste du zane mune ngan zu pette ta tini ni paralia chi nyom chi te mo sun ya ko shu tu se de pette ka le ka shu ji ba
1: je la
0: ka wen kan di tik di ka da ka ba je ma je ra so so lu chu tik di je da ya me ne so so ku yu di le ya pa tik di je de ke ba shu twa ta chi an zu ta de mang che ji nu shu di ke ne yu go re la su na ko re chi pe ge ta chi ro dan s ne da ne da s ne da du pe gi na lo nga chu ba che
1: 체시 도와 다 미츠 셈나 체시 대야 나 리브치고 유스야 언제 삼로 지게 군롱 지도와
0: 나르바 베차샤빈나 소수 라제토네 이네 소수 강베 제수토네 소수 모데 이네 나도 나 나 벤자샤는데 레지지리스당 마이 모두 딘데지데 인지
1: 나 모두 나 모두 야고다면 나 뭐에 차바세
0: 에 싱조 그리는 견제 딘데지도 맨나도 교정구로
2: 용해요. 영 컬빈데.
0: 강배 지중대 딘데지 맨나 켜네. 유하요 말이.
2: 즉
0: 딘데기 체시 대주. 데니 소소간로 수능주 십시 때용 거. 때문에 최상가 니에 등기 양관양과 CD 가세 주비. 소소 소소 원신 써야 돼. 문에 개심을 샷대 딩도 이게 즉 생각 리버리 전이를 거 마오츠. 딘데 서도 때문에 즉 소소르데 소소소소다지게 그 갈소래 자 결혼하는 띵우 있어요 또 소소 내부도 소소 땡케고 또 근데 메시지 지 베티 파 샹라 바지 샹한테 뜨는 지고 나를 샤제다 어 미수 뒤에 지고 쳐서 나에 뒤에 세고 내가 두고 뒤면은 나 미미 나로리 지 개개면 교 차두르 삼삼 디 삼로디 문에 다 등산기 아주 지도감 지켜다 주 삼물로리 예 여러바듯이 언제 문에 디지털 딕스다 소소의 대직 염리 제단을 대비게 정말 직 미면 정기 있을까 챘다 뜻하고 용구 말이들 소소 삼료 넣었네 다 소소 삼료 등진 지야디 챙 예전지기 돈에 소소 디어 봐 재산 디드스네 남주 맛이 지속이 지 에 직수직 라미네 자도 지속 저리 지속 조단 대수다 뜬구래 다 있는 장마 뱃디 디다 뱃 걸 인지미지 야지가 다 뜬구해요 말 직 소소 직 가르소레 팀다 마게바 아니 지조 찍고 가르소레 직수지 람다 직 마게베 주고 소수 메세트 타르토네시나 소수 계기로 봐 제가 오늘 소수 소수 바직 야구지 직 당내 토바 제하다 소수 소수 샘딩기 직 가르손다 라와스네 다도 디 가르이메 디 야구지 소수 소수 세브 차브 치고 해야 되게 하지 말자 딱다다 딘데 오늘 소수 소수리아다 샹리 계승시야도네 소소소 계승시야도 말해 소소디도 소소 세브차수네 직전에 미션다 디 직 만잡 챔부든데 요세이르다 디 내게도네 이네다도 메지게다도네 이네다도 직 최선 디에 디에 드기어라 최선에 그리 먼저 먹기 위해 망부치 직 막 미션이 큐네 비메도 섬사르지 직 직시에다다 디 멜루트카날 디데 망부동 앞에 있으면 나도 남자 쉽게 나 간다 직 미다 저와다 인데 야부 용미도 직 내 직 치단 직 간다다 되게 매장 안에 세브 차고 미도 간다 콘수 당나 직 뭐지 뭐지 나랑 알아 주지 되는데서 직 야면 콘수가 직 탈을 비 용기 야면 나랑 알아 피 나도 주도 미도 쓰지 다디 제자 직
1: 있으면 나 판고 치제 아까 네 그디 치다 너비나 나 거기서 대야 교주 당고 나서 제제 소소소소 딱 강을 제배 소지 봐
0: 문에 제비네 에 기란 기란랑 제대네 기란 말도 식식 제리 기란게 땡 구제 소소 뱃디 맹교 직 제가 우주를 시비 개비네 미대윤도 전 기란 정신 잡으러 주어 말아 뒤에서 미어 어다 미랑 딱다라리
2: 뉴초스구웨 드린님도 야면의 파지 클러치 소소 샘캄플레 강글로 클러치 대구도 아슴산 디제 챙기도 가. 난 초진의 삼담이는 그래서 소소 예행 믿음도 강글로다 디제 말도 가. 베세스나 어가 레가 디제야 주구여리 간절 탄도 송문은 시 강군유구어리 총기구여리 자만 저 진예여로 봐. 오늘도 디지 그래서 다 차도 쓴저 말샤 믹스하기 쓰면 나오는 엄자 이제 리기 다 이제 지도 아니 가지 마 가발래요 섬서를 좀 해봐 이제 오늘 리기 게라다 삼주 고등 아래 옹아 독자리 아 삼 이제 당제 섬기 딜레 이내는 코타 탄데 이게 지조다 쿠르 그래 나 주도 좀 막이라 탑시 맵 제제 삼주 고등 안에 엄자 이제 능기 아 이내는 당 아래 아래 섬스다 약속 가지레스 나 이제 쓰기 옹아 미 통고 말인게 미 마 덤부지기 나 처하다 그스게 소지 옹아 잠을 아 나 미신다다 시부지 이제 누려 요마리 나 땅아 랭고네 신은 나 참아 야래 차샤 아 망게마 가봐 요래 니네 나 탄데 가와래도 제상게마 그 수수 소화데 마따에 디게랑이 섬 개침부 시부르샤 디도 스테빈 아니 신에 오 탄데 수수 오즈 심시 베 드윙게 데데는 오네게라 삼성 알레 니마데 방가 감자 시블랑 뉴유 오다 니에 레로 강글로 콘 레아게 딘제 좀부 요 계시 에는 나 콘츠 탕나레 나 니네 님지 비스는 나 과주 조유나 나 가르시 조유나 야면나지 콘츠 데바다 강분유브리직직 제브스 옹해 이제 지 토조에나서 이제 그 런싱 경험자 이제 레디기가
1: 나죠.
2: 역시 잡시. 이제
1: 길라 송야디 디르 동안 길라 길라 야우 순수 수수수수 님아 다고 있어 심도에 디르바다 안 안주급 지구도 좀 뭐 다 미미시나 파주 두루아치아서 미시 고래나 여러바 디유도 좀 보는 주 하고야 디르 동안 딱 할 소래 예윤 두아 마치에 탄데스스다 케세스스 두아체장아 디스 차르친두게 롭중을 차샤네 케싱에 직사 숨령할 교팀순 다 대리련한에 직사 중할 교팀순 팅아래 디리 야게리 삼제 딘제 두아 지나리 주토비나 디스 차가스 로팜 쇼게야 딜레 디스 차가스 안 칸이스나 예율 도아시라체나 망체고도 로팜 지에니
2: 주바
1: 수술레 수술레 롭중 야 수술레 레가 야 수술레 근지테네 케브 유바 아니 우베 벤조

0: 내가 수술에 약인데 다디 장미에 고려리
1: 맞아 봐. 내가 장문에 딱 조조를 들이셨다. 찍고 갈 소리 쟁에젠 찍기 돈에 딱 젠 벤자자 안 줄 세고 내매 자겐세도 수직 에 지조 그래 단대 찍 줘다 뒤인제고 잡어잡어 세죠 말이야. 근데 찍 세질 다디 찍 세고 내매 자겐자 말이 찍 좋아져야 그 준율이 다가는 신 지조 저하를 찍 지도 찍 잡어 잡어 찍 리앙 아주 쩔린 마치 봐 자원이 내용도 있어. 딱 있는 양 단단 안주 찍 베네샤샤는 생각 강에 전에 놀러리야 마음부지 단다 다 찍 대바 루팅 로마다 두림 루팅 로마다 지들 마음부 심지 아래 다 혼주지 강에 드줄리야 두 땡아 조 망제 드줄기 망제 삼 고용도 다 혼주 삼르 강에 기 규긴리야 찍대 윤드선은 다 디나로 들어와도 쉽지 않아요. 다들 소소 도와줘 찍어 말이 개개개 도와다야다 김다게 도와다야. 다 뒤쪽 가르렸으나 가차 세줘 말을 어종 장대 가차한테 어. 또 저래 더니 가차한테 넘어라. 다 다음 뒤에 야 파야 뭐지 자주 말다. 잠지 빼도 쉬버다.
0: 시시.
1: 부 소소 삼는 얼로리 어떤 가차 디네 야 파야 뭐지 마차 좀 마차나 아니는 앞에 패면 통한 능미 직 가부직 말에 개개 땡조 두고 말에 디면은 안 앞에 디개개 맹교 차브리 삼상에 딘제기 딱 직 땡조 지나 쉬야 쉬어 말에 딱 디 오늘 장내기 직 너무 많은 질이야 아니야 직 삼류 더 강에 요에 디 제거도 안 디 오늘 장내 수수 진다 따와는 롤이야 수수 근제 진이만 인디 타 쟁에 디 장제디랑제 오늘 전에 미메즈스니 딘제기 녀다도 공수슈 디 차게 나즈 지베나로네 찌그레다 로존사들 다티네 레베요레 지존데와요레 조준이요레 류심니기 대단요레 딘존 베디 낭메레 스탄제 샤위나 지산 야 지금도와 지산 디인드스네 오늘 조조지게 소소소소 뭐진톱세야디 딘데리샤 오늘 나야 오늘 고야드 카르도 오늘디 되게 있어 들어왔다 생스톰의 대비는 투구르베 라 지난 디네 인도스는 다 딘소 직 갈소 그랬다 직 미질이야 문진디 세브 메비나 디토알 배준 지금 말이 배준 맞네 자겐두도 야게 두고 말아 어다 인데 생야 다 디네 로마리아 배자빈 다 디 로마산 말이 만솔리 직 다 니리소한노로리아 에 강에 망부시 태용고 알아봐. 딱 강에 뒤서 가지 아 대배지 소소의 재단지 디마송 삼삼제제 아니 강르제대 용고를 양급이 단댕에 자기 지지 존민도 세제 딘들이야 강르제제 대거를 당연히 딘제 너는 주 즉 대응국의 연나 남산지 미생기 계지지기 남산기나 되는 동야 소지계요 말이 소소의 즉 도시 진단다 직디스 최상한군의 근제 삼단비네리 에지 춘주구드네리 부구직 린단다와다 직디즈토리아 직 직고 갈소레 직 티든 징에스니디 계심 쉬브지르잖아 셈모도 직 소수랑 게 당한주님아야 디데토리아 직 소수랑 게 직도
0: 지
1: 에스바 컴버시지 부지 갈사디 대기 대기 주의 주의 제스면
0: 수수수 리샤사지 지리글라지
1: 지선팀문에 니네 직티든도 무슨에 지기와 지 김산로스서 문에 전에 첸내를 제는 주간리아 티든체 두부어 쓰도아 아디지 가상상의 직 부춘주고드네 디고도아 제모도 지기 지 고 로 야갈은 첨부차네 람산 두스 티든체 람산 비글라

0: 가양 타부지가 저도 세드가 내가 버리샤
1: 제 간라게 땡기 디피샤 샤나 송하다 롭존다 인데텔 랍자 로충도 주 다 디네 가르 충구도스는 급지구도 눈쇼도 주 구류기 다 검주디 딘제지 리드 정보 구류해 제베 눈쇼 인제 소시지 동아 급지구도 정보 양스스 담크 인제 레스지 샤이네 담크디 게블루야 지초기 피게기 게브존이 슈슈도 크싱키랑니 루간 게브드네 다가 진주민주 지기지기 콤비게브제 주디 셰로 임바
2: 지지
1: 녜기란젤 아야다 응수 로잡잡도 투디 인제 레브리 레브로보다 다 빙갸나로 로잡잡데 투디 두두선보 스스 미꺄 정부 십지유는 아야 사제스 뉴유는 다들 강부 짱짱데 개비어요 와스 두두 디바스데야 레세나로게 따 두두 누크 누크도 봐 두두 디차부 여바 축부 축지 되버 아니 두두 은샤 세쿠다 쳔쿠스다 축지 되버 체규 말베기라 아야 두두선보는 아 미꺄 정부는 바바 강부 뉴스다니 다들 바로요 사제
2: 다들
1: 두두매베 어 첩다 잘제다 스스 팜그 시에가 제로 아프니 이내래다 미미진나로리아 딘제 팡야 딘제 네츠 척도 동아이겠나다 첩제 시에유네자 야면은 문에스나 펑구유네자 디 가레스는 안수 미규문 폐부진군의 차샤위는 어 지초기 검주디 탄데 엔데 동아 슈마한제 지리다 피게디 탄데 엔데 동아 슈마야 베슈지리다 스네타도 말이 하고 말이 아니 디 인데서 뭐 스스 디하고 없이고 동아 슈시 판네 척해 요 말이 랑게 구류하고 매 봤어디 스스스서 뭐는 아니 아 카스 팜제 대규라지 좋아 아 카르사디 베자다 동자려 강부시 만유디 축시아스 럽제 대규라지
3: 주시직라 삼촌 나서유 통리마부 고양 삼촌
4: 조링의 디네 로케기 조링기 토네 듄랑싱 디가니 편치오 농친년친리코 표계 농친기 모체 조링시대 초규 조링의 선시
5: 단체장 갤라기 단어송는 신문엔 수수수수 ngoshimbachie jik dine susususu kawa degu yu menti ngune kye shimushiburi shasamgi da gela tanda songmu nangshi nganzu yang jizo dinde jikla chua kye du zimba yang jik dik zi susu li simshu menele da yang jizo dina chua kye di kyeye di kakur bal jik o da nga lele jizi degin kanda nga jik zi jini du samje du samlo di ki di na ay yang ngune maomba tanda kanje yungu yume haku war susu chua di na jie simbu ji gor ba dinde yungu zimba yang ji kandis la gure jema kandis me ha ku ma re cha ta khanda mi sa di la chi kha ku si bu re sha ji su su de sa di da su su gi su su ngo shin bu di ge la ge tan song de di ke chi bu si bu re sha song ge la mo ne ji sam lo kandis la re da be ju chi gu du le ni ne le ke cha ne le ngan ju tan de song bu dan xin ka xie ya gu yo ma re ba yan ji ma ji bu ji ji ji nga o da nga khanda wo su du da khanda chuo ge ya su nga ki bo si ji de gi is ne le ji gi min du ka yin sin da rang zo ji zo di ni bo zo gu ba ya ran ya chuo ge gu ba ji ji ji ni zo ma ji sa lakpa du kan jis lo ru nge gi ta ta la da rang ji zo di na chuo ge gu rang ge yu mi cha man ju yo ri ba a ji sa tan du ji da su su su su ka le 이모디메슈 직바 치기 계절에 녜야다야만의 치카심 난다 랑 소소레메슈 미신다 말이 세상 디기 따단디데게라지 녜섬블리안 개챔부지리샤섬 어가 미디 치가 죽이가 지긴 있네래야 따다딩마라 어 나야 부차고요 나야 부차는 미상매 나 가부치 딜레야 노교지리섬기 가스미가 고무갸로네 말이 네 미상물로기 잘 가부치에서 디 카고를 봐. 뭐 말을 봐. 제가 제가 미사디 문에지 게라그 송문에지 간다 데스 직사지 소소기다 간다 딱딱하지 대고 직다. 돈. 안 수수수수 하고 근데 게라그 송문에지 개침부시 부르셔서
0: 그게. 다 치르 미 메즈 스니에도 문에 근데 지임 잡다 미 메즈 스니에도 직 롭주는 거 유린 지레도 같이. 직 로준 제제 대고라 지레도. 지단 안주 그냥 당기 공 안스 가면 좀 나지지. 로스 세야들은 안주 직 통수요 말해서 예마임 지딜 문지 세버 좀 하고 로스는 근데 지레스나 어 다디 랍데 레그레 게나 줄 레그레스 스도 카브르 좋아 너무 좀 좋아 안주 좋아요 맞다 난 랍데 자는데 좋아요 맞다 taine ngune lobsu sinye de de ago ko kimza ge lobsu labde lobsu jizo lobsu cheje doa lobsu sinye de kin yenin kharre de da ran jwa kharre re se jwa ma re ta tenje jana ta danda yimbe na kharre sen ba lobsu sinye de ngune chene lobsu sinye de milo ko je re sha ta milo ko je re sha me chi ge kiran lagi di raya che tu kiran labda ji go chin yo di mare la ka tan thom bu chi ne ji go chin mare ame lob ji na she ji de kiran lebe na lu ya ji go chi do mare lob su sne de lo go ji ya re sa lo go ji sne de ngone ge chim shi bi re do ta lo go de kang ang che tu be na ani su su su su kang ang ha ko ani su su ka jo ni ji de lo ba be tin be zen chi ge ba tan pen cha sha ne ne ji da lo chung de gi 도니스라나 디바직 산노스타빈네 로존 치단디 돌레타 단데츠네 세네 교계고드네 마무 용기 벤차샤네 다 로니스라나 스르세네 치코 샤다자다라지리
1: 시
0: 제삼사르 조르라 베티 차나 원추스 지부스 네게 대제 대대제 대위인데 쉬우치 다이네레 네 도시 진단데 카라스나 로스고 어디 개심을 장그래 저대고 어디 개심을 장그래 총례고 어디에 개심을 장그래 수균 링내다 직로교 대례 개심을 장 강같이 고카사 직 장우르 삼사 삼로 주여래데 최선 디인두스네 죽드와 가르차드스나 토스토스 가리네 하고 우유 양다고 신경은 간지 메세도 디소 차샤 오늘 치수 직 롭수다 롭준다 지 딘수도래 이제 도와 다 가르사 그 다 지 계제 독도 소셔 벤차셔는 체내 윤동 세제 남창마 체 체선 지산 미신배 남배 줄래 엄마 렘바신 장게 되가 당도나 왔차스 니만 내 딘데 럽도 미 메디슨에 대해 체 연구지레스 세제스에 대해 나마 점 만자 아무 쉽지어레스 미지게 체리야 제 그것이 주요미디 셰싱 마레스 제가 안보다 르게드즈 오만다 추티샤인 오만디게 갑산 동주어스도 디나지 소소문에 고버디 얄린스 디스고 다이는 아주 급디드즈는 소소문에 갈고 고치고 만다 강다 구고 리섬 엔 제가 디데 인즈는 디데 바랄 되즈 망고시 졸라다샤 에야 벤자샨 팅산 지속으로부터 뛰는 급디드 라길렌 투야게 디데 로브존 디즈이 야 마제제야 신다디데 가메야지 시부지 안 우주제 대해서 된데 제산 뒤수 지 소수 로고 뒤하고 진짜 도는 거야.
1: 갑주 어디 많이
0: 갑주 어디 많이 배서 지시 너. 그 강가 미지 오네 요야에 면도. 제산가 딱 인데서 뒤수 오네 낫지 지 강조 지 좀 싫어 좀 오르지 독세서 저거다. 대조 되는 대조. 지금 미상은 참 말이 이러. 오네 소소소 지 고교가 누구를 때 가봐도 소소소 가면을 때 가봐도 뒤수 소소 지 강하고 제동문에 계심을
1: 지지지 단 탄덩은지 주퇴르디 디르바다 로충두기 있어서야 링니게 치듯이 치도 좀 뭐 단데서 로팜 탄데레두 아시아글레 그런데 카르토뉴여서 들바야 단 이제 인도 좀 뭐 계생은 저 그거 없이 중제 로충두기 있어서 아직 줘야 유비는 겔라이나니 인비는 봐 드디기 다 로니스자장기 소스투두 야면 로집든지 게스스투디 게지 가르라시에도
0: 아니 내문에 세는 문에 장내 그지 들으시다 네다기 양고장고시에 소소소 모심 제고도 와세디 문에 디시브지르샤 파이간 때문에 지 투디 야부지 따도면 와 저 파이간 때 바때 어 근데 제고도 어 근데 제고도 세면지 추콜 칸노지 네 나 가르쳐 했는데도 말이야 누구 가르도 되게 때문에 때문에 양겨 양겨 심조 무슨 직디 휴식점으로 지금 것도 있었다.
1: 길라이네.
5: 나 길라다 네다 당기 수입은 시 디제지 샤다 나 디디즘 방아 롭종 지구어들이 내래 나라 다 나라 응원의 고여베기 잘라 망고시 디디즘 바 장투민도 제가 개싱아 디제지 지 구급라비네 아니 녜고네다 컨디스로 나레 마원베게 초아게 강에 가르 표주 망도가 가르 잡는 거네 편톡도 네가 녜 삼로 양교시 담발
1: 레세 안토세나 다테리기 리첸기 주 튜디다 체쟁은 주진 주민주 죽디 잡리스 아니 겐제슬라다 겐기라 고나니야 안줄레체나리 앞에바 양게 토제나 시규인
5: 토제나
0: 토제나 안 선발랭게 토지
1: 레세 안토지지
4: 생겐 조금 라

0: ཁྱི Tengi neshi gorgun men jue dan lepshir jibin chigo nidu namli zong dewe menkang do nirwa tan. Chigo di Shanghai chonggir chibie menkang jibin men jue chokbe nitiwa tan. Yutige chue din de dan ulen tan zong dewe menkang dan nyamdo biwa si yinxin. Rikzen mangbe chile kebe yutige chiba jadan dudu tungu la Tengi jizi caki simba soagi neri la lepshir jie yubshi. 你对省里总结总结新进创作省级社会创作人别社区撤资民那的龙津年轻给细节级别社区两个重大的这部谈。重大的能创作人别社区撤资民那的龙津年轻直接念错的直接说也拉在了一部分。你对边关总结策略策略结果表谈结果比喻图。 初中年农民村民人族团作为村里村的建立入中年，老林女不谈，村里村西乡村抓用年，我们把它签约不是。性格那么错，天地平江生就了两家里经济总结跟国话，连接这个拉谈，那个群众了，是不是的？请各位把单一个都收到那间，那个是领了，这不这是学间跟上应记了，年终学间点了谈都接近，天地平江生就了两家里经济总结。
1: 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尼，迪 滚对滚穷西北李前银
2: 你对于三个月门市不能
3: 三个月就给
4: 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
3: 三个月也进入你多年送老朋友也也最
5: 三个月滚对滚穷
3: 三个零件公开上，谈到南北区三五处北列镇电力品种龙井烟尘列王，配给龙井街三九滚队滚中西北七镇列镇人，俺列镇烟尘修建第几年？
6: 三个零件公开上，俺列镇烟尘修建七对起。
3: 听第三九滚队滚中西北列镇南岸了，决定作为车站西北探究到三九滚队街南西列镇看你车站西北，零件联系镇南端下人北街西南右修。
6: 我哩呀，决定作为车站西北南西的三七南路。
3: 昨年七个年龄他比较第不第年提着三步起
5: 三个人滚对滚穷里层起决定作为提着两层
6: 三个人家听地决定作为提着西北南层南国家图龙个东西三家南年度最多送来南界三百处是可被三家总给人类与国年纪批解的龙个南年国属性
3: 因为罗些人三级总体人类冬天总体如果冬天总人为总体这个密切电机切的那从三级结构的压力人别增长区对吧年龄土作而切的却今年农活冬季人类松用它虽秀皮瓦腾进它却先行年如果表切历史冬瓦腾进切的抗中的东皇它农活冬季三级西北地位表达军切灭把温把切入
6: 今年冬天没牛增啊罗罗，三家总体如果话每天吃加的准备你哪里啊？奶奶说白了，如果给再就用不过同桌鸡汤，这做解冻俺不吃什么汤。人类如果吞了鸡，吞在人汤东坡过同桌送汤，这做冬梅俺不吃什么的。你冬天没牛增就落汤多拿。如果话每天加着加的煮煮热水泡了汤，如果用不加着加的俺就熬过泡了又是。
3: 那比前天一节盘布给吃西东拉咱们汤。龙个冬季大列罗梅比较加差开些，面对着七只黑咱身边人群在这个村主来提别，突然人群去第二节预警，那么配送车别送人呢？闽南杭山这边就在他，如果给人群什么对别，中午呢车外处通州右边玉米人呢休息牌，啥叫你？这是七的车外人呢给脱下吸引吧，玉米是。
6: 乔诺拉松江七国行龙岩林三家总体 송경 안 담보 접었다. 도담라 슝루 잡아. 배주 로경제에 자전 타경제대 유림 대매고네 링내 수샤라 고송 나세 중요시.
3: 계급기 링외 송경 멍유 거치 시도 전교 체내 메순타 딘자 광순 몽과 정신기 송경 타 냠소제기 레드 최용내 비유. 섬린권케 보롱웨 링외 치죽숨잠 토괴 체내 심주라 멍시 땜부 띵유.
6: 제주 링외 단동 봉카케 미 군에 뉴스자루파 마도당웨 고십도수 체로 칸리 송휴. 대용기 링외 용실 텐시바라 군디 띵디당데 링외 사지 야다 주주제지라 다제 제가 다 사지 주주제숨 사두니바라 중제 중제 용기 듄제 돌레비시.
3: 사제 종기 용실케 청시 멍실 체디 외미링내 슈샤키 논저기 청시 저주부타 보미종외 링외기 제시 척대 종지 체신 태두기 최배 나비타라 론데 푼줄타 팅럽락제 최도 순슈 살바피유. 사격근기 링외 송종 철괴 된바타 시그즈 총결케 종탄취 접계기 코림바겐베 차샤챔바카 당부디 사격종 링내 유골 셰프슈디네 토담네 고창게네 주부티 링내타 유골 냠제라 칠레기 디귤 땜부치유.
6: 무미 링내 슈샤 롭자타 콘셉트 캐베동웨 시고티 주주타 시데 소종 팅아제네 수주 링내게 파샤 사모 메셈라 잡아세유. 지론이 동자면 뉴스지 론에 니 동자면 뉴스가 로파티 무미 링내 슈샤 님이 드라 짐종 치고 로다 비와라 가수 첨부터유. 네바라 사제 제컵 준비 남자 직타 랑조 조 준비 남자 주시 종제 준비 남자 니슈 종 준비 무미 링내 슈샤 남자 제주 결국제 리슈 데라 비토유. 제주 송종 멍을 내라 민비 제타 고티 송주 소송 하던 단에 제컵 준비 무미 링내 슈샤 데 되가라 샤르바고 뉴트 런신제 송종 태제 유시.
3: 대모 체외 년동타 단나두베 이리 야락잠 주주 년조라 데네 모두 원조 체싱. 표결기 제3규 香港타 상하이 난징소 총결 중이라 링내 유골 모두 원조 체고 초유. 민의 창전 진짜바 대장내 대외 탈수 체외 남배터네 사계 등규 주신유.
6: 계좌 최소 7주 침배 민망부 이왕고바타 가뮤칭기 마웨 총례기 고급 서버톱진 타가타 부 무채 바소 무미 링내 슈샤케 튼제 망부 소제 라제네 총라 징가교배 총소도 교대 림지겸나 용법 고치 압자라삼 중요부시.
3: 타제 사결 남바사르장키 긴캄 담제 지링카 장저퇴라 뜻디웨 유골상주 낭튼 표숨 척배 미리 튼디 야튼 롭스 띵시제 유배 나총티 민남의 샤배 아류 파자라 교와 조신유.
6: 네 심비 롱에나 사제 종기 림지겸나 손내 링내 유고 남자카 니슈라 군디당시 망외고 통조 조사정당배나 남자카 주부 주신네 조초바타 나종 사제 에잉아 림배 유건 전종 그 족도 라믹데 고티 시동 니제 사정당네 남자 네미 라린다르휴. 로시미 인내 삼규 총규 주바타 유고르웨 양류 사지카 주숨 주네 전국 주바타자 사제 소롱 겐송 뿌다 되입시.

0: lam shu tho yong wa ne xiao de qi bie par tan dao guo ne yin shu bie par sa ye bi zhe tan xin zhe kui guo de ne yu guo wei yi qi tho bar zhen xin yue
1: sa jia zong ge jin ne san gu chong chong tu sa jia zong ge la su zhe xi su ju xian ba jin ne qia bi gen zhe ce yu gong xi chong ga na jin da zhe xi ge yu guo wa cuo de ban su wei jin ke de wei la zhe lu xi yue so zhong tou ke su jun jian nan de ta
0: 所以说其他国的人被把地大起如果把这以往几家的估计拉西康体我们人类学校军子都把马斯的东南做了样把把地他们两部是对不是让用中人被我们人类学校起写把军子不是银边我们这是给拉西银边退入三边及确保恰起 참첩급견배把千不提大罗瓦千不穷了严制 대와 마세 냐차 치라웨 링네 삼괴 튼제 시도 교류
1: 다변 로시린 사자 종키 켈레타 종주 냠데 신두제 송도 주위에 레슈 치다 수십 제대 망소 대외 망와라 랑김께 고자네 유고케 펜바 롱소 주트바 종유 동지 제바시나 롱에나 종티 용기 림지 잠나 레슈 레네카 시게 춥든 콘도 제대 템고 사제존의 인베 망소 숨제 주주 레주 투바르 구치 제베 바발 고치 니동 니장 하점 중요시
0: 사제존키 텐제 야부타 칠종 야부토지 렉숨직되게 공스서 사타르도쇼 양 테나쇼예 킬레게 겐고웨 균덴키 태동표 토동 균진베 김도견에 팅접게 제주 수균케 락시나 냠제 치다체네 튼제라 제게 뉴버타 고주 뉴버 티웨 덴바 냠토 추도치기유
1: 겐고르베 니동 자메 뉴증알로로 사자라 태동 제부규 나초로 용법 고치 자라접 중 신고주 세브지 자람규 간총 사도타 야지 총라 지투톰네 사제 응미 링네 수샤케 튼제 김상 대회 망와라 캡이 두규
0: 고속사사발 사제종키 피게기 틈람 티웨 카세토 진행 댄송탄 사르트 강종기 동황 롱동키 사제 뷰다 무투 뒤티 제토카숨 지 지잠김나 테잠기 카세토 조 마세 용법장 망도 진내 링네타 유골 튼제 뷰체 티웨 토웨 쳐수 피게 조월 군디 동신예
1: 생령제
0: 广东省主办的天地决定作为直达这边南京国际图龙的东西三家南洋图最多送来满街三百处学会被三家总体人类与国两者配件的龙的蓝领国的是中国地震局云至拉道卡巴城西亚街了电价月了烧江阔界的卡巴塔安大忙为来去去了熊街人界些修在龙世界的铁东年蓝扛地是一桥 卡巴尔塔这一家日子七日几个日子巧下面的木腿土决定作为车站西边南街南国街土北里正子康琼萨多年阶级冲了端吧协会被罗格冲街的那东区街巴香客正子团列阶冲跌多起组织了让地切别国修议三连街小北女婿罗格冲街那东区街巴香客日子不出口
2: 张诺布就当初没到处头，跑步出步骑行，张子说不拆。这个呢，表姐张诺布今年健康两零零一了，结果姐还送人别雨果前种贵阳一行。听俺苏军姐张诺布所有听你，大家表姐从小雨果姐，曾经背着那么长的就有事。
0: 记录你到年个六到我古巴，姐姐张诺布所在，你们这连早起曾经各批古巴，爹妈给介绍。 福建哈根土国初心中国张努部所在列的给推着不是银别平常张努部人类健康两年龄给经过张尼副业应该呢当时干嘛接切的培育张努部所在等于怎么样的职业业绩张努部所在列的人们这天早张内边就是五月天刚去主席培育列团的哈江也不足够
1: 张努部所在前边开边也不让把马赛，特同健康连锁着玩，规模特别热，这定价也不便宜。北里镇子康中三多年，业绩超了短信，老中间那栋区基本上去张努部团队谈资金确实接的，新来人来雨果的年终定收他，不大的修建特殊七十多万，新装备用不，模具拍了接的，装饰他接的，南部三百就有事。
0: 记录你多年个了，到我阿边菜就丢你，你东去给阿边就归中归。

0: 내리우에 망심기 보자.
1: 초에 염주를 면배 꿀새기 돌아.
0: 다들 기기 센시브디니 현주롱진 연천리구 회외롱진기 상규 초대리제 상규 군대 군중 시부디시
1: 3.6급

게 니모 코주 지구다 난된 초보 창단 조배투 양기 포냐 농기 따불침 닌지 시에게 터져라 키피다

崇南村那村呢，巴拉尼、尼玛塔、阿姆拉尼、达瓦因西贝、鲁西基、尼布吉古吹多、提林基、尼安普尼、米塞基、列钱呢，我那村六七阿。

0: 감사. 원래 세능도에 가면서로나. 충단라지벨라.
1: 지신의 인도지라.
0: 레센로로 충단라지랑 게탄다 세난벨루시데 중도에라.
1: 반지 디 최대 진도라가다 남베. 디 아무튼로 세트베.
0: 아무튼로 제민도라.
1: 아라.
0: 예세. 뒤수세드리샤.
1: 아라 따단디 콘리 쳔블라가 아무 디 아마 아마 담 말아 담베 아마 세디 규무 차타 이발라 노디
0: 디차가 응나소 길루시달라 게시나소 탄데루시라 야 규무 유나라
1: 알레 체리지 지긴지라
0: 네세 로나 첸나 첸참 네 테가 튀로나
1: 레세

0: 네세 참지라 토체난 시고인 이런 게 뒤나야 지나만세 루시에네 냠십시다난소
1: 네세 겐라 아지나 토체나
0: 토체나 세반자 만업세 세로나 시고인
1: 네세 로노 겐라 토체나
0: 노 네세 슈올
1: 네세 로노
0: 로 시대 나하스티나바 공개 가방자 카즈레스 근지 슈난샤 마나츠리 체나리아 슈나예기 티티 가방자 인나 레과게 구지 추게 징아 듄드고타 추게 송아니 추추 추게 니구 레과 앙앙탄 추게 니게 추듄듄지라 마나츠 시바 지드난케 바산라네 아 디비톨로 시바게 안잔디 네지 구피로나 슈인 나나 지지시베 차가즐링키 아 루시 니브디나 콜레이나 나 소시즈 게츠네 임베 참줄라 콩게이나 님부시라 다나 소라 루시 튠잠네 이네 지나소 양갸 나나 지 참줄라레야 지시 민듄 슈난돌라 루시 튜츠 샌디나 아 나 소이나 치딘 핀조라 콩게 다난베 루시 시르시 루시기 시 치디나 하장이나 아 단디오마세이나 시 치딘 조야 아 섬던 튜잠바 지기 소소이네레 거고 이랑기 가웨 볼롱케바 딘제기 나와디시 데베이나 시치 딘제신네 돌 나나츠 센트럴링게네 루시디세난두 키란리네레 페진용와 섬유시리 나나츠 디뷔토리아 고페지 냠치 슈쇼고유 루시기 시치나리아 딘제스 크난샤 미치 캉람차모 파물로나게송 젠디야마베친와 코웨 람르세송 코로에 람르세소 치완남베 챤레 녜메 볼럽추소 나이 지게 헨보 옙친 로나게소 튜즈 추무신교 랑초 보신예 폴르즈웨 파마 닌신 닌신게소 튜즈 튜즈 칼레피 파마 파마 치링 로게토베쇼 쓰리샬레

Amla

0: 네 감사
1: 감사합니다
0: 너 감사 챌린카 시원나라
1: 예미 웜즈기라
0: 네센 웜라 드리시바 그네 있나
1: 그바네스네 인기라
0: 네센로 탄다센 남베 루실레야 규무두게라 웜라
1: 안기라 한조나기다 남베 인지모라
0: 당연히 루시 규무 근처 유난라
1: 유난레스 얘기라
0: 레스 라라 레스 젠잠네 대가 들어나
1: 레스 얘기라

nge tin chi amala ki hule kha song nai sema chhe jing gi

0: 谈的你毕竟可以去做你去做孙大大事。
1: 你看了你
2: 看你
1: 这种龙青年轻烈工来见龙青姨。

0: rogirba en tsugsa leb tsadu magen ge lamsan en medan chulen juwa ru ta yenda ti ge juwa ru ya da ti chulen ya ti roba chigirba en magen ge lamsan cha zo gir cha ku sar son en cha ma ku kon la chogo to gi una sa chog mari ti sebe ne sabe jigtim de gi bari en ti sebe ina chimpo ge lamsan ya chimta ji gi ta chimta ji ya tin drama de mangbo yori ta yang hu ti na ta ni ma ti tiring meje geta ti tinne non chu chor bayena cha ma ku kon kala sebe son tinne sebe na ta ni ma ti cha mar ganga korang tang go ri dam ji na da chog na da ka jin na kan ta ti ni ma je ge cha ti ganga me ta ta na ji non chu chor ni son se go mare ti ta tang go yori ti ting tang bo cha ban rong ge ti la yang korang ming ji yori gar se ge jin se na pop sar se ge ting tang bo ta ting tang bo ngi si cha ban zo ma nyo ba ting tang bo rong ge de pop sar se ge pop sar ge ta ji non chu cha che ba me ba chung chung ten de xiao wei na ge yang de si yori chen bong ne cha be dik chum zo wo de gar se na ta ji ne tan da xie ba de cha ma ku kong ka la sa ya de ne cha ba la cha ki si yori na zu yu ki ya ma yin ba 사반조의 코란조마도 고야에 매베 드르게 주요 자키세야 인지미지 자키세 랍고리 자키 말라 유키 라베네 야논 쇼르베리 야니시 키세주리 다탄다 팅 담보조의 법사세야 다 달리 팅 담보조게르바 근데 그 자키 난 카히 마히베 드르요 매현달리 게사 제고리 자라 디밍 자키 헨데스 그래 어 드르시 자지 근데 메간가 차키 대시고 드네 고르나 데드 파르겐 데사트 보 데그리 마르겐 데다 디 탑근람 디 메당 자구 셰그로 춘포테 장 보데 데그리 다 춘포 멤버 마르겐 파르겐 카야 멤버 헨다티 로 고름나 이시디 마도 간조 만조 데쇼 말이 인제 미지 로 고름나기 드링 고름데 산이 고름테라 마도 고름총네 야 고름총케데 야 니시세리 니네 자바 파친 바다 츠 나말레 파르게 뒤소디나 롱바 현다 그 부모단 제바시 초고 말이 아 드네 고르그나 드네 오글롱당 초고 말이 아 드네 고르그나 기점자 마도 강바 쫑바데 드네 간조만 좋지 내 초고 말이 다 되지 자베 직점 주어데 되지리 엔티 차베 그 고름 디나라 다 총용 그 차베 다 니마 드링 카바디 산니 카바디 세야데 나니 다 바르도 다 살람스 차베 람차 요리 이나 양카브레 드니 메드 나바 라소바다 양 강첸보 바바 라소바 니투 딘데 체바이나 파르겐 그 땡키 소그리 다 문투 로암 양나 니마 카시지 란사란디 탄테니 다 약 다 콘조 대야 약 든슈 자슈 카제요네 디 약 즈보티 파겐 마겐 춘퐁 멤버티지 레모진 로고리 약초가 다티 드린 손조 산이 손조 다티지 간가 차베 파겐 그 고데기 소그리
1: 베기 시리라 균은낭스 파낭지 카디
2: 푀기 팅럽 케왕키 리숑 송링 토라
1: 다르키기 센시마티 변종 시르시비 균두 시지리 센이
0: 차바세야티 찍네 가측 챔버리 다 나초 롱바 손르네 나티 롱바티 담용 전삼테라 티 다돈 욕보 중세나 나니 나니 고르

자야

0: 부스 이제 여러분 부터 자칭 해봐야 지 주자야 어 대 나조 사샤 양 니마 주 니슈텐의 로고요리 다티 양 잡아 나기리 득점 어 파르겐다 마르게 양 텐데 장리 근데 콘소 된다기 같이 요 말이고 부스야 뜻 감세간 네 알아봐 대도 다 나조 족배게 사야 자게 다 잡아세야 대 当先吃饭时啊，要是吧，大吃饭时啊，这怕是春节、开啥个，天天先都有个大家团结先不咯。天天都开啥个中，是啊，这肉片啥啥的，把到的，金片啥啥的，每杯金片做我这个的。可的，把我娘啊，是啊，这肉片啥啥的，三万多个就买到要么了。等等，那时候那时候个忙做，就这看个，那都我是通过这边中间也去接一些京东噻。但第一套买这边的嘛，就等于。 마보여지라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가사간 로그라 어 근데 다 팅상다 님마든 저기말이 다 팅상에 내 힘배사샤에나 린족배사샤에나 리치롱존 답데버리 람요리 모타요리 근데 네 바바샹그리 답데버리 테마토 님마는 다 힘바선은 나 다 둥바디나 어 지가 사긴 때 도가 되네 양 간다리 양거 잡거든데 진짜 치료 해달래 말은 다자 통제 해라메드티 바오년가세 다르톱이요 말이 단 조마 가사가 친이로와 자 내가 신 줄이 제가 신 근데 드네 작파 시보요리 근데 드네 랑중 감기 노체 라서베 추리 대지 파르시 추르지 가사가 드는 티 주름기 난다티 바오년가세 등우스 용약이 다 가르셀 사모다 드네 차가요리 근데 난 드린 게 넘발 즉 차바에 장탕 다 장탕 주보 리다 옛날 간다 녹화 임베 휴고 차 차발린 진로요리 희가 저기 딩르스 말에 되게 사자 마보지 로도 나 토뇨 거서 어다 차베기 리그니 저세고 말에 다 리그니스 남아 다 차베기 리게다 어 디코름 되게 롭잠지 디 남아다 모두 휴베이 다디 조보에네 가라조 어 리네데 어 메유데 네터바 드네 이제 용약시에도 이
2: 온다 콘트링게 최선 조바티니 회계 롱칭키 펀촌 셰르 시베리 체나 덴지 슈베 공준 회계 좀지 규제 칸키 조겐 좀지바 펀촌 좀바베 튼초키 주시 쉔바 겐데마야 갤라시 누콘게 디링 안저야 컨제 시리아 차베 링네스 그유다 아니 차베 로가 기미네 주단 거로 타그는신 아니 차렌베 규림 고서 테기니 낭튼 체체 십차고 타 아니 카세브시라스노스 다샴리아 대페벨 헨게게 아니 콘리아 근지 카드 슈나야 유네 tujui tamjin na je kong le gandishu na ro.
1: Nā yī kīnā lī yā tāndā gāndishu yā chīgā lī yā tā tāndē ngū nē shī nā tūrā pē tāndē nē chīgā lī yā rō lā nā yī tāndē chā lī yā shē mī nā kīnā kio nā dzū tā lōngbā sī kī rō lā lōngbā tā yā nā tē nī kō kī jīk sā chā yā tā tsā wā yā tā tōng ngē mā nā shī jī rō sō yā rō bē
0: tāndā yō mā rī lō rāb jā chū tī bā mō chā tāng shī tsā lī ngē shī bā chīn sō nā mō chā tāng bā yā tsā lī yā dā lī lā bō rī ne sabe dikchum za mato chal ne ya ti ne nge ma na de ya ti ji ne ko ma ja jogin jogin ta ya ya ra mo chen na chal da ya ko yo ma ri ti ji ta chal nga chen ga gup chu ko nge lo am do xian ge wa xian se ji do po la ji po la se ne tan tan da po la ri tu du de lo ta ga xian bo ri mo nga chu ka la me ro ko chal cha chang go ni yo ba cha chang du ne nga ti chen ga de xin ji nyur chob ji be de ma to da nga rang na tsu son tende ka hi mo te na tsa len ka ting da nga son bi sen ji so me tsa l ton se du tsa san ton tu ni mo do da da na da ti nga tsu ja dien yen se ti sa ma to ti hen da san son na den ba te sam sho ge ma ra ne da mo te na le ni yo ma ri ya ti rong ge te be ja yo ma ri
1: ta chi na ti ka na tsa wan ro ya ge ka na le ta chi tāndē chāla yā jīm rūy yō jē tā jīdō pīcē chīngbē wāngi tātā tō kārā sīnā tā mē bā sūrā chā yō rūwā lā
0: nē
1: tā tāndā kārā sīnā cāwē rīnē jō rūwā lā tī jī pō kī chāngdāng rūgū kī tāng rūgū sō jēng kī sā tā tō yā tā jī kārā sīnā kū lēng sū mē wī nē rīnē tī kā jī tā jī tāng chā nā tē yō rūwā lā tā tē yā jī rīnē tī tūks tē tū tū lā yā kīnāng kīrāng tō tē rūwā lā tō rīnē kī chāla yā nāng kī yī tū cāwē rīnē tī Tā chī tāndā jīnyam rūgu yu tū lī yā, tā tī yā gō sūngyūp chī gu yu tū, tā chātā kāngrā chī chī bī na, ā gō sūngyūp chī tū tū wā sāngi tū gā lā.
0: Tā tī pēchūn shēn lō nī rō rō yō rī, ngē tēp chī gā yō, nām tū tā kōr jī rō pē yū sō shē yā chī. Nā tī nā lā tī tsā bā chā sāng ngō chū yō, tsā tū chā sāng yō, tā tī sāng tsā bā rō mā chō sāng, tā ngā rē shē nā jīg nē yī gī lām, tī nē tī sāng nian chīng gā, tā jīg chā bā yā xōn rī chūng bē nā, tā ngū sū tā ndā tsā lēn chōg mā rā, nā chō khuā jīg chū yī jīg gā nā, tā lā shā lē, yā gā tī, nā tsā mzō yō sā tī, tsā lī tī chā sāng jīg lē, nā tī jīg gā ngā bā rā jā, nā tī nā lō, nī mā jīg sā jīg, tī nē nā mā pār tū gā ngā gō gā mā rā, yā gā gā tī nē nī mā jīg sā nī sā jī, tī nē tsā pār xio, nā lō nā rā gā rā, nā tī nā yā nā lēp tū gā gā rā mā jīg gā rā, nā tī nā tā tī yīn jī mā jī tsā rā mē nā sā tō tī nē chē mā sō rā tī nē tī nā lō gā nā rā gā rā, kō tī nā tā ngā yā mā rā, tī nē shī jī chā bē sō rā sā gā mā rā, tī nē shī jī jī gā nā ngā tsū chī rā bā nā mē ngō sū tō yā yā rā, tā yī gī lā mā dā nian chī gī lā mā tī chī gā nā jī mē yū lā nē tū bī yā gā nū bā tē sī chē mā rā sā mā tū, tī mā tō xiān tā mā tō tā ndā ngā rā lō tsū jī kā shī bē tā ngā mā chūng tū nian bō tsā rā dē yō mā wō ngā pā rā kōntō xie tū kōntō ā hā ngā tī ndē rā bē sī hā ngā sā ngā tū ngā tū ngā nē chī ngā kōntō mā tū nā rō pā shī dē bē rā ngā nē chī ngā tā tū xā yū kōntō chē gā rā tā ndā xā yū ngā chē bā chā tā
1: Sida kina kisina tanda zogu dikira talam di jik maranzu kora sina ito di kuyo ya da nini chibina da tsawa nrubi gyurim di zo ane jik nganzu kora sina. Nyimbaa to nana bardu zi gyabjira ma chabay sura jay ane di zu di jijili ya ma gyubi chibina angu jik tsawa ring na di na dhuwa samsamra jay dindayi su kora wala.
0: Tindayi samdu. Da tsawa sunu na chabay sunu shigi na dab devor sunu marwa tindayi jingdu. Mangu tong tobe na ko chabay ayo arwa. rōkpa kāhi kī yāk tī chī chī nindrī kīrwa. Tī yindu tā ngūni rīngni tī tāng tī tāpa māpo chī ngūni dātā chī nyurchua mā chī bāyana. Nī ngā tsū chī rāpa chū nā hā kūng mārī.
1: Lō lō ngī nā tō chā nō.
3: Pē kī shī rī lā gyū ngā nāng sī pā nāng kī khā tī.
4: Pyo yi ting rup kewaan ki rikshun sunglin tora.
3: Tadaki ki sen shima ki, pen chong sheta shibe gyundu shi chi li sen yi.
5: 아니 경한다 단데 차베 루가 디나로리아다 바부체 아무체 안 춤빈 세제 딕팀 십지 동안디 딕팀 여바 안 차버랑 그냥 개제 여바 안 차버랑 그 철로 여바 단지 디시 차관제 유두 삼바다 디게 이제 스튜디오 삼바 돌아 망고지 그냥 냠냠 매비나 이제 스리네디 믹스가부터 드롭토 마르발 안디 로규르스 테브는 로규 제르 주나
1: 다 차바세야 디 양 담규직 맞아 오늘 동우대 해야만도 다 차키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말아버려야 근데 자네는 간가 부장냐로 부모여 말아 부모자네로도 말아 근데 오차야여 말아 부장냐로 진례지 간데 다르면 간 차키 집 마지 그래서 쪽파 드네리도 드네 다시 해서 드네요 이게 막 소소 동백기 이제 앞에 잡아 지 잡아 가지신데 차련도 여 말아 참소나 차 마셔 은 참소나 차 매장 살린도 말아 차바 마보지 친 강가 살린야 마진 돈로신 근데 북카조 분섬서 요리스 부분섬 때다 딱파르카조 하자냐지 가브레 샘 영지 소소 그다 증모다 마요살 양튼데 양카 효르튼데 계자조 봐 다 건조 살린가 심베이스 은 건조 카조 봐 자냐랍지 친 다 건조 살린도 버리스 다 지가르스 다 나서 보여기 다 르다 초 힙다그리로 다 르피체 힙다 버르와 초그 힙다 마셰데 모르와 은디디 다 나서 범이 니고베서 지 그것을 가져와자니 얘는 디 삼초 네다티 그 가르세 가보선 지 근데 자 대변 인생거리 다 되게 담주지 그러봐 대마서 다 차 레야 대무스 가두 다르바니 된다 하고야면도 얘는 장그 참소 하고야 때 네 손생가보게 봐봐 남르 손생가브리 갑도 두다 가사카 데 손바이 손베유다 다 가사카 마가디아 그러봐 근데 그저 롱직세 엔테가기 어 엔종샤테 대간 사지 되는지 엔티고 샤조브르스 엔샤조드 인디 좋아야보시 어디 사티 차요바 하코바리스 다 참소 무스 하코야 된다면서 좀세 가브리야 엔다 무스 레베가 비셔다 디 제자 멘도 데마토 땡키 예야마도
6: 너무 근데 쉬어야 유네 어 단다 게나게 독스물 완타 버지기 남베 토네게 나조 차베진네 디독스 다 예마게 다 나조 단다 탈마도 좀 하고 말 봐. 다디 버지 토네 도스테메이나 차렌가 침베 규림 디게다 디게 차잔지 하고 그러 봐. 디 맞에 뱅 나조 다 단다 게나티나조 조 규제진네게 차레 남게지 인도 좀 봐. 안 게나티나조 뭐 튀지 안에 비차샤미나 다 단다 시에바다 시마 망고시라요 이러 봐. 진짜 예도 좀 봐. 다 단다 이나 망제이나 털접 치외 루시에 베나양 게이네 주 비유리 주규 비유네 바 제이 조조체제 다딘데 망아샤데 동안 다 친중 근데 소르다 망추고 진내란치 비차시나 차베 진내디나 아 대대 망고 진나나 꾀도 관 그래서 비차시는데 로 대제 도스 차량가 두두 잡아 아니 조에 람바르나 셰지체 다베 차 오두 잡아 차 디나 디베난 로두 잡아 셰지체 디네 로르야 게체 게두 셰지체 디네 텐 두두 셰지체 야 그게 참아법도 좀 시에제 딱 한 다시에 망우시라도 안 다 뒤에 하나 줘 시와 시마 게나디나 줘게다 보유기 숨게데 네 자제제 안도시 어디든지 소나양이야 최신데 여러 번
1: 다 딘데 어디서 손주 딘데 속에네 네 캬퍼첨보 용거리 디 이나 고 간가 장 장백개로 로백개로 용에 뜬 로파마도 헤라 헤다 뇨베나 헤라 고가요 삼삼 딘데도 다 티게 나츠 문화 주기 메카시 딘데 라베니 콘조 어 다티 쇼브자바요리 딘용게 요리세 리 딘데 속에나 고야 뉴노보 녀츠세야 요르바 리문네리 언테네 딘 차베 드로베 고름 나는데 파르게게 고직다스 타샤 자신 좀 사지 양 작마디 작마디 신체마니 세 먼투 사샤직 데벤 작마라 아니 당에마 나데 팅상나니 분송 소바 요마디 카날 아니 샤모마르 존 제토그레 그 아니 헤레 차베 양튼데 지지 다야 제거리 데 차베 장통세그리 다 장장냐라 장메세그리 된 겐장 총장 데니 아타모 단 종게 뽑사르게 양 차베 파르게 고직다 양 뽑통세지 요리 양 사샤지 사진데 찍다니 마직 데 칼라야르소 헤르 잡드네 찍요리
2: 생길랭게 콘돌행게 츠 센주바티니 푀게 롱칭키 푀종 샤자시베레 체나 덴지슈베 곤준 푀기 좀지 규제 칸키 조겐 좀지 바 푀종 좀보베 튼초기 주시션바 겐덴바 야게라시 콘게 콘토 푀기 차베링네 고리아 치치 14신 카세브시라 손난소 생길랭게 pyo chang tang ki zhu kui tu, long wu tu me gyu rim nang, zhok bu mang cho chu, gyun dian ki nye zun chu, le xie mang bu ji sa zung che yu jin. Pyo chang tang ki ca lu ni, ti nang ki kia tu pak be gyu zhe ki nama xik shi. Ca lu nang, ca cho ru du be lu tang, ca lin be lam par tu, ga wa tu me je be lu, ca lin gup ki lu, ca lu be gup ki lu tang, tu tu ca gu gup ki lu so yup shi. Ti nang tun pyo sum cho xin, nye nga ki ci gen lik pa tang, lu gyur ku nyen jim dim shi yu shi. Xiam li ya lin ge cu, ca lu xie ci ki tun bu ji se na da. Tatsu dema zhongni yu, tu nanin jiawa demzhe xie, gyobun gyakta ma xie na, ligar langbu rila du, dinga gorda ma xie na, dorsor pumbe rila du, chagar ngangbo homzha ju, dinga guige gugu qie, gyobun kengri jikzhe qie, chang tatsu nangtu piusun co, gigacha numa cunchama, pasang pumbe dagli xie, 차가르무 척숨 도와자 파산 봉배 룩리시 차가르무 시키 다수진 세 퓨숨 척배 주초디르 캐로 부겨라 퓨숨 척 상낭발 겨라 놀부기 풀락도 철로 교주주 차가르무 데르카 폴라진 람갸무 띵라 퓨숨 척 캐 여구 응니 졸라치 시퍼유 롱버 졸라치 창앙베 끼와 머인디 창치메 끼르 용거치 게포르 에르 졸리민 지 이게 장네 총라짐 게포타 에르 집리민 방페르요 켄네 디타르뉴 포지 여고 조서시 사딜레 기바 지갸미 나앙아메 도나 버두르시 버투 봉버 몸두시 공 치주 돈나 돌딘시 셀라 치탕 셀라 치 기가체 노마 셀라 치 서교 사과 꺄랑바 게서 로루 메라시 첩서 아메 샹라시 포고 봉부 냠시시 리야르 시차 다소마 로추슈 줄라 숨고랴 장게지 줄라 나고랴 마 아마 마가 마기마 시퍼유 롱버 마츠파라 ke yoku ngani gyamjuk sho nga zui kogbu gyawa malangdi chang chime gila kururu nga changangbe gyawa malangdi chongomu gila ting ting ting nye shiksum chola nye yorshu chang chiri rikdu yoku nyo za cheza rikdu nyo yashi chang chaso rikdu bongpu nyo

생길랭게 건돌행게 최신주바티니 푀게 룽칭키 편종 샤트시베레 제나 덴지슈베 곤준 겐덴비야게라시 공개 콘토 푀게 차베링네 고리아 체치 14신 카세브시라 소난소 아 드링키 편종 샤트시베 리젠 슌참타 시그니 먼저 지메레 제나 양가지에요 겐게슈덴자고

给你们苦酒吃酒渣南端错误强当着白土养给婆娘弄给大不如去年纪有些给拖着的贴片大

0: 네세 참질라 토체나 시고인 이랑게 튀나야 지나마세 루시에네 냠십시다나서
1: 네세 겐라 안지나 토체나
0: 토체나 세반자마노 세세로나 시고인
1: 네세 런노 겐라 토체나
0: 노 네세 슈올
1: 네세 런노
0: 로 시대 나하스티나바 공개 가방자 카즈레스 근지 슈난샤 마나츠리 체나리아 슈나예기 티티 가방자 인나 레과게 구지 추게 징아 듄도 고타 추게 송아니 추추 추게니 고 레과 앙앙탄 추게니게 추듄듄지라 마나츠 세바 지드난케 바산란네 아 디비톨 세바게 안잔디 네지 고피로나 슈인 나나 지리시베 차가즐링키 아 루시 니브디나 콜린이나나 소 시즈 게진의 인베 참

nge tin chi amala ki ule kha song nai sem ba chuen jin

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
那我们做辣子年银别这里准备了给路线的这段呢呀啊立柱强松了路线的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空间呢
지기 친구단 균총용분나야 대하천 케침 리슴기 나나 최신나야 기루시디 나양가 로조리아 면충 세안디 루시디시치 원들라게 점남탄 신다이나 소마닐라게 점나샤 루시 탄다신나야 디나 시다친나 콩케이나 겔린 남시리샤나 루시 기시치 링게 민용원시기 키남 능시나 하천 기념부탄 표충시시 신제 심차기 주비 양비 자탄기 띵러 외주 모티기 겐비 방게메도디 찰라 타그리 파유르로비 심바르 정쇼기네 인원 방게메도 셰비 초디르쇼소 신제 카세기 다와 제미자 촌레지자 진친 겐체메기 포모로지 차와 포메 잠도 코위 르루 풍탄지기 포메 방칼레니에 양카 룩주르 멘총스르샤르

나 최진진히 지디 토르 쳔밀리야 멜람스티 남바 공에이나 드리키 루시에 녜부디 주구슈제 다키 아마 쳔라타 나모키 암라 용리야 퓨제이나 랭게 창마 조용베 민든슈기타 고소세단타 차와람조 미치리나 루디심기 용베 지시민디 니위네 슈구인스 지난샤

0: 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人的中国 tenbe junggung cha zhawa nye ga la ko gu gu yu ba. Dao na junggung we la kangja tu ji be cikang di shu su ko we junggung cha zhawa di kende ji la ko gu gu ar si na gul tu ji ko dun tenba jube ne le ni la ko gu gu yu ba. Yang na gul tu la jube ne le ni di ten do nami nga ba junggung ge che she yin ba di ru bar che wri. Che zang 中共为了抗战突击被我写被七钢的输了口外恰着我的呢可给美国话的是呢高啊堂对吧了就被奶奶的了写个药的马道几个空了写被大脸红写不得不奶糖来的了写个美国的写不起来的接着再问到了呀 가르탕 두방 대신 인시베 치강디 고아약고 랭고바 개침보리 디 고아약고 랭튜베이나 양제두베도지라가 준비하면 숭베 중국어를 강자 투지베 중국어 대다 차다와디 영인 고방 문지 최고의 유명양 세부시라래 오나 중국어탕 중국 차다와디 다리 대시베 중국어를 강자 투지베 중국어디 루아라 거둘라 주베 내래니디나 중공 차다와라 제당 거둘라 주베 내래니짱 대신 인데 남인가봐 중공기 최시에 연라 인스 고아체버 내가 디데 오나 중공기 최시에 인바 중공 차다와 인바 중공기 콩수 떡바 이나 오나 간데 중공 가당 두발라 주베 내래니래 중공 슬럼나 지금 매번아 스나 디디마레 금제 카데스나 중콘스 셰디니 갸존네 누부추 게네 법 시바 더부 중궁 셰베 급기 낭시 니부디 두에기 체도레 거틀로 주베 내레 니디니 중궁 차다와 시 민딘데 치다브레 디따고베 금제양 카데스나 콩도 덴바 중궁어 당 중궁 차다와 더부 머이양 치규조담 라 치규담다 고든데베 남바디 중공탕 차튼바담 유바인자 대다두에게 치도 중공 차다와 저와래 와라 사와덴베 치강 대다게 고드 나도 두베 남베 터네 데시시 슈브나 다 디르와라 진주기 이게 주부이 시바 구바니라 진주구 주바세이 자외 내탕 레시베 중국의 체 소소 주바탕 내탕 레니 소소 최 강시 강래 중화탕 다가는 신기 체와 다가는 신기 개바소하게 된대마 인자 남인가봐 중국 인바 당 체자 뭐체 거두려 주베 내래 타장 남인가봐 중국이 최시에 니이래세게 전달된대 지리 제자 공도 네 가탕 두방 대신 인시베 치강 딜러 믹제 양제 두배 도지라게 중국어라 강자 투집에 중국어디 강이미탕 대신 자월 숭배 치강디 영인 컨데스 문지 치국의 유메고라야 중십차장 모두 슈바인 샤양 샴랑아도 무티 롭종치베 규림난라야 있나 더동 림벌레 고아디 세로세로 두레 자월 숭배 치강 시부디 골라야 이나 모두 슈잠 다가시기
1: 新建那么做公共上谈到前两次新新八天的平中龙井年轻列公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世列前地能平中六的前面给人七木啊七零多几拉年培给大追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先拿有秀
0: 下面呢年龄一个 tengi jugzu

我们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
제제 모두 지디에 치다게 낭스 당보 와라 중흥 시에바 다 네가 그 중흥 세지도 와라 네가 그 중흥 시에바제 마다 지게 중흥의 당 중흥 차다와 시에 말 와라 중흥 시에바래 중흥 시에바 이나 등을 더 공을 시에바 중흥의 주발라 근리려 추시바 더부 다 달래 흥시바 더부 니가 추부로 와라 니가 추부래 재장 갑장랑 당보 중흥시에바스 디시에바래 등을 더 디니 니부 니가 추부디르래 다오나 중흥시에구구 유나 중흥시바디 근대지로 고구래스나 딜레양에 지체니지 샤베 쿠체베이나 콜라야 치다낭세 중공을 다 중공 찾아와 니가 요르바라 니가 요르 제자 오늘 디니니라 간즈 체시지 샤베이나 럭디슈브나 딘데자지 슈나 디그메라 알라 최강시 시강래 중어탕 다 최강시 시강래 중어스르드는 가르시에와래 간즈시에 그 중공을 드시고 와르바라 최강시 시강래 중화탕 다가는 신기 중공을 세워 마인양 최강시 내급 잠시 시태래 중화 시태래 채와 다가는 신기 송화 개바소기 고등댐배 내래 강식라 시바인스 대신 신의 드그와래스 최강시 시강래 중원스도 전에 중공의 시에고 아래 중공의 세와 뭐이냐 내급 잠시 시티래 채와 송와 개바소 그 턴데마리스도 전에 중공라 치라그 낭생이 나네 중공 차다워디 고와 채버로 와라 나도 딘데지 제니 고려야 나도 딘데지 쉬 다시 한번 나도 중공 시에베 치라그 낭생 당보 중공의 시에베디 我的 슈기인 다 중공을 시에바시베 중공을 컨대지라 코고와레스나 개발기 최강시 강래 중의 쿵을 조르와라 쿵을디 세월 치켄기 내탕 레 강웅시리야 있나 시에바레 베라지 차샤베 있나 사본 레 누구 중탕 다가는 시기 야존의 누보 라렐레 뇨와 kebe xie ne li xie kengri le chugyu xieba dabu bedi da liya chatun xieba yina nyugu xie la sokwa nubu nyongwa tanganan xingi li xie chuso kangli chungwe kung sosu yang sabun tang gyazo langlin kebe xie kengri yinba netang le Sosu denpa am, yamana sosu sewa cheba dobula xieba re. Betida ki nele nige kebar ki chi kang te jungungwe kang yinba sewa cheba re. Che zang jungungwe su logwa gyumze yang takarang re. Da jungungwe xiebe gubdila ya yina, dadu seji ngakdun sogi nangla ya yina, yang sungdang dinde du ala jungung surdam denpa tang jungkung Jizam denpa seyala sokpe, yiwa jisu dinde xia nangpe mwe tse, jungkung suzam denpa la yae na neda jugba tang, jungkung jizam denpa la yae na leda jugure seyala sokpe, yiwa dinde tang seyse dinde nang nangsha al. Dengen shibjing tawai tona ngoto shugu me, gaji senpa bo namge tene, nge ngoto shubba nangshin, yike tongzo, xio xio la, taro na. 다 nga shama shuwa ki nangsan nipa di na jungung shiwa lang chida nangsan nying nang ne nipa jungung cha dawa se di jungung cha dawa shiwa di kanda jikla koko ura se na kongdu jungung ngu shiwa nangshin jungung ngu sewa riba se na jungung ngu sewa ma ri jia zang jungung cha dawa se labgwa ya gyumze dagarwa la dao na jungung cha dawa shiwa di kanda jikla koko ura se na chu kangshi di ka ngu bu dabu a la ngu bu kangshi nega zangshi 软, 내급 잠치, 티레 중화, 시티레 채화, 시티레 흥화, 양면나 시티레 개바 쏘기,
tēndēnbāng, yāma nā jūngkōng kī tsū tū nāngwā tēnbē nēlē nībū kāng shīglā yīnā jūngkōng chātā wāzī xiebārī. Bērā jī chāshābī yīnā mēndē kān nē sīwāng tēn shībā tēbū, dāgā nāngshīng kī bījī nē yōng, dāgā nāngshīng ngāngzō kōng lā bē shābā nāngshīng dā lē sūng shībā tēbū, dāgā nāngshīng kī gē nē pēb shībā tēbū. Bē tētā nāngwā chūngwē nēlē tēndā kārī tēnbā rībē sīnā chū kāng shī nēgab zām shī shī tīlē chēwā, sūngwā, kēbā sūwā kī chūng tēn tēnbā lē chū tētā kī chūngkūng wē tētāng tē yīmbā tēndā dīndē shī tēn mē zā tēnē dī rīg lē yā yīnā chūngkūng chātā wā shē wā rē tēyāng Hong Kong Hotel Song Sima Nung Xin Da Cham Dile Ya Yina Yanjie Dupe Doje La Ge Jung Gung Ngoy La Kangja Tu Sung Sung A La Sung Ba De Jung Gung Ngoy La Kangja Tu Ji Be Jung Gung Ngoy Ni Hong Du Den Be Nang Si Ni Ga Du Ba De Jung Gung Ngoy La Kangja Tu Ji Be Jung Gung Ngoy Jor Ba La Ngan Zu Hong La Lop Jung Sin Be Jung Gung Ngoy Tang Cha Da Wa Si Be Jung Gung Ki Nang Si Ni Yu Ba 딩이니가로 고와래 야마나 딩이니가 뒤버래 야마나 거뚜라 주베 내내니 머인베 공도시에베 중공을 다 찾아와 니가로 고와래 어디 중공을 어디 문제 책을해 태양 리젠 공매 나와 양에 딴내 송탕 딴내 송 집에 채 지릭 남배터는게 세세 레망 슈부 임발라 최자연제 두배 도지라 그 중공원의 강자 투지배 중공원 조아르발라 중공원디 공도시에배 중공원 당 찾아와 니가라 고구여데스 제다 디자와르야이나 가탕 두방 대신이 가탕 두발랑 주배 내려니 장 남인가바 중공기 대신인데 남인가바 중공기 최신이 20배 디레마도지기 디 중공어디 광시배 긍리래 추진시바도 중공어디 직원 코보이나 되는 겹충타회 견디 열에 대장 디 만도부 난과디 개침무시라데 샤나 응에 중공시에발레 제다게 낭세니바 가와라 주베 콜라야이나 응어데 슈구이 가와세디 컨데 지글로 코그레스나 가와스두다나 로스 이와 로스 제베 튼덴바 딘데 지글이나 가와스르발라 타우나 네레니 가와라 주바시베 가와디 컨데 지 코레스나 릭 튠타 미튠기 다 릭 튠바에 여레 미튠에 여르발라 릭 튠타 미튠기 최시 오브시 로스 제제 캐주메 바 시글야이나 셰버레 디라 가와 셰발랑제 이와 치나 리듄 가와 타 링미튼 가와 시베 이외 남다 니 예베 원에 제시 체스 요르발라 난저장 다리 롭종 타 모두 치드잖아 초니부 디터네 모두 슈드예 다디나네 제단당스 니나 담몽아도 리듄 가와 시에 로라 Rik-tun gawa shibe rik-shiduwa la rik-tun sech. Rik-tun sech de dangan zu kodeba raji shibe na rik-tun ba, rik-nyan ba, rik-jikba yinba shibe tundadirwa la. Dauna dii na rik-tun gawa shibe rik-tun gawa sech de kandajigla koguwa resna gershi rik-tun ba ji nang ne gaja chidak ba tang. Yama na kyeju mixe jenshi losu yiwa chije dine garjati kyeju di sebul shiebajik kogugware beraji chashaba ina rivu nangne Himalaya toshu yinse yagi gejadi ngandu dagwari shiegurwa la ta rivu nangne Himalaya toshu yinshibe bedile ya chachun ngandu yishibji cheba ina rilang ina mangbo yuwarwa ngandu tinga nami tangmo lobzong chidu zane ngodo cheba nangshin ta rile ina zari daga nangshingi bengri daga nangshingi nari soge yuwa mangbo yuware ndi changma riribesna changma riribwa la riinza 그시 릭툰바 지난네 캐주 미세제 히말라야디
로스 예제 가르시에베 호시 이세지기 캐주디 세버 메버 리브 낭네 히말라야 그시 리 낭네 가지 히말라야디 로스 가지 호시 리세기 캐주디 세버 메버 더버 와라 어디글라 시에베 리젠디 낭라야 네 투미 자와나라 숨베 가탕 두방 대신 인시베 지강디 고든탕 다가는 신기 된지 죽지 시에발레 중공외탕 다가는 신기 중공 찾아왔니 다가는 신기 가와라 주발 시에발레 리든 가와 고려야이나 두두치 모두 슈베인 리든 치메나랑에 무투제 된지 죽지 시에발레 저기 낭던디게라 모두 슈즈베 갸제 세마보 남기 뒤도도 세러나

0: dabdi lakze nyozong chibi nambali gedi, rengu nga zhunggu sardu kuyu nan zhibar chini, cho yonggi nyamli chishin yu. Tuan di ya, da zhong langgur gi laklin chunin tong tuba di, kang di zhunggu rogda tan, nyamli dingsar chiba tan, tuidong dawa job gi na, rengu gi lukdu lukshu gi kodrom sargan si su zhun chiba tan, zhunggur zubi torim kalwe ramdi nubi di negi, zhunggur simju sarbi gi tuigur gyaji sumju tong tu dangwa tan, ledi sarbi gi mani gyaji ngabju maro dangwe, penche ngwe se tuibu tun yu. 中国的月本的中国切度他天天中国的月本的快乐西部切度帕拉建筑浪国起来的中国的你切宗切于困难的密集我了快乐西部的卡丘比萨对他切东的定西西度进行于加尔边的浪国起来他加尔边的浪国起来的中国的心就萨比他天气切比女工萨比浪国的人心阶级冲不了东西切西于把他 Farenzi Langgur Kile Mangbu, Zhonggu Chomrati, Zemli Yonggi Lagzai Gichwati Singgata, Sardu Gi Gungrum Chujie Su Zini, Zemli Yonggi Langgur Suyib Simju Sarbi Chibara, Nichi Che Yu Zedun Che Yu. Tuanze Chigidu Dongwani, Mala Chigidu Dongwai Para, Zhonggu Chomrati Zhongdar Kangli Ta. Dadar Kangli Chibi Lagzai Gichwati Ta Todam Chidangi, Zemli Yonggi Langgur Suli Pige Dongwara, Cho Yongne Nubu Dungju Che Yu. 我们以为战争让我让让随给战争比他亚吞酿酒器官中间中国母体出战家族的都为落家的地里老当这地却看你长下他列举起我孙秀给看不及一批给给列的军地推木托可是西部让国的所列批给用而滚地当年怎么能给变成了孙秀他闺女俺来没我能运不行
1: 现在给出了杨内杨途出行月 Hindu Gyatso Chimu Numo Ki Afrika Sharmi Gekab Tanzani Ye Sangjibar Lingchen Lugyu Ki Uji Lingchen Tu Tsulab Churja Ki Parcham Su Saneti Ye Mangcho Ki Lo Jucha Kashi Rigu Chebe Pukdun Lampu Rimshin Junshin Yu Ngaji Geji Nye Zun Tuichin Ta Ngasi Shunyu Tuichin Ki Kong Sing Shin Uji Lingchen Ne Sangjibar Lingchen Zuwur Gyubi Jolam Namchang Ki Le Yu Tu Ardam Wanjin Langkor Panchu Tsukung Chibata, Jekzibna Ardam Luba, Sanetike Sobe Zhongkui Sobyun Ki Nichiwo Changchukbe Gwone, Ardam Dingwata, Nyongba So Lirim Changma Kurim Dinbegang Zhubxinyu. Zhongku Ale Tsoba Afrika Sharma Tsegyu Gongsi, Sangjibar Nyamjin Namchanki Sanet Sato Ki Jinnir, Xiaobun Shui, Erjun Li Yutu Lele Tishinyu. Tinikwan Ki Tanzania Shubi Namchan Sumbu Tishi. Longe Chidu Nyamyong Le Kongki Tsegui Gekab Ti Namsi Le Gyunga Chenpu Yu. Mingar Chidu Yinbi, Dilu Dawa Ngabe Dengju Kong Jolam Ti Xiaardong Tuba Chachi, Ale Chobe Nyebar Tu Namsi Yabu Mebe Tu Su Nam Tang Be Kugab Tam Zinki, Nyin Tse Nigar Le Re Chene Ardam Jebzibgi Lam Nguyen Dingwe Tame Le Rim Jub Gyo Su Dan Yubshi. Xiaobun Shui Gi, Zham Ki, Lam Ningbar Zumu Zuni, Nguyen Che Lingchen To Gi, Chungmi Cho, Lingchen Ni Zhongun Chi Gap, Namsi Yanyi Le Degyushi. Ngari Yue Gi, Sadyu Lam Ti, Sopo Mawi Gin Ki, Nindar Tsulab Jia Ji Gi, Chuzui Ni Sum Na, Xine Min Na Zho Gyu, Topu Yue. Ti Jin Gi, Tuzui Na, Chungmi Cho, Mi Jik, Chuchung Ta, Yang Na, Jiak Zhum Si Ki, Chuchung Le Di Ni, Lingchen Zuo Wo Pan Chu Chungun Chi Gui Gu Yue Bie. 出古丁路边内村杨杨通过月天空七个几个来给初至三百周年内村他最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缺 ཁྱི ཆུ་ཤི་ཏི་ པི་ཅི་ནེ་ཐོང་ངོས་སུ་ཁུར་ཅི་ ཉམ་ཅེ་ནམ་ཆམ་པུ་ལེ་མི་ཚོ་ཡི་པན་ཁེ་བེ་ཟུན་ཆེ་པོ་ཆེ་ཁེ་ ཉེ་དོང་ཀ་མི་ཉི་ཤུ་ཚབ་ཤི་ལོ་ནེ་སོ་ཚོང་ཐུན་ཁེན་གབ་ཡུ་ལེ་མི་སྭ་བ་ཏི་གར་སུ་ཚུག་ཅུན་ཐ་ཐོ་དམ་ཚུན་ཐ་དེ་ཁང་གུར་གུ་སོ་ངེ་ཐུ་ཀི་ཐུན་ཇོ་ལེ་ཐུན་ན་ཤུ་ཡུ་ 콘키 규직 람지키 최고니 땡아 비딥 난키 타니직시 타쟁 옌라 난키 웅웅이 진진키 켄게타 디도르 교르교제 주요 세네디게 시슌티 첸타 켄게 십제네 추 디도 양양 치바타 망초르는 규징부 알레기 슈킨 지제갑의 규림나 저희 번이야 찰론 교부총회 미겔 항섬키 냠제 남창부조 로숨주 송의 맹키 슈뉴도체 체가잠신유 로나슌베 레수초 랑구튼바 통급 로럽국준 난기베 남창기 진일 슝윤슈라 명초스모총유 콘 니동캠이 쪼께르로라 상지바르토용네 링첸토키 슝람네 뇌삼탐불팔키 족주난슈유 타자 교투유부티 로나슌베 미랩시키 라도 쯔신유 콘키 미랍지르 미랍지키 강괴규바타 안즈르토키 외도도쿠타 모션니 마르 규주치구시주규 어주난슈켄네 주시 군디동캠파 슝윤슈기가 중국 주시 지다르체네 에프리케 뿐다라 뷰체레라 진고마웨 피게기 담거 유발체바 빵부체규라 베준티다라항 중체톱규 콘키 타제상지바링첸키 눈날람 갸챠니슐하잠 안츠딩브지지주유 니므노카 출럽라량춘네 우지링첸키 사드람닝바 노바타 바바슈네 람사베토 규규 구디베 사네디게 슈누카지키 나르신예준치신베 중쿠람소와초르 티봉징네 소아실리게그토네 계산턴베 중쿠문에 야부도지베유 레르준베 중쿠람소와 티다키데나 랭잉모마 규지 람징염준키 최고 에브리그 샤르메 링첸티라 자와초바르체바타 지조탄중화치카베 총조티다 중쿠조준부리베왕키 순슈게바르체바티니 랑추작당츠스식 티웨시
0: 캄보지 루유기 시한노기 총기르도 유비 방신 초고기 잠토 중국화로 공신 조주탄 니르경 치비 캄보지 시한노기 초기 록된 남자한테 총잠도 준유진 남자 소지 쿠도 유급 조람 대신 쿠뇽바타 지신 워팅을 유바마세 소준조 티니 니위 최도 차치메르 응외세 되부유바시 남자 된자 쿠리우 송용 비주지 린춘기 살괴바라 俺最让与龙别人就恰吉他送之前的铁堆坛在这策与基为接个的建国比这些的年我觉得这些缺些军队切了东个月季我就前行公鸡南站亏都忙错了国企为你们推改的一个月别三年提给渔民忙不所知亏都月季的你从咱们给吉林西的用子从比我们进去个月季送图 今年南北洛康来村呢，中国企业界，库里有松江的采集投标军队猛威担心，华洛基西汉诺的初级南站了，但用英语中北语来在谈，出具某些段别来在说，洛端上面所在级别，俺记住，看不着库里有松江部级别，但在库里有松江的名字立即查个谈，库里有松江的开办立即查个所投标不是。 许多情况的是呢，华洛西汉诺的初级南站级，明儿看不着老级，送去记者们给人通年。三年提及老官兵女秀穷度女丁当有钱，南站老子一级一级不得西吧，陈建东去。南站年龄七级，听闻老人的产业天安的出发了，改用人心的老七把他，他呢，老着别的军校为内最陆军所求的，看不着团队内送。
2: 天元人不若人工托为陆秀南征的那当人军都穷年陆秀给员工让定啊给人托给月季送不他陈建东给我这切不得行呢南站操别人女之贵借的年个期望他嘎在其为列给策不起年每站用的松呀偏这穷度密冬为人女间给策的活的切月别呢陆秀宁康的龙端主增给 苦救了农村店里面给人吃起，南站给龙口的摊，秋天吹过了，农田吹过了，说直接开进他们了，规矩里的，吃不就是规矩，老的吃不得不行。开始直接做我的吃菌穷菜，人女马来给吃嘛的人工啊几年，出现苦救脱不了人给人吃菌不行。再比如，贵州老酒的康托，老南娘们是兄弟吧，不会安给，如果自己直接过的是不了不的出品。 空气罗宾多罗兰谢谢将军，写不谈起诉，培育多七列单，准备来个签约，不会安给罗宾的罗宾呢？蒙西谢谢咱们是，我这牛津成为老书记，我将子女他大呢，第二将投更多。 남장기 산엔디 레스